0: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띄워드렸습니다. 약간 그 우리 때는 반딧불이나 이렇게 자, 그 뭐야 곤충이 나오는 노래 중에 임팩트가 셌던 건 개똥벌레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네 이제 반딧불이에요, 그죠? 예, 둘 다 참 노래가 슬퍼요. 예, 희망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자 어쨌든 벌레나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성체가 되면 고양이끼리는 야옹야옹하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로지 인간을 조종하고 명령하려고 개발한 맞춤형 주파수라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야옹이라는 울음소리에는 요 집사 어떻게 캔 좀 따 빨리 요거 좀 따봐 좀 안 들려? 요거 좀 따봐 나 좀 먹게 약간 이런 시크한 말이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자기들끼리는 야옹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강아지가 월월 하고 이렇게 짖을 때 밖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지나간다. 내가 이 집을 지켰다. 나 잘했지. 이뻐해줘. 이뻐해줘. 간식 줘. 약간 좀 이런 느낌이고. 강아지는 약간 좀 예, 말이 좀 빠르죠. 집 지키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네, 칭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자 오늘 우리 그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비둘기, 참새, 잠자리, 매미, 달팽이 등등 동물들이 인간에게 들려주는 말 위트 있게 번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매미 달팽이가 소리가 나나요? 잠자리, 참새, 비둘기 걔네들 나는 왜 얘네들이 평화의 상징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비둘기가 자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위트 있게 번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우리가 위트 있게 번역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오, 뮤지컬 보러 온 것 같네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 그리고 메리 스트립, 줄리 워터스, 그리고 크리스틴 브란스키의 Super Trooper였습니다. 이런 상상을 저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예, 강아지들 소리, 고양이들 소리, 뭐 곤충들 소리. 이거를 한글로 해석하면 어떤 소리일까? 여러분들이 이런 놀이 많이 하시네요. 비오기님, 아기들의 응애 소리도 마찬가지죠. 아, 쌌네. 그 쌌다고. 저기요? 쌌다니까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부모님한테. 저 실례합니다만 제가 실례를 좀. 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예, 예, 예, 여기 여기. 그 냄새 나잖아요. 여기 여기. 예. 응애가 약간 그런 소리인가요? 레몬트리님, 아침 매미 우는 소리는 강력한 알람 소리 같아요. 이제 제발 좀 그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건. 쟤 또 잔다. 쟤 또 자. 깨워라. 깨워.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게 매미가요. 나무에 제가 저희가 안 보이는 쪽에 막 수십 마리가 붙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잠깐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서 나무가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물어요. 애들이. 와, 약간 이렇게 온단 말이죠. 예. 이게 그 지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 매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어우, 예. 가끔 이제 아파트, 저희 집에도 이제 한 마리가 날아 올라와가지고, 이 방충망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걔네 얼굴이 또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매미가. 예.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면서 맴맴을 스피용용용 막 이러면서 막. 예. 스칼렛님, 초파리 가로치고 너무 작아서 소리를 낸다 한들 인간의 기로는 전혀 들을 수 없음 가로 닫고. 와우, 어제는 참외 껍질이더니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 껍질이네. 오, 약간 이태원 출신인가? 언어와 복숭아 껍질들 음수통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서둘러 빨리빨리 뭐 이러고 있겠죠. 얘네들은 그 초파리들이요 여러분, 엄청 멀리까지 냄새를 맡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얘네들은 워낙에 가벼워서 그 아파트 외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거 이제 그 와류 현상을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신기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에 바나나 껍질이 있는 거를 알고 어쩜 그렇게. 네. 저는 그래서 바나나 껍질, 바나나를 먹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갈아버립니다. 네. 도로시님, 저희 동네 갈매기들은 끼룩끼룩하지 않고 야, 야. 오, 이거 내가 모르는 거라 이거 저기 흉내를 못 내겠네 하고 많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차가워도 날아가지 않고 약간 걸어서 살짝 비키는 골칫덩어리들.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차오잖아. 비켜봐요. 좀 같이 좀 갑시다. 새우과자 같은 거 있으면 좀 떨어뜨려주고. 야야 한다고요? 갈매기들?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게 아니라 야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외국 갈매기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이렇게 운다고. 야야는 좀 신기한. 뭐지? 찾아봐야겠다. 3863님, 소리는 아니지만 까치 걸음걸이 있잖아요. 사람들 기분 좋게 껑충껑충 뛰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죠. 저까치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있구나. 3863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모르죠. 얘가 또 좀, 예, 더러운 걸 밟았는지도. 깽깽이로. 아, 이거 또 밟았네, 이거. 아, 이거 신발을 신던지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꽁충꽁충. 강아지들도 가끔

0: 그렇게 뛰지 않나요?
1: 해피걸
0: 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뛰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죠? 예. 혁오의 윙윙 들어야죠. 예, 윙윙.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어쩔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는 사이에 그 아까 그 새 소리를 갈매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야보다는 아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약간은 그냥 아가 아두 소리가 여러분 막 아 약간 아 약간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약간 공격적인 아요. 네, 약간 이런. 그리고 갈매기가 좀 이렇게 땡겨서 찍어놓은 걸로 보니까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네 얘네. 예, 네. 눈도 부리부리하고. 예. 네. 우리가 새우깡을 이제껏 뜯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네 깡패네. 옥주님, 저희 집 21층인데 불 끄고 자려고 누우면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나고 불 켜면 안 나고 소리의 근원지 화장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근데 꼭 귀뚜라미 소리는 꼭 자니? 라고 묻는. 무서워. 저쪽에서 불을 딱 껐는데 저쪽에서 자니? 자니? 자니? 어? 무슨 소리지? 그리고 딱 켰어. 소리가 안 들려. 다시 불을 껐더니 이번에 조금 더 가깝게 자니? 자니? 자니? 딱 켰는데 안 들려. 다시 껐어. 그랬더니 귀에 대고 자니? 자니? 자니?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싫어. 오! 잠 다 잤지 그러면. 너무 싫어. 근데 꼭 귀뚜라미 왜 그렇게 화장실에 있는 걸까요, 걔네들은? 언제나 해피님. 소래 푸고 갈매기도 야야 하면서 사람들을 하대하죠. 확시. 그래. 하대가 맞아. 하대. 얘들이 막 약간 좀 하대하죠. 야야야. 야, 야. 행운의 버티목님, 제주도 골프장 까마귀들은 까악! 니들이 가방을 아무리 단단히 묶어도 난 쉽게 열 수 있어! 라고. 아니, 실제로 까마귀들이 좀 똑똑하잖아요. 걔네들은 참 신기해요. 날라 들어와, 그 골프장 카트에 이렇게 탁 타가지고 쫙 이렇게 봐, 스캔을 해. 내가 가져가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할 걸 물어봐요. 비록 그게 자기한테는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가져가면 쟤네들이 이걸 불편해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걸 가져갑니다. 실제로 돈 이렇게 넣어놓은 그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물고 가요. 근데 물고 가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잖아. 얘네들이 꼭 물고 가다가 숲속 어딘가에 떨궈. 약간 오비존에 떨궈요. 하, 나. 도모니님, 얼마 전에 집 현관에 집 짓고 새끼 다섯 마리 키우며 살다 간 까치가 몇 주 만에 돌아와서 전기줄에 일곱 마리 쪼르륵 앉더니 까악까악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진짜 간다. 잘 살아. 라고 하는 듯. 그러고 슝 가더라고요. 어, 아이고, 예쁘다. 까치집을. 그러니까, 뭐, 까치집 같은 거는 되게 좀 좋은 그거 아닌가요? 행운 약간. 웅이님, 아침에 통근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까마귀 두 마리가 막 위에 날아다니는데, 어, 가, 가.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가, 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까마귀들. 가! 가! 맞아, 맞아. 가라고 그래, 걔네들은. 가라고. 어. 왜 그래? 통근 버스가 와야 가지. 아니, 안 왔는데 어떻게 가? 그냥 가! 가! 까마귀 실제로 보면 되게 커요, 여러분. 네. 이게 멀리 있어서 그렇지, 커요. 우승맘님, 고라니 소리가 제일 대박 아닌가요? 알지, 고라니 소리 한번 들을 때 됐는데. 아, 일어나! 아! 어, 고라니 소리.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고라니 소리. 그죠? 네. 한번 찾아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울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압니다. 알아요. 검색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봅니다. 혹시 아세요? 네. 네, 이렇게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부활 생각이 나. 듣고 올게요.

0: 이상한 일이군요. 이제 틀어드리는 모든 가수들의 목소리가 동물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박영달님께서요. 일본 갔을 때 아침 일찍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어깨가 한참 올라간 무언가들이 건물 옥상에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와, 정말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귀였는데 공포 영화에서 보는데 상당히 덩치가 큰 까마귀.
1: 와다시와 까마귀 데스
0: 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왜 일본 까마귀는 그렇게까지 클까요? 우리는 까마귀들을 그렇게 가까이 볼 일이 없지 않나요? 잘? 공원에서 얘네들 까마귀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돌아다니면 비둘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까마귀가 꽤 가까이 활동하거든요. 원래 까마귀는요, 여러분, 커요. 원래 큰 애들이에요.
1: 와타시와 까마귀 데스.
0: 애니 그만 보세요. 네. 우리나라님. 저희 집 마당에 사는 길냥이들이 날아다니는 참새, 뱀, 쥐 다 잡아다가 마당에 갖다 놓고 우쭐한 표정. 인간, 나를 칭찬해라 라는 듯한. 저는 너무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그거 걔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를 위해서 이걸 잡아왔어. 어때? 나 멋있지? 근데 반대로 그런데요. 이제 내가 주인이 입장에서 집을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집안에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응, 닌겐 가는구나. 다녀오렴. 근데 들어올 때 맨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능력한 닌겐이구나라고 생각한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때 샘이고 뱀이고 뭐고 이렇게 물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석풍님, 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잘하는 겁니까? 사장님 계신다고 알디 자중해. 크크크크. 사장님도 같이 그냥 들으세요. 예, 들으면 되지 뭐. 지범님, 우리 소담이는 새벽 6시만 되면 밖에 나가서 짖어요. 밑에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문 열어달라고 짖어요. 문 열어. 당장 열어. 왈왈. 오, 그런 애들 있죠. 패턴화된 애들은 맞아요. 시간을 되게 잘 지키더라고. 저희 처음에도 6시 반에 늘 밥을 먹는데 제가 혹시나 모르고 있으면 6시 반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얼굴로 막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리면서 나중에 자기 앞발로 저를 이렇게 탁 쳐요. 밥 줘! 이러면서. 예. 네. 그리고 딱 주고 나면은 또 막 먹고 저한테 또 와요. 그래갖고 막 비비더니 배를 이렇게 딱 까. 그러더니 배 만져! 빨리!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제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까마귀랑 눈 마주치면 시선을 피한다고. 집 근처 나무에 까마귀가 엄청 많은데 무리 지어 다니는데 무섭다고. 까마귀는 좀 무섭죠. 예, 예. 까마귀는 좀 무섭죠. 특히나 까마귀들을 가까이서 보면 진짜 무서워요, 걔네들은. 까맣기도 한데. 예. 이렇게 좀 크기도 하고, 그죠? 자, 우리 간만에, 네, 우리 인터내셔널 까마귀도 만나고 했으니, 예, 가마귀도 만나고 했으니, 오랜만에 이분 좀 모셔볼까요? 로고를 한번 지금 들어볼까요? 네.
2: Al di là del bene più prezioso.
3: Ciao, buongiorno, signore e signorita. 다들 좋은 아침. 난 돈주앙 알레한드로 데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라고 해요. 그대창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맡았던 기억하시죠? 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메시지 남겨 보아요. 나 지금 공항 가고 있는데. When you smile, all the gloom turns to sun. 그 대창엔 부의 기운이 느껴져요.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벌 수 있다는 거 진짜예요. 그러니 9시

부터 11시까지 일단 리슨. 우린 다음에 더 리치하게 다시 만나요.

0: 오랜만에 모르스를 들으니까 반갑네요 이분.
1: 네네.
0: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거 왠지 모르겠지만 10cm에 방에 모기가 있어.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0: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산업, 공급망,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의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스르는 남미 최대의 경제 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미시간주 일정을 위해 이동 중 취재진과의 기내 질의응답에서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미시간주 현장 연설에서도 이란과 현재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공습 소강 국면 속에서 일단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9.9로 석 달 만에 90%대로 떨어져 그만큼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석유 정제와 화학 업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인 지난 3월쯤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가입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합수부는 민주당 관련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4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서 벌써 체감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과 휴식, 시원한 곳으로의 이동,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폭염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제주 동부와 남부 대전에 폭염경보가 강풍화 발효됐고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대구와 영남 지역으로는 오늘도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주의 한낮 기온 38도가 예상되고 청주, 광주, 부산 35도, 서울과 원주 33도를 보이는 가운데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경북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성공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차.
1: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0: 2부 첫 곡으로 악뮤의 벌레를 내고. 네. 오늘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까요? 예. 벌레 소리, 동물 소리. 예.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넥스의 수프레 딩곤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자, Fun 의 We Are Young, Imagine Dragons의 Thunder 였습니다. 게시판을 둘러볼까요? 순데렐라님, 오늘 아르바이트 끝내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초등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요. 집이 먼 친구는 이미 출발했다고. 통화하다 보니까 이 방송 듣고 있더라고요. 같은 음악 소리 반가웠습니다. 오, 그렇군요. 약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하면 여러분들 약간 듣는 입장에서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듣는다고 얘기하기 좀 창피하겠죠? 예. 그래도 계속 들어주십시오. 혼자 몰래 들으세요. 4299님, 날씨 탓에 아침부터 엄청 짜증내고 속에 화가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알디의 고라니 소리에 무방비로 웃고 말았네요. 재밌으셔라. 고마워요, 알디님. 이렇게 피식 터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피식 터져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예, 예. 저도 약간 요새 가끔 이렇게 피식 웃어버리는 것 때문에 되게 자존심 상할 때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거에 웃고 있지? 약간. 그러지 말고, 네, 기분 좋게 웃으세요. 기분 좋게. 아카시아13님. 수술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데요. 알디님이 너무 웃겨서 실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아이고, 수술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707 조라나님, 갑자기 어깨 통증을 느낀 남편 덕에 이른 휴가를 보냅니다. 통증으로 일할 수가 없어서 급히 휴가를 냈거든요. 고3 아들 홀로 두고 자취 중인 아들 보러 가는 중입니다. 배낭 메고 취소표 구해서 기차 타고 가는 게. 남편 배낭에는 남편 베개랑 잠옷만. 제 배낭에는 온갖 물건과 여벌 옷들. 어깨가 빠질 듯 했지만 빨리 남편을 회복시켜야 하니. 이거 찐사랑인 거겠죠? 남편 182에 84kg, 저 170에 53kg. 가방 무게로 허리가 뽀사지더라도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파도 잘 다녀올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 남편분도 우리 아내분도 키도 크시고 되게 날씬하신데요. 되게 날씬하신데요. 어깨 통증이 왜 생겼을까요? 어깨 통증. 스트레치 좀 많이 해주시고 평소에 그 운동 이렇게 움직이는 그 구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네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동 중이시군요. 아니 그나저나 그 요즘 여수에서 너무 핫한 그룹이죠. 예. 근데 얼마 전에 이 그룹이 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그 무슨 노

하면. 예. 근데 뭐 어쨌든 예.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경상도 분이 이제 나오셔서 정확하게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래요. 그리고 뭐뭐 나, 뭐뭐 가로 끝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대답을 원하는 거래요. 어데고 밥 묻나라고 물으면 네. 저도 몰랐는데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오,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저 이 노래 요새 너무 좋아요. 리센네 러버텍 그리고 레드벨벳의 코믹스가 아니구나. 코스믹 코파고님의 신청곡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딱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닦아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 닦아 센 선곡 처방전입니다.

자, 해니 다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알디, 얼마 전에 남편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집의 막내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둘째는 고3이라서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고 큰애는 올해 제대하면 복학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들어서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둘째 학비에 보태라고 하고 싶은데요. 혹시나 자존심 상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저도 여유가 많으면 둘째 첫 학비를 지원해주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디, 아기새님들, 이런 제가 오지랖일까요?

자, 알잘딱깔센 오늘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남편 친구분의 가족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하시는 해니 다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그 마음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절대 오지랖은 아니죠. 네, 너무 따뜻하고 선한 마음인데 중요한 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명분이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남편분, 친구분이 모여서 삼촌 장학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좀 멋있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알잘 딱갈센 오늘은 비교적 반가운 그런 소식이나 그런 고민이나 재미난 그런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너 건너 이제 저희가 전에 들은 그런 소식인데 아이가 셋인 집에 네 아버지가 지금 좀 세상을 떠나셔서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셋 다 이제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학비 정도라도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받는 사람 입장에선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어떻게 생각할지 네네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 주신 아주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비니님께서요. 그 고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면 그건 그분의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그분이면 눈물 난 만큼 고마울 것 같고 애들이 이렇게 클 정도의 나이라면 오해 안 할 것 같습니다. 알디 말대로 삼촌 장학금도 좋고요. 글 주신 마음, 글 주신 님의 마음에

괜히 울컥하네요. 좋은 분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초코루이맘님, 오지랖이라뇨. 너무 훌륭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좋은 일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거죠. 이건 훌륭한 거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진짜 교육을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그죠? 램틀님께서, 저희 남편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서 다섯 명이 100만 원씩 넣어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래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이 되죠.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고 후회할 일도 안 생기겠죠. 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죠? 너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맞거든요. 친구분이 좀 지금 굉장히 난감하신 상태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엔 심적인 위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금전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니 다리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선행은 아마도 그 가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오지랖일까 싶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225님, 저도 오래전부터 아들 둘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연년생이라 중학교 때부터는 학비가 부담이 되죠. 그때 여고 동창 친구가 15년 전 아들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 아들에게 용돈 준 거라며 거금을 건네준 친구. 아휴, 어려울 때 옆에 이런 친구가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훌륭한 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런 큰 돈을 거금을 해준 친구도 분명히 그 돈을 어떤 타이밍을 위해서 모아왔던 걸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도움을 주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참 네, 두고두고 갚아야 되는 그런 은혜들 참 많죠. 네,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신 일이고 따뜻한 마음이고 네, 세상에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그런 사람 아니냐라는 글들이 게시판에 제일 많네요. 훌륭한 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도 뭐 마음이 그렇게 사연을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좀 가볍지가 않네요. 자, 우리 그래도 좀 기운을 내봐야겠죠.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그리고 마룬5의 Memories 듣고 옵니다.

날감자님께서요. 자녀가 만약에 셋째까지 있으면 셋째 자녀는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오,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물론 사회적인 혜택이 너무 많아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미 정착하고 자리 잡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봉화님은 학비에 한부모 가정 지원 특례가 또 있을 거라고. 야, 요런 거는 우리가 그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죠? 1129님께서 나이 들수록 많은 친구보다 정말 나를 알아주는 몇몇의 사람들만 있어도 행복하고 그게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람들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내야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해니다리님께서 긍정적인 도움을 또 주시지만 이런 대학 등록금이 어디서 지원이 되고 지원 특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집 사람들은 아마 당분간 이런 걸 알아볼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시면서도 꼭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자녀가 있는 집에는 셋째는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부모 가정에는 지원 특례가 또 있을 거야. 이런 거 한번 알아봐서 좀 잘 헤쳐나가보자. 약간 요렇게. 해니다리님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모든 분들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진짜 해니다리님 덕분에 참 세상 그래도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님께서 벌레 얘기, 까마귀 얘기로 한참 정말 세상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웃다가 언제 또 이렇게 따뜻해지는지 저희가 좀 이래요. 예, 아이고야. 자, 오늘 끝곡을 신청해 주신 곡이 계세요. 8738님이신데 8738님 군대 전역 후에 영화 보조 출연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셨군요. 현장에서 조선시대 거지역인데요. 하루 종일 길바닥에 두꺼운 옷 입고 누워 있어서 너무 더워요. 군 생활보다도 돈 벌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얼른 학비 모아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본조비의 It's My Life 시원하게 쏴주십시오. 충성하셨습니다. 와 이게 그 조선시대 쪽으로 내려가면 바닥에 가깝고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울수록 촬영이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엎드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현장 가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자 힘내시고요. 물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본조비의 It's My Lif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등의 여파에 8%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6,300선을 밑돈 데 이어 장중 한때 6,200선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 안팎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한때 71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잇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코스피 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의 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개인의 금융투자 상품 총 투자 금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투자 업계를 향해 현재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자, LP 간 거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수도 브라질리아를 떠나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8일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국내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무역 투자뿐 아니라 방산과 항공 우주, 핵심 광물, 디지털 경제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기업들을 향해 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상호 협력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됩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합수본이 출범 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입건한 피의자들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2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3: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3: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3: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요즘 책 읽는 게 힙하다고 해서 텍스트 힙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책 읽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책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도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늘 아래 펼쳐든 책 한 권, 그리고 귓가에 흐르는 노래 한 곡.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시원한 노래와 함께 출발합니다.

0: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첫 곡으로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름 휴가 짐을 쌀 때 책 한 권 꼭 챙기는 분들 계시죠? 한 장도 못 읽을 것 같아도 그냥 책을 가방에 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음악까지 있으면 힙한 여름 휴가 준비 완성이죠. 랄랄라와 함께하는 바캉스 특집 서머로드.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든지 여름을 닮은 음악, 여름을 달리는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한 시간 함께하시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아, 떠나고 싶다 하신 똥강아지님 신청곡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이부열님 신청곡 김아중 마리아였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죠?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특집 썸머 로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는 한 주 쉬어갈게요. 지난해 여름 기억나세요? 작년 여름은 K-POP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었죠. 그게 1년 전이라니, 아, 정말 시간 너무 빠릅니다. 지난해 여름을 추억하면서 들어볼까요? 사자보이스, 소다팝, 하이키, 여름이었다.

시원한 바다를 닮은 노래, 휴가지에서 듣기 좋은 노래, 여름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까지 우리 같이 여름을 달려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두 곡 들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7번님, 제2영동고속도로가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어디들을 가는지 쌩쌩 많은 차가 지나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였습니다. 역시 여름하면 추억이죠. 추억하면 첫사랑이죠. 파란의 노래 첫사랑. I believe.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 더더의 내게 다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급락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해 다시 80선에 넘어섰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휘청이며 국내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장 장 초반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폭염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

0: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이번 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재정을 추진 중인 특별 법안에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 및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한국이 핵잠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하며 그만큼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소비자 비중이 커졌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물가 부담과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임금 상승 기대 등에 힘입어 석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극한 폭염 속에 오늘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6도, 습도는 68%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낮에는 가마솥 더비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요.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공유되는 요즘인데요. 폭염은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일단은 피하거나 식히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되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피할 것.

상 넓은 모자를 쓰고 헐렁한 옷을 입을 것.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되도록 외부 활동을 줄일 것. 더위를 피하는 이런 안전수칙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면 물, 그늘, 휴식.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당부하는데요. 더울 때는 무리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쉬어가는 게 현명한 대처법이겠죠? 물 한 모금처럼 시원하고 그늘처럼 반가운 음악들도 오후의 열기를 잠시 달래보시죠.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피송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 Close Your Eyes 였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에서 수분 보충을 위한 3분간의 휴식, 이른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수분 보충 시간이 축구 선수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더위와 갈증을 늦게 인지하시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물을 드실 수 있게 수분 보충 시간을

알람 설정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죠. 물 한 잔, 안부 전화 한 통,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게 하고 또 지켜주는 것들이겠죠. 화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별빛 지은님, 날씨도 덥고 집에 있기도 답답해서 가평에 잣향기 푸른 숲 다녀왔어요. 전나무 향도 솔솔 나고 벌레도 없고 비 온 뒤라 계곡의 물들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니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에 김밥 먹고요. 누워서 하늘을 보니 잣나무 끝이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힐링이 따로 없고 잣향기 맡으며. 오, 언제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좀 덥고 어제도 꽤 더웠는데 이 시간이 점심때는. 이른 오전이나 저녁쯤 가셨더라면 또 좋았을 것 같고요. 이제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 나는 시간을 좀 피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도 같고요. 아, 저는 잣하니까 잣죽 좋아하는데 죽집에서 좀 잣죽은 잘 안 하시는 것도 같고. 별빛 지은이 감사합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Saturday Morning이었고요. 레지나 스펙터의 On the Radio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이열치열입니다. 만두 라면에 김밥을 가볍게 먹고 있는데 김밥은 순삭이긴 해요. 아,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지 더위도 버티는 거잖아요. 일단 체력도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칼로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골고루 영양가 있게 챙겨 드시고요. 꿈꾸는 먼지님, 해피송 점심도 살짝 미루고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수님. 근데 우리나라 더위는요, 이 더위에 생활용품이 종종 등장하죠. 가마솥 더위, 열 대양 찜통 더위. 근데 어느 것 하나 마음이 가는 게 없네요. 하셨는데. 아, 진짜 듣고 보니. 아, 열대야가 그런 거였어요? 나 밤야자인 줄 알았더니 대야였구나. 아, 열을 대야에 담아놨다 이런 거구나. 아니,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또 있네요. 주책? 바가지? 이거 되나요? 냄비? 근성? 송곳니? 막 이런 거 되나요? 아, 재밌네요. 자, 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제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해보는 시간.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을 찾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여름의 절정인 만큼 썸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썸머가 들어있는 노래. 아유, 많죠. 시즌송도 있고 썸머가 들어있는 노래. 그 팝송들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편하게 우리말로 적어주셔도 되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썸머가 있다. 그 썸머가 들어있는 팝송 제목들 해피송에 제보해 주시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매기 라일리예요. Every Time We Touch.

2792님, 남편과 착항스 하면서 해피송 들어요. 녹음이 우거진 곳에 잔잔히 흐르는 물을 보며 올해는 이렇게 소소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답니다. 전혀 소소하지 않고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부부 사이에 사이가 되게 좋아야 될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막 같이 해먹어야 되고 막 아, 좋으시겠네요. 레이 파커 주니어의 A Woman Needs Love Just Like You Do 또 매기 라일리의 Every Time We Touch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썸머입니다. 1533 시나보로님 등등등 아 나일리즈 시차 진추와 아비 원 서머나잇 듣자고 하셨고요. 닥터킹님은 모텔스의 서든 레스 서머 나무 그림자 하나님 리차드 막스 엔드리스 서머나이츠 이사걸님 등등 낸시 시나트라의 서머 와인 리 헤이즐도와 함께 불렀죠. 또 지바비님 블루의 When Summer's Gone 여행 가고파님 유쾌하게님 그리스에서 흘렀던 썸머나잇 듣고 싶다고 아 날씨 더우니까 영화 그리스 생각이 나는데 사무실도 작은 찜통입니다. 오 유쾌하게님 이렇게 에어컨 난방 아니 난방이란다 말만 들어도 힘들다 냉방 시설 괜찮은가요? 요즘 뭐 에어컨 고장이다 뭐다 뭐다 얘기도 많던데 그래도 이 열도 잘 피해야 됩니다. 한낮의 열기를 잘 피해야지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해피송 제시어는 썸머입니다. 썸머가 들어있는 팝송 제목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들을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닥터 킹님도 프리지아님 신청하신 곡이고요. 영화 맘마미아에서 흘렀던 버전이죠. 메릴 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펄스 그리고 아마다 사이프리드예요. Our last summer.

와, 진짜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요? 약간 캐롤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딸기산도님, 미치보이스의 All Summer Long이었고요. 또 5초의 법칙님, 배로님, 캔디핑님, 문경도련님, 4953, 클립 리차드의 Summer Holiday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하는 Summer. 미리네님, 아바의 Summer Night City 듣고 싶다고. 여름의 최고의 청량감으로 다가오는 영상과 함께. 해마루님, 논헨리의 Boys of Summer, 또 에바캐시디 Summertime, 뭐든 좋습니다. 여름만 되면 제가 찾아듣는 좋아하는 여름 노래라고. 5765님, 아메리카 인디아 썸머, 경쾌한 템포의 노래 추천합니다. 6291님은 Manic Street Preachers의 인디언 서머를 신청하셨고요. 신이님은 Seals and Crawfords의 Summer Breeze. 연차내고 병원 다녀오시면서 집에서 함께 하신다고. 아유, 아프지 마시고요. 졸리나님은 레노스텔라 찰리푸스의 Summer Feelings. 또 옥스토박이님 키드락의 All Summer Long. 메이플피카님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등등등.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하는 썸머입니다. 썸머가 들어있는 팝송들. 이어지는 곡은 6291님 청하신 바로 그 곡이에요. 리알토의 Summer's Over.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 속까지 시원해지는 노래, 추억의 바로 그 노래. 아, 역시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많이들 청하셨네요. 플루트님 8052-7673, 창수님 예쁜 미녀, 보람님 세상살이, 민호님 꾸돌스키님 등등 신청하신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이었고요. 리알토의 Summer's Over 앞서서 띄운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났는데요. 옥수토박이님 키드락의 All Summer Long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급락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 대한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 현재 코스피는 9.55% 내려 6110.37로 내려앉았고 코스닥 지수는 7.49% 내린 707.44를 기록 중입니다. 급락장의 오전 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에만 20%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한 달여 만에 2천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어제 기준 코스피는 이달 들어 19.5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01.14% 올랐지만 이달 하락으로 연초 대비 상승률은 60%로 내려갔고 오늘 오전 11시 기준 하락분까지 계산하면 45%대 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7,500조 원에 육박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5,000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규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

0: 2012년 심원지파 청년 회장이 자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합수부는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지파에서 가입 독려에 따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가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1년 새 60만 명 이상 늘어나 유소년 인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중위 연령은 46.8세로 1년 전보다 0.6세가 높아졌고,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69%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은 반면,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10%에 그쳤고, 고령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9.9로 집계돼 생산 연령 인구 3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 공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호레자 향기님, 화곡동 김밥님, 도로시님 등 에이서 베이스의 크루 서머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하쪽님은 남편이 더우니까 이번 주 점심은 계속 나가 먹자네요. 아싸! 이렇게 더운 날은 라면만 끓여도 사우나에 온 것 같잖아요. 햇님이들 맛점 하세요. 하셨는데, 아이고야, 남편분 마음이요. 그죠? 이래서 여름에는 비빔면이 좋은데. 낚시꾼님, 요즘 우리 옆집이는 집에서 에어컨을 밤낮으로 풀 가동합니다. 전기세 어쩔 거야, 여보! 하셨는데. 공교롭게 조금 비교되는 두 남편이십니다. 아니 약식구님 며칠 점심은 싸게 드시고 그냥 에어컨 가동하시죠. 요즘 더운 게 문제지. 먹는 것보다 더운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자 어쨌든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나의 삐리리한 여름. 우리 여름 어떻습니까? 아 여름을 한번 형용해 주세요. 나의 삐리리한 여름. 아 저는요. 나의 미워도 또 다시 봐야 하는 여름입니다. 뭐 내년에 또 여름은 올 테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즐겁게 우리가 좀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고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여름에 또 추울 때도 그렇고 힘들 때는 하나에 꽂히면 좋은 것 같아요. 뭐 빙수나 아이스크림에 꽂힌다든지 공포영화에 꽂힌다든지 추리소설에 꽂힌다든가 아니면 음악 뭐 전시회 뭐 원피스 같은 거 아이 쇼핑 이런 데 어디 하나에 꽂히면 그 여름이 좀 즐겁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햇님이들의 올 여름 어떻습니까? 나의 삐리리한 여름 이 삐리리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0: 여름은 어떤지, 무엇이 나를 땀 흘리게 하는지, 나를 시원하게 하는지, 속 터지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삐리리한 여름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방탄소년단 역시 아바는 아바다 하셨는데 미리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뮤지컬 영화 한 세 번 봤던 것 같은데요. 덕분에 그 시간들로 돌아가 행복했습니다 하셨는데 아바의 Summer Night City였고요. 또 곱돌님, 버섯돌이님, 바나나라마의 Cruel Summer. 지나가자님이 오 다른 버전으로 듣네요 하셨고 또 망고제리의 In the Summertim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요. 나의 삐리리한 여름. 아 진짜 여름에는 왜 이렇게 지지고 볶을 일도 많은지 그죠? 나의 삐리리한 여름. 탐 크루즈 여행님. 저는요 책도 볼 겸 도서관으로 여름에는 피서 갑니다. 너무 덥다. 더울 때 글이 들어와요 눈에? 아, 난 추운 데서도 안 들어오는데. 나의 지적인 여름. 아 근데 뭐 만화책도 좋고 웹툰도 좋고 드라마 정주행도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딱 책 하나 펴놓고 책 위에다가 휴대폰 올려놓고 딱 드라마 하나 딱 켜놓는 거지. 0529님 이열치열 등산입니다. 지금 설악 울산바위에 있습니다. 아이고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0529님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세상에 무슨 등산복 모델이신 줄 알았어요. 여성분이신 것 같고 호리호리 하시는데 파란색 니삭스가 아주 인상적인데 아유 세상에 종아리가 너무나 간곡인 모델이십니다. 경민님은 5분 속의 여름입니다. 저는요 제빵사로 인생의 절반을 이상을 살았는데도 에어컨도 잡아드시는 200도 이상의 오븐 열기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실외에서 근무하는 분들 더 고생이시겠지만요 하시면서 아 왠지 그 냉장고 안에 싹 들어있는 예쁜 케이크 이런 거 보면은 아우 시원하고

예쁘다, 좋다, 막, 아우, 막, 그런 생각 드는데, 막 상쾌하다, 어, 막, 그래. 근데 실제로 만드는 분은, 아, 물론 케이크는 오븐에서 만드시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빵을 만드시면서 그, 아유, 오븐 열기를 다 온몸으로 견디고 계시네요. 뭐, 돈가스 가게도 그렇고, 치킨 가게도 그렇고, 기름에 튀기고 얼마나 힘드실까 싶네요. 코 파는 곰돌이님, 나의 무던한 여름. 저는 더위를 안 타는 편이라 무던하게 여름을 보내는 편이죠. 혼자 있으면요, 선풍기도 안 켜고 하는데요. 대신 더위를 많이 타는 옆집이와 딸내미가 고생을 합니다. 여름마다 에어컨 가동 때문에 싸우곤 하죠. 지금도 뜨아 한잔하면서 해피송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뜨악스럽네요. 뜨악스러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통각 상실증 이런 거 있잖아요. 통각을 이어가시는 거 아니죠? 어느 막낮 기온 막 30몇 도 올라가고 체감온도 뭐 35도, 38도 이러는데 뜨아? 아, 근데 진짜 체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찬그 기운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르죠? 아무튼 코 파는 곰돌이님 너무 의외입니다. 약간 이미지는 한여름에 겨터파크 개장하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겨터파크 안녕하신 거 맞죠? 아, 좀 의외인데. 졸리나님은 나의 여름은 에어컨과 한 몸인 여름입니다. 띠로리. 영표님은 아내에게 TV 리모컨을 양보를 해도 에어컨 리모컨을 양보를 못합니다. 절대 양보 못해. 나의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을 사수해야 하는 여름. 아, 이제는 주도권 싸움이 좀 정리됐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여름은 이렇게 뜨거우신 겁니까? 아, 위치 선정도 중요하죠, 에어컨은. 9509님은 저는요, 저의 여름은 청스커트 여름입니다. 지수님, 저는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올여름은 청치마 두 개로 삽니다. 70대 할머니가 이래도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어머, 멋쟁이 형님이시네요. 우리 7호선 라인에 계신 선배님. 한여름에도 청스커트. 아, 이거 근데 시원한 청스커트 이런 것도 요즘 많잖아요. 얇고 좀 후들후들하고 넉넉하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인견, 마, 이런 소재에 오히려 더 꽂힙니다.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 나의 삐리리한 여름. 우리 햇님이들의 여름을 소개해 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해마루님 Brothers 4예요. The Green Leaves of Summer.

찬스온 브라워스님, 젊은 시절 시골 다리 밑에 시원함이 있던 그 시절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요즘도 물가는 좀 덜 덥지 않나요? 방탄소님 신청하셨고요. 브라이언 세터의 썸머타임 블루스였고 나무그림자 하나님, 꿈꾸는 먼지님, 신이님 등 실스 앤 크로퍼츠의 썸머 브리즈, 또 코파는 곰돌이님, 줄리 크루스의 썸머 키스, 윈터 티어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나의 삐리리한 여름. 잠실 갈매기님, 저는 여름에 국물 요리를 못 먹어요. 김이 나는 국만 봐도 땀이 나서 보기만 해도 나는 늘 나의 건조한 여름을 꿈꾼다. 클레오파트라님, 저는 여름에 무조건 수영장에서 삽니다. 아파트에 3,000원에 3시간 놀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 시원합니다. 그 애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튼 더울 때는 역시 찬물에 풍덩이죠. 찜질방 냉탕에라도 자주 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5672님은 저는 집사의 여름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우리 냥이가 얼마나 더울까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시원한 바람을 틀어줍니다. 털이 있어서 더 더울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데. 휴.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고양이들도 울고 갈 정성과 사랑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여름에 이 반려동물 여름템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6866님은 저의 여름은 프라이빗한 여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비록 혼자긴 하지만 하노이에 가는데요. 프라이빗 여행, 미슐랭 식당 예약, 호텔 스위트룸, 최고 후세단 렌트카 결제, 6성급 크루즈 결제라고 하셨는데 상상 속의 여름 아닌 건 맞죠? 상상 속의 여름. 이 중에 하나라도 부럽고 혼자니 가능할 것 같고요. 다가올 가을까지 또 열심히 일하는 걸로. 자,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라님, 캬, 휴가를 부르는, 피서를 부르는 곡이네요. 마틴 게릭스, 맥클모어, 패트릭 스탬프예요. Summer Days.

6297님, 오늘도 배달일을 하면서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로 이겨내고요. 시원하고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줄리나님 신청하신 레노스텔라 찰리푸스의 Summer Feelings, 또 부엔 까미노님 션 멘데스 까밀라 가베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또 마틴 게릭스, 맥클몰, 패트릭 스탐프의 Summer Days까지 전했습니다. 와, 미리네님. 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울산, 부산에서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여름에 시댁에서 바닷가라고 단체로 놀러와서 손님 치르느라 고생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택으로 이사를 해 그런지 다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뜸해졌네요. 여름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여름에는 뭐다? 해피송에만 놀러 오시는 거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이님 Don't Hand Me The Voice of Summer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올해 12월 열리는 메르코스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 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 뒤에는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국빈 오찬이 진행되는데 룰라 대통령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양국의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집 중 한 집은 홀로 사는 노인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인 가구는 824만 4천 가구로 전년보다 2.5% 늘어 일반 가구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가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였고 친구나 연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60만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주택수 증가폭은 4년 만에 가장 작았는데 전국 주택의 8.5%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째 올라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0: 지난 6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4.38%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예금 금리는 1년 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72%로 0.23%포인트 상승하며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4.07%로 0.10%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은 37.7%로 12년 4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담 수사팀 체제로 전환합니다. 특수부는 순직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오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부는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16건을 송치하고 종합특검 등 타기관에 54건을 이첩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밤에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9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2시 5분입니다.
3: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7월 28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엑소의 Call Me Baby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포유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어제 이후로 이제 제가 송디라는 애칭을 갖게 됐고요. 지금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송편으로 부를 거냐? 송송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송사리로 부를 거냐 이렇게 세 후보 중에서 좀 투표를 받았었는데 저는 이 이름들 그리고 또 많이 보내주신 닉네임들이 굉장히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의 투표 그리고 제작진의 투표까지 더한 결과 저희가 송디의 편 해서 송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마음에 드시나요? 송편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의 편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 그런 가운데 사람을 한 분 찾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송편님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어제 저의 첫 방송 이후에 후기 글을 블로그에 진짜 자세하게 완전 장문으로 정성껏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후임 DJ는 누구? 송인찬의 어떤가요? 첫 방송 송디와 새 코너 총정리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이디가 능력자 길이 님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응답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우리 송편님들 더욱 알아가보고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제가 좀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송편님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남겨달라는 건 아니고요. 편하게 부담 없이 한 줄 정도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어디 사는 누구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 뭐 MBTI, 취미, 특기, 하는 일, 좋아하는 것 등등 어떤 것이든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서울의 중심대학 서경대학교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쿨 해변의 여인 유피 바다 연달아서 함께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CBS 표준 FM 송인찬의 어떤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작부터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셨어요. 듣고 계셨나 봐요. 5841번님 저예요. 능력자 길이 송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 얼마나 길었냐면 우리 메이플 피카님께서는 후기가 아니라 논문이다. 그리고 안졸리나 졸리나님은 거의 자소서라고. 제가 아는 것보다 또 자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5841번님께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쭈니영님이 호주에 있는 울딸 영의 26번째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송디 목소리로 좀 전해주세요. 영애야 생일 축하한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궁금하다 이렇게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나라라 양순이님, 제주 사는 사무직입니다. 2시부터 4시 근무 시간을 빠르게 없어주세요. 네, 제가 이 2시와 2시부터 4시 사이에 좀 지루하지 않도록 신나게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찐이님, 제가 보냈던 송편이 애칭으로 뽑혔네요. 신기해라. 저는 항상 회사에서 소리 크게 틀고 직장 동료들과 어떤 가요 듣고 있어요. 앞으로 지루한 오후 시간 같이 텐션업 해주실 거죠? 오늘부터 쭉 송편이 약속이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일단 찐이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같이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분위기 차이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란구리님, 매일 부장님 눈을 피해서 몰래 어떤 가요를 청취하는 저는 노란너구리 노란구리입니다. 매일 몰래 올게요. 송디. 네, 제가 딱 바로 얘기했던 분이 나왔네요. 몰래 들키지 말고 꼭 같이 2시부터 4시까지 잘 보내요. 8015님 송디 환영해요. 여긴 대전이에요. 대전에도 송편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쭉 함께해요. 대전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혜웅원님, 이거는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요. 저는 인천 검단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소방관이 된 아들의 엄마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소방관 시험에 붙었다는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리고 또 소방관님들께는 항상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구콘님은 저는 일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송편입니다. 여기는 비록 2시가 아니고 1시지만 밥 먹어서 졸릴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부탁합니다. 맞아요. 이 2시부터 4시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사실 식곤증을 이겨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봉디를 이어서 그 텐션으로 여러분의 신나는 시간을 책임져 보겠습니다. 1시면은 시차가 1시간이니까 해외 어디신가요? 혹시 근처인 것 같은데. 6678님, 저는 화곡동에서, 옆 동네네요. 화곡동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송디 잘 보내보자고요.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듣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소상공인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께도 제가 언제나 텐션으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녀가신 송편님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 새롭게 바뀐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보셨나요? 기존에 봉디와 함께하던 인기 코너들은 저희가 조금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도 새 코너들을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은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 코너 찬성 안 찬성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을 남겨주면 되는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6개월 가까이 야식을 끊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식이 너무 땡깁니다. 야식 주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안 찬성. 또 몸이 천근만근 너무 피곤한데 데이트, 아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등등 이런 사소하고 깨알 같은 고민부터 또 크고 묵직한 고민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방송 중에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다. 집단 지성의 힘이 있잖아요. 또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송편님들은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을 통해서 말머리에 고민 이렇게 달아주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게시판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요. 또 송편님들의 고민사연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사연 남겨주신 송편님들을 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나갑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에 놀러오시면 맨 앞 대문 사진이 보이는데요. 제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으로 송인찬의 어떤가요? 우리 프로그램 명이 적혀 있고요. 그 위로 일종의 이 방송을 한 줄로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뿅뿅뿅뿅 이렇게 네 글자가 있는데 깜짝 퀴즈 이 뿅뿅뿅뿅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송인찬의 홈페이지에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뿅뿅뿅뿅입니다. 오픈북 퀴즈나 다름없죠. 인터넷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 후에 홈페이지 들어가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찾았다는 송편님들은 바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히신 다섯 분 꼽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디바 좋아하면 다 그래.

0: 헷.
1: 김도윤님의 신청곡 몬다니 컴플렉스 영턱스 클럽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디바 좋아하면 다 그래 먼저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깜짝 퀴즈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는 뿅뿅뿅뿅. 이 뿅뿅뿅뿅에 들어갈 네 글자는 무엇이냐?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송인찬의 어떤 가요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영시미님이 정답 어떤 가요? 그러니까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는 어떤 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안 들어가 봐도 알 것 같은 퀴즈라고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안 들어가셔서 틀렸습니다. 0529번님, 나른함을, 그러니까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나른함을. 아, 문제에 집중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아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돌 아기랑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들어도 괜찮겠죠? 네, 제가 좀 좋은 말만 많이 해야겠네요. 무럭무럭 자라렴. 7062번님도 정답 텐션 찬스. 저희 엄마가 쏭디랑 MBTI가 거의 똑같아서 너무 반갑고 잘 맞는데요. 쏭디 화이팅! 거의 똑같다는 거는 어떤 게 다른 거죠? 저 궁금합니다. 뿌띠뿌띠님, 7062님 포함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부터 계속 송편님들의 자기소개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비공개로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봉규의 어떤 가요를 이지연 PD님 시절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요. 이야, 정말 이분은 어떤 가요의 큰 손입니다. 3541번님, 송디, 저는 트윈스 굿즈, 아마 LG 트윈스겠죠? 트윈스 굿즈의 환장에서 오늘도 6개를 구입한 제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덥다고요. 오늘 날씨가 장난 아니고 특히 어제부터 그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이쪽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괜찮으신가요, 거기? 그나저나 트윈스 굿즈 6개면은 뭘 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8393번님은 방학이라 집에 있는 애들 숙제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엄마들의 계약은 힘드네요. 엄마들의 계약이구나,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방학? 너무 좋다. 놀아도 되고. 그런데 또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1508님도 아들 윤호의 유치원 방학 2일 차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3일 쉬고 와이프가 또 이어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을 가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방학 기간 쉽지 않네요. 내일은 수영장에 갈 예정입니다. 방학 기간 부모님들 힘내세요! 이 1508님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을까요? 1250님, 여기는 중화동 봉제 공장이에요. 직원들 5명이랑 크게 틀어놓고 일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해님도 저는 담양에서 딸기를 하는 농부입니다. 지금 간절기에 메론 농사도 하고요. 지금은 메론 열매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찜통, 완전 사우나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전에 봉디는 단한 번도 글 소개 안 해줬는데 쏭디는 바로 소개합니다. 들으셨죠? 근데 메론을 달아 올린다는 거는 어떤 말인가요? 좀 궁금합니다. 미리네님, 저는 평택 사는 송편입니다. 화실에서 작업하면서 즐겨 듣는 방송이고요.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수도권 생활은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부산이 좀 그립진 않으신가요? 네, 이어지는 곡 버벌진트 시작이 좋아 피처링 강민희, 메이플피카님의 신청곡입니다.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 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만

네이플피카님의 신청곡 버벌진트 시작이 좋아 그리고 어반자카파 겟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행복해님이 바로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제가 아까 메론을 달아올린다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열매를 줄에 묶어서 지지대에 묻는 작업이다. 안 그러면은 2kg가 넘는 메론 가지가 처지면서 또 끊기거든요. 아 정말 뭐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될 게 굉장히 많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메론 옛날에도 한국에서 수확이 가능했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까 애플망고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라님, 어떤가요? DJ가 바뀌었는데 계속 들어야 하나요? 찬성? 안 찬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맞는데요. 이거는 뭐 고민할 거리도 아니죠. 네. 찬성입니다, 당연히. 9526번님. 전북 군산 사는 송편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전주 지역 방송에서 레인보우로 들어요. 송디 응원하며 쭉 함께 할게요. 작년 스페셜 DJ 하실 때도 들었는데 어쩐지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좀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살짝 한 번씩 이 대타로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브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대구에서 보냅니다. 선곡들에서 시원한 바람소리가 들리네요. 이 또 기온은 뜨거운 기온은 노래로 날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7266번님 시작이 좋아 노래 나왔을 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가 참 그리운 요즘이네요. 벌써 30대라니 그때 그 시절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세대가 좀 이만큼 지났구나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거를 노래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1997년생이라고 아직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하라 1997이 16년이 됐어요. 벌써. 이게 2012년에 나왔더라고요. 와 정말 시간 진짜 빠릅니다. 6297번님 음식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2시 타임 잘 부탁드립니다. 뿌부부부부부부 안 넣어주시나요 효과? 네. 희나비만님 저는 경단녀로 13년을 살림하다가 올해 입사한 회사에서 CBS 채널을 고정으로 놓고 시간대별로 옮겨다니며 듣는 송편입니다. 자 일단은 입사 축하드립니다. 사무실은 안산에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 진단평가원인데 처음 접해서 봉디한테 푹 빠져서 채널 고정. 송디님한테도 곧 푹 빠지지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꼭 이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세요. YED님도 송디 탐내시던 자리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근데 그렇게 약간 탐욕스러워 보였나요? 막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보이는 아 그렇게 보였었나? 싱싱달리자님 어제 요리 수업 가느라고 못 들었다고요. 어제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그 보라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라이브로 진행하고 너튜브에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제 긴장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얼굴 이런 걸 보고 싶다면 너튜브에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칠 여사님께서는 두 번째 날은 어떤가요? 어지간한 실수는 다 귀엽게 봐줄 테니 늘 당당하고 힘차고 신나게 재밌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네, 믿고 가겠습니다. 기세로 믿고 가봐야죠. 웅이님이 송디 왜 이렇게 어리냐고. 그 어리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우리 송편님들의 어리다. 한 적어도 30대 후반까지는 어리다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웅이님이 아까 이 얘기도 해주셨어요. 울 애들은 왜 방학 숙제가 없지? 이거 약간 좀 비상사태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얼른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방학 숙제 진짜 없니? 모네의 정원님. 휴가 중 차 안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마음이 시려요. 아, 이 또 신나게 휴가 가는 날 어떤 것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았을까요? 이런 것도 찬성 안 찬성 이런 데 좀 보내주면 좋은데요. 슬레이버리님, 봉디의 요새 일과를 듣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힘들다. 우리들은 계약했다. 그런데 사실 봉디도 육아휴직을 떠났고요. 지금 방학이니까 큰 딸이 방학이니까 봉디의 일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코라떼님이 봉디와 다르게 외향인이신 듯 라고 보내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텐션이 그 봉디에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외향인이라고 느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최미경님은 송디와 목소리 결이 같다. 아, 그 송정훈 DJ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일단 동생이죠. 동생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의 막내 동생 격입니다. 오늘도 놀자님, 혹시 송디는 노래를 잘하시나요? 송디도 곡을 내서 송인찬의 어떤가요에서 틀어주시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께 첫 번째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잠깐 이제 추임새를 하다가 노래를 살짝 흥얼거렸어요. 뭐 따라 불렀는데 그때 제작진들이 급하게 제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노래를 잘했다면 정말 제지했을까요? 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이제 A면 마지막 곡 올려드립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3: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서울 지역의 전체 화재 건수는 27,547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의 화재는 7,486건이었고 월별로 보면 7월과 8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 중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기와 관련한 화재가 총 21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간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학생 배치 지표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생 배치 지표를 하향 조정해왔지만 자사고는 그대로 유지해 일반고와 자사고 간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여건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자사고 학생 배치 지표를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의 학생 배치 지표도 다문화 학생 재학 비율에 따라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합니다. 경기연구원이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를 함께 분석하는 경기도 외수, 내수, 통합, 홍수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경기도 126개 표준 유역의 홍수 위험을 100m 단위로 분석해 침수 위험 지역을 지도 형태로 제공합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모델을 경기 기후 플랫폼에 공개해 지자체의 방재 예산 편성과 침수 대응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락사고 위험이 큰 공사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 공사장에 전신 안전벨트와 안전각반 등 안전용품 600개를 지원합니다. 지원 물품은 전신 안전벨트 200개와 안전각반 400개로 31개 시군을 통해서 추락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에 배부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역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91명 가운데 54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0: 만큼 보호구 착용을 확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중소 AI 기업 12곳을 선정해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개 권역에서 공동연구와 맞춤형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데모데이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AI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2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수지맘님의 신청곡입니다. SM타운 썸머 베케이션으로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출발합니다. 아, 저희가 잠시 후에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올 그 코너 슬로우슬로우 퀵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퀴즈긴 하나 봉디의 뒤를 이어서 저 송디도 우리 송편님들께 최대한 힌트를 많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비면에서도 우리 송편님들과의 소통은 계속되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2016번님, 송디, 저 오늘 돌반지 사러 금방 무려 세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여전히 금값이 비싸지만 한창 금값이 치솟아 올랐을 때보다 지금 살짝 내려가서 이때다 싶어서 구매했어요. 곧 돌을 맞이하는 조카 아가에게 선물하려고요. 발품 팔아서 최저가로 구매 성공했답니다. 오늘 무진장 더웠지만 뿌듯한 하루입니다. 야, 금값이 맞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더운 날에 세 군데나 돌아다녀서 발품을 팔아서 구했다? 이거 정말 조카 아기가 나중에 커서 꼭 갚아야 됩니다. 네,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지바비님, 의정부에서 사진관합니다. 일하고 있을 때는 늘 듣방하며 가게에 켜놓고 있어요. 여기 레인보우 앱에서 놀고 있으면 지금 손님이 없단 뜻입니다. 지바비님은 이름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좀 더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7522번님, 송디님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에 세탁소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휴가 기간이라고 문자 와서 얼른 다녀왔는데 도남동 언덕길이 이렇게 고될 줄 오늘 알았어요. 땀이 비오듯 하고 얼굴은 완전 빨갛게 익었어요. 이런 날씨에 오르막길은 어떻게 가는 거죠 대체? 아, 그날은 진짜 그냥 땀으로 샤워하는 날입니다. 송편님들 진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온열질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김성재 말하자면 언타이틀 나에게 두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과 리엘라님께서 어제 제가 큰절하는 걸 보시고 7월에 세뱃돈 나가게 생겼네 절값 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또 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네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슬로우 슬로우 퀵퀵 가볼까요?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이 시간은 평소 어떤 가요에서 자주 재생된 노래들, 아마 우리 송편님들의 플레이리스트 중에도 있을 그런 유명한 노래들을 퀴즈로 내는 시간인데요. 다만 그냥 내지 않고요.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주된 버전으로 들어볼 겁니다. 그걸 잘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힌트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려운 1단계 그리고 조금 쉬운 2단계 이렇게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1단계부터 갑니다. 아, 처음에는 진짜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아, 약간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굉장히 큰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1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네요. 네, 그러면 2단계 한번 듣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나요? 2단계 한 번만 더 들을까요? 자, 슬로우 슬로우 퀵퀵 1단계, 2단계 모두 들어봤고요. 정답 알겠다 하시는 송편님들은 가수,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수와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꼽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팝팝 터지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나연의 팝이었고요. 그 전 곡 현아의 버블 팝이었습니다. 슬로우 퀵퀵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짜짜이모님, 뭐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이플 피카님은 슬로우로 들으니 너무 웃기다라고 해주셨는데 1단계 슬로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라고 꽤 정확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오답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5042번님 할로로의 집, 0195님 IOI 갑자기. 자,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오답들이 있습니다. 별을 따는 소년님, 위아래 EXIT. 야, EXIT. 선한 영향력님, EXID의 위위 아래 아래. 아, 위위 아래 아래. 네, 한 번씩만 얘기했으면 되는데요. 정답은요, EXID의 위아래였습니다. 나옵니다.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0383번님 정답! EXID 위아래! 야, 시원해. 저 지금 청소하다가 이거 맞추려고 혼자 초집중해서 기억해냈답니다. 그 간질간질한 거 있거든요. 하, 단어 막 노래 제목이 생각 날랑말랑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을 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0383번님 포함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트조아님, 고3 아들 둔 워킹맘입니다. 학원 없는 날은 집에서 공부하는데 저도 오늘 휴무예요.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인지 계속 부딪히네요. 더워도 잠깐 걸으러 나왔어요. 맘 식히고 가서 저녁 주려고요. 고3이 상전입니다. 아, 이 더운 날. 그래도 고3 아들 있어서 밖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런 아, 노고를 아들이 알고 있나요? 분명 근데 지금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또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또 고3들 많이 힘들 텐데 이제 수능 며칠 남았죠? 10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동그래비님께서 혹시 유지수님 동생이신가요? 목소리가 똑같네요. 아, 진짜요? 그럼 저는 이제 유인찬이겠네요. 유인찬. 아쉽지만 송디, 송인찬입니다. 자, 이 아이 1, 2, 3, 4 듣고 올게요.

이아이 1234 거미 어른아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송디와 송편이 함께 만들어가는 CBS 표준 FM 송인찬의 어떤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하사탕님, 공부는 차치하고 사춘기가 상전이다. 제가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애가 15살 중2가 되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라. 그렇게 1년 동안 말을 그렇게 안 듣더라. 그리고 딱 정확하게 중3이 되니까 다시 좀 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힘들죠. 저도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진짜. 3168번님, 의정부 호원동 세탁소 갔다 왔는데 바지 드라이가 6,000원 비싸다고 했더니 아, 기름값이 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와, 진짜 기름값 많이 비싸졌죠. 그 주유소를 지나다니다가 가격을 보면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맞는 건가? 와. 미리네님, 집콕이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아홍! 살이 찌든 말든 송디와 함께 에어컨 아래가 최고입니다. 이 그 다이어트 한 사람들 비포 애프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이어트 한 게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면 비포 사진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애프터 사진은 굉장히 뭔가 좀 약간 화가 나 있고 살짝 매섭다면 그 비포 사진만큼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집콕에 에어컨에 어떤가요? 이 3박자 행복하신 가요! 하루나님, 슬로슬로 킥킥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하네요. 사무실에서 듣기에는 적절치 않은 코너예요. 아마 찐 봉팔님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저희가 코너를 기존 코너를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새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목금 전부 코너 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코너인지 어떤 코너가 새 코너인지 또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재밌는 코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수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수능이 114일 남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여름 무더운 여름날 잘 버티면서 이것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유 임스롱이 부르는 잔소리.

모든 고3들에게 바치는 노래 아이유 임수롱 잔소리 함께 하고 왔습니다. 아, 수지맘님이 더위는 에어컨이 있어서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잔소리는 버티기가 안 된다. 저희 집에도 잔소리 머신이 있어서 수지는 한숨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아, 이 멘트가 진짜 웃기네요. 고단한 10살 인생. 고단한 10살 인생. 그렇죠. 4342번님, 오늘 기말고사를 끝으로 한국어 학당 수업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대학으로 진학할 친구들인데 또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요. 기말고사 끝났다 이거죠. 이제 놀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또 대학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은데, 네, 학생들 많이 반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니 오빠 사랑해님이랑 청결맨님이 송디 일요일도 방송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는 일주일 내내 2시 5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나윤권, 나였으면.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5784번님의 사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요. 엄마 검사 결과가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항암제 바꾸고 당뇨 조절이 안 돼서 입원하고 퇴원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만 조절 잘 되길 바라봅니다. 아이들 방학인데 신경 못 써주고 엄마 요양하고 있지만 아이들도 이해하겠죠? 지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아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경을 못 써준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해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5784님, 더운 날인데 지치지 말아주십시오. 꼭입니다. 이 곡으로 대신 응원할게요. 패닉 정류장.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있다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0: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도 춘천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평택, 하남, 경남 거제,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 제주시 북부, 충남 청양, 충북 청주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스피가 10% 이상 폭락하며 6천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급락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732.09포인트 10.84% 내린 6023.66으로 장을 마감했고 장중 한때 5992.91까지 밀리며 6천선을 밑돌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9.01포인트 7.72%가 내린 705.85로 장을 마쳤고 장중 1년 3개월 만에 7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열대야 발생률이 역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24.2도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 열대야 1은 7.8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아침 기온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이 33도에서 39도로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에서 7일까지 대구의 한낮 기온은 매일 39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과거 기록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록적인 더위를 예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폭염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 수출이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청년 고용 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도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대책을 챙기신 만큼 내각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6도입니다.

0: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멋은 애쓰는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앞서가지도 억지로 눈에 띄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음악도 그래요. 복잡한 멜로디를 얹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리듬이 흐르는 순간 주변의 공기부터 싹 바꿔버리는 노래가 있죠. 듣는 사람의 어깨에 힘을 빼주고 자연스럽게 박자를 얹어주는 음악. 그 여유를 함께 나눠볼까요? 비지스입니다. Night Fever.

0: 비지스의 Night Fever,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8612님께서 나는 이제 지쳤어요. 하디하디. 기다림이 너무너무 싫어요. 어? 이거 그 노래 아니에요? 난 이제 지쳤어요. 맞죠? 왜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8611님, 뭘 기다리고 계시려나? 4953님, 효진님, 더워서 멍 때리는 건 더멍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중입니다. 라고. 더우면 멍 때리게 돼요. 더멍. 더멍. 좋은데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몸의 그, 뭐랄까요.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을 할 힘이 없으니까. 더멍. 근데 이런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더멍, 더멍. 음악 들으면서 더멍 하는 거 추천드려요. 로코홀릭님은 낮에 베란다 창문 밖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말벌 벌집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더니 소방대원분들이 바로 오셔가지고 10분 만에 제거해 주셨대요. 어머, 이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이 무더운 날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주시는 우리 소방대원분들 짱!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정말 정말 덥지만 그래도 우리 라이커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음악이 시원한 느낌. 카타리나 월드님께서 그러셨는데 진짜 좀 시원한 느낌이었죠. 쿠어스의 Summer Sunshines 5395님 신청곡 띄워드렸고요. Bruce Hornsby and the Range의 The Way It Is 8280님 8887님께서 청해주신 곡 띄워드렸어요. 풍금새님 와 이 음악 좋아요 하셨고 2850님은 저는 이 노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들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피아노 잘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셔가지고 저도 이 문자 보자마자 그 피아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봤거든요. 와 좋더라고요.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요즘에 그 플룻 소리에 빠져 있어가지고 플룻 연주 막 너튜브에 쳐서 틀어놓고 있는데 피아노의 이 소리도 참 매력있네요.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소리에 집중해서 듣느냐도 이 감상의 재미를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재밌게 좋게 잘 들었습니다. 1185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출산휴가 시작됐어요. 집에서 여유있게 좋은 방송 듣습니다. 방송 좋다고 친구가 꼭 들으래요.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분 최고시다. 어서오세요. 출산휴가면은 이제 귀여운 우리 예쁜 아기를 만나기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이 날이 더워서 고생이 더 많으실 텐데 순산하시고 예쁜 아기랑 또 팝 들으시면서 이 태교에도 좋은 거 아시죠? 감성도 채워지고 영어 공부도 되고 나중에 우리 태어난 아기가 샬라샬라샬라 하면은 라이키팝 덕분인 걸로. 여러분 라이키팝이 이렇게 태교에도 좋아요. 마린님께서 라디오 듣다 보면 해외에서 사연 보내는 분들 계시던데 지금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끌고 필리핀 보홀로 가족여행 왔어요. 이곳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우와 또 이 글로벌 라이키팝 감사해요. 아이고 아기들 또 사춘기여도 아기들은 아기들이죠. 재밌게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보홀도 많이 여행 가시던데 어떠셨는지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매일 빛나 여름님 지금 커피숍 왔는데요. 케이크 진짜 맛있는데 커피는 너무 셔요 라고 이 산미 있는 커피 주문하셨구나. 여러분 그 커피도 원두에 따라서 정말 그 쓴맛 부터 해가지고 적당히 쓴 맛, 그 다음에 점점점 산미를 더해서 진짜 신맛 나는 커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세요? 근데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신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커피 좋아하는데 신맛은 좀 안 맞고 탄맛, 쓴맛 좋아합니다. 아 케이크 맛있겠다. 저희 회사 근처에 케이크 맛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는데 오랜만에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맛있게 드시고 커피는 우리 매일 빛나 여름님은 약간 탄맛 취향이신가 보다. 신 거는 좀 안 맞으신가 봐요. 그죠? 오,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CBS 뮤직 차트 23위에 올랐네요. 세라 본의 A Lover's Concerto 띄워드리고요. 59위, 주디 컬린스의 Both Sides Now 같이 들어보자.

하이오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노 바넬리의 Black Cars였고요. 파코의 Vienna Calling 띄워드렸어요. 너무 귀여운 그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좋아하는 노래 줄줄이 사탕이라고 가을은 선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온다고. 이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줄줄이 사탕. 커피 얘기하니까 우리 라이카님들도 신나셨나봐요. 5565님은 회사 근처에 최고의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규모는 좀 작은데 직접 로스팅하는 기계도 있고 효진 DJ랑 작가님께 대접하고 싶어요. 날이 아무리 더워도 거기 가면 뜨아를 드신대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래야지 커피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오, 근데 진짜 커피의 그 진정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따뜻하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얼죽아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얼죽아. 정말 이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농장에 놀러 갔다가 따뜻한 커피를 시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와, 이 맛에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얼죽아예요. 음유시님이 비엔나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올라요? 커피 or 소시지? 비엔나 커피도 떠오르고 소시지도 떠오르고. 근데 람보르 곱도요님께서 비엔나 커피 알면 옛날 사람이라고. 저 옛날 사람인가봐요. 비엔나 커피 그거 아니에요? 커피 위에 이제 크림 이렇게 올라간 거? 옛날 사람이네요. 오일 랩.

아라스님, 하디즈 50대 남자인데요. 셔플 댄스 배우는데 푹 빠져 있어요. 우와! 이거 좀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하다.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는 게 멋있는 거죠. 와, 나중에 마스터 하시면 꼭 동영상 좀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7024님 청해주셨습니다. 아, 쉐릴 크로우의 The First Cut is the Deepest 그리고 레너드 스키너드의 Simple Man.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연주곡 More Better Blues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낮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특히 영남지방의 더위가 극심한 모습입니다. 경남 양산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높은 32.7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일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이 32도에서 37도 사이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 하반기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바닥 도대체 어딥니까? 고점은 또 어디가 될까요? 국장과 미장 중에서는 어디가 매력적일지도 궁금합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경제적보능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엔 하반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벌써부터 변동성에 대해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다며 개미들이 미국으로 이제 대피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이건 괜찮은 방법입니까?
1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미국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국장 비중

0: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산 배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 대한 배분이 첫 번째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뭐 전쟁도 끝낼 것 같다가 다시 키운다 그러고 이 나라 괜찮은 거 많아?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국이 9,000포인트를 넘었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실적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모멘텀이 있었다. 그럼 이제 미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두 가지를 봤을 때 실적 모멘텀 미국은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더 좋습니다.
1: 왜요?
0: 그러니까 연도별로도 분기별로도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연도별로 보게 된다면 한 2023년까지 1, 2 이상까지는 증가율이 각도가 굉장히 완만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 2024년, 25년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 2026년과 27년은 개선폭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미국이 기업들이 좀 돈을 버나? 그러면 그걸 분기로 했을 때 일단은 1, 2분기가 생각보다 증가폭이 그렇게 높질 않았어요. 좀 플랫한 경우였는데 3, 4분기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꽤 빨리 올라갑니다. 일단은 3, 4분기 때뭐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면요. GDP를 구성할 때 어떤 나라는 뭐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제 소비를 하는 국가 뭐 다양하거든요. 정부가 투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은 소비라는 게요. 늘 70%가 넘습니다.
1: 그러니까 소비가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 네.
1: 나라.
0: 70%요.
1: 그러니까 달러가 덕분에 나와주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중국과 멕시코는 만든다, 미국은 소비한다. 이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인들의 그 가계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금융 자산이나 비금융 자산에 대한 가치도 좀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이제 매출액 증가가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그럼 하반기 괜찮아요. 일단 실적 모멘텀 하반기가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정책 모멘텀이죠. 상반기 정책 모멘텀 기대할 게 없었어요.
1: 사실 재무부가 돈도 많이 풀 거라고 기대하고
0: 네.
1: 그랬었는데 전쟁 때문에 그게 좀
0: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지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1Q, 2Q까지는 성장률 좋았다가 3, 4Q를 요즘에 좀 하향 조정을 많은 기간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돌려놔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날 중간 선거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전쟁이 나는 경우도 혹은 부양책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정치인들의 그 KPI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 KPI가 직장인들은 자기가 뭐 달성해야 되는 이제 목표가 되겠지만 사실은 권력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화당
1: 그럼요.
0: 입장에서는.
1: 네.
0: 그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괜찮았던 것들이 지금 전망치가 낮춰진다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내가 소비한다는 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네당 안 찍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는 강하게 이란을 압박해서 빨리 여름 전에 이걸 조정을 하고 8월 달 들어가면서 전당대회부터 이제 후보자 선출까지 모든 게 이제 쫙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저는 경기 부양책을 좀 쏟아내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낮춰지고 있는 게 11월 3일을 향해 갈수록 좀 정책 모멘텀도 붙지 않을까.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한국이 조금 더 좋았다라면
1: 네.
0: 하반기에는 좀 미국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기업과 정책 드라이브, 특히나 11월 3일을 앞두고는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또 트럼프 스타일상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0: 굉장히
1: 있다라는
0: 노골적일 것
1: 생각도
0: 같아요.
1: 드는데요.
0: 네.
1: 지금 금리 과거에 파월 연준 의장일 때는 낮춰라 이 자식아 막 거의 욕설에 가까운 압박을 했지만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0: 네.
1: 연준을 통해서 금리 압박은 아니고 그럼 재정 정책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일단은 뭐 중앙은행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금리에 대한 이제 경계심은 충분히 높여놓고 물가를 잡기는 해야
1: 네.
0: 되니까요. 물가 튀면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나 이런 것들로 조금 잡아놓는 대신에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재무부를 통한 이제 추경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통 M2라고 하죠.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찍어내는 거는 진짜 통화 그 자체. 그리고 1년 안에 예금이라든가 단기물 같은 거를 협의의 통화. 광해통화라고 하는데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저처럼 이제 애널리스트

0: 같은 경우에는 M2라는 걸 많이 봐요. 근데 글로벌 M2를 보는데 지금 2023년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상승 추세고 올해는 미국하고 중국이 좀 늘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1: 중국이 유동성을 늘리는 것도 미국 시장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동을 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0: 일단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의 의도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기업들에 의한 유동성 증가가 굉장히 빨라요.
1: 이를테면 뭐 회사채 찍어내는 거예요?
0: 찍어내고 투자하고 구투자가 또 새로운 일자리와 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글로벌이 중요하느냐? 이게 또 얘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통화의 양이 많아지면은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문턱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거에 대한 충격을 조금 담아낼 수가 있어요.
1: 금리가 좀 높은들 어떠하리? 나는 돈이 이만큼
0: 일단
1: 많은데.
0: 턱에 넘어 다니니까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란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어쨌거나 이 지구상에요. 돈이 많아지면은 가격이란 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치는 동일해도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또 같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중국도 중요하느냐, 다른 국가도 중요하느냐 이게 또 2010년 초반의 교훈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5년 뉴노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근데 그 전에 그거에 안 빠지게 하려고 한 번은 미국이 돈 풀었다가, 근데 돈 줄일 땐또 유럽이 한번 풀었다가, 또 줄일 때또 일본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2017년부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공조하면서 정책 공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G7 안에 있는 국가들이 돈좀 풀면은 일단은 좀 숨쉴 만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그 대목에서 또 한국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긴축 기조거든요. 신현성 이제 하는 존재가 금리를 못 올릴 이유를 못 찾겠어. 뭐 이렇게까지
0: 그렇죠.
1: 얘기하면서.
0: 그렇게 얘기하셨죠.
1: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장으로 가는 것과
0: 아,
1: 관련해서.
0: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은 일단은 유동성은 늘고 있고요. 정부의 추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의한 유동성 확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 긴축 한쪽에서는
0: 금리는
1: 금리는
0: 높이고
1: 재정에도
0: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뭐 브레이크를 확 밟기보다는 기업 연속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의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는 거죠. 다만 한국은 금리를 한번 올렸고 한번더 올릴 개연성이 높고
1: 맞습니다.
0: 미국은 더 내리진 않을 개연성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국은 조금 불편해진 상황 그다음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살짝 좀 국가 배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여쭙고 싶은데요.
0: 네.
1: 그 삼전이랑 예를 들면 하이닉스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실 텐데
0: 네.
1: 그분들 중에 이제 물렸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0: 네.
1: 좋은 모멘텀에 내가 이익 실현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거 일단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들어보니까 한 하반기에 좀 모멘텀 다시 올 거를 한번 노려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다음에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 돈은 이제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예,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투자하셨거나 반년 이상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또 수익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좀 재미없는 그 지루한 그 장의 흐름 속에서는 원금 부분은 한국에서 실적 좋은 거를 다시 천천히 모아 가셔도 돼요. 다만 수익이 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새롭게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좀 미국에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예 실현한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배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런 분들을 뵈면은 전꼭두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격적이라면은 일단은 원금 부분은 8, 9월 달에 한국 실적 좋은 것들 다시 모아가죠.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난 부분. 그러니까 수익이 사실 뭐한 배, 뭐 100%, 두 배, 뭐 이렇게 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수익난 부분만큼만 미국을 8, 9월 달에 좀 나눠서 사자. 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멘텀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나눠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이 벌기는 했는데 이제 시장이 아찔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은행 이자 생각해 보면 2%대 중후반? 그러니까 예금은 안 되시겠대요. 그렇다고 한 4%짜리도 아쉬우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0: 조금 한 반반씩만 걸쳐두자. 그러면 이제 반반 투자가 아니고 요즘에 ETF들이 되게 괜찮은 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월배당 ETF라고 알려진 커버드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타겟 수익률 막 20, 30%짜리는 절대 보지 마시고, 원래 이 커버드 콜이란 건 하방도 조금 좀 보호받으면서 일정 부분은, 물론 이것도 지수 빠지면 손해납니다만, 올라가는 것도 좀 천천히 따라가게, 뭐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1: 세게는 못 벌어도
0: 아,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자.
1: 괜찮다.
0: 근데 여기서 기초 지수가요, 대표 지수인데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같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1: 안전한
0: 듣기만
1: 거.
0: 해도 재미없는 지수
1: 안전한
0: 있잖아요.
1: 거. 응.
0: 아, 이걸로 되겠어. 아, 재미없는데. 근데 그런 지수를 하셔야지 원금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으면서 월배당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시점에 따라서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까지도 연회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원금 투자하는 거 열심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되 번 돈에 대해서는 한요 정도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1: 리스크
0: 있거든요.
1: 분산이 나름대로 되는군요.
0: 굉장히 되죠. 그러면서 월배당 나오는 거를 다시 적립식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미국 대표 지수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 주식할 때두개 보거든요. 딱두 개만 보시면 돼요. 주식할 때.
1: 두
0: 예. 네.
1: 개만 봐도
0: 제일
1: 돼요?
0: 중요한 거예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 주식이 현재 가치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현재 실적을 찍어내고 있느냐? 미래 가치는 뭐냐면은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항공 같은 거.
1: 스페이스X가 갑자기
0: 예.
1: 떠오르네요.
0: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버는 거. 그러니까 그런 미래 가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월배당 한 1억 정도 넣었다? 그럼 한 달에 뭐한뭐 90, 100 정도 나오는 상품에 들어갔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두세 개 나눠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번거 지키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만큼 또 다시 공격적으로 하고 원금 원금대로 투자하고 이렇게 된다 보면은 급등락에 따른 그런 힘듦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1: 그럼 금리 얘기를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금리라는 게이 모든 조건에 이제 큰 어항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동결 분위기이고,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 워낙 물가 때문에 인상을 할 가능성은 지금 전쟁 이슈 말고는 특별히 없을까요?
0: 지금 당장은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이 중요한 거는 유가 때문이고요. 일단은 5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연준에서 연준 모델을 통한 금리 추산을 냈는데, 그때 제 모델 아니고요. 연준 모델입니다. 연준 모델에 따르면 그 연말에 계속 85불이 유지될 경우에는 금리를 1에 올린다. 그냥 계산만 따르면. 정무적인 판단 빼고요. 100불이 넘어간다? 그럼 금리를 두번 올려야지 이거를 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두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근데
1: 유가에
0: 이제
1: 따르면.
0: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이제 70불 이하 갔다가 그땐 단도를 했었죠. 70불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조금 경계. 근데 80불 돌파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힘들어졌었는데 일단 결론은 전쟁이 끝나면 저는 이게 빠르게 잡힐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3분기 평균이 뭐 70불 내외만 유지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좀 많이 건너간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작년 4Q 때는요, 50불 평균이 50불 때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2분기 평균이 100불이었단 말, 100불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가는 모든 비용의 근원이 됩니다. 사실은 이방 안에 있는 이런 페트병이나 헤드폰의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나 모든 게 사실 석유에서 오거든요. 모든 물가의 근원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4분기하고 2분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마진 충격으로 오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합의가 들어간다면 해도 70불 아래로 갔던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주말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었고, 지상전까지 언급했는데, 그래서 100불 세게 넘고 뭐 이렇게 다시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이게 내림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걸 본다면은 다시 한번 분명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상 이거는 휴전을 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유가는 좀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이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금리. 라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 상황인 건 맞잖아요.
0: 2021년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금리 밴드가 좀 하단이 있긴 한 거고요.
1: 한참 올렸다가 내렸으니까.
0: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높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뉴노멀로 정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0: 네, 그거는 뭐한 1년만 전망해 본다면은 1년 안에는 이게 드라마틱하게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지금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미국 연준이 이제 관심 있게 금리와 관련해서 보는 여러 팩터들이 막 튀거나 올라가거나 세게 내려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많이 없어 보이는 거죠?
0: 딱세개 봐요, 연준은. 연준의 목표는 세 개거든요. 하나는 경제 성장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세 가지를 봤을 때 아주 튀는 팩터는 없어요. 일단은 2020년에 봤던 팩터는 성장률과 고용이었거든요. 이게 망가지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던 거고요.
1: 맞습니다.
0: 2021년 연말에 2022년 초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튀는 게 물가밖에 없었어요. 또 물가를 잡고자 굉장히 센 정책을 내놨고. 그럼 지금의 뭐 2020년이나 2022년에 그런 충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봤을 때이세 가지 그들의 KPI가 아직은 심하게 튀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갈 거라 보고 있어요.
1: 그러면 지금 뭔가 거시 지표들이 크게 튈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상태일 때 결국 AI 빅테크들이 얼마나 투자를 맘먹고 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결론이
0: 그게
1: 나는데.
0: 중요하면서 그거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다른 산업으로 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너무 좋고 막돈 버는 사람도 나오고 뭐 고용도 됐고 근데 이게 이제 벌어지면서 다른 산업에 펼쳐져야 되거든요. 소비재. 뭐 단순하죠. 이거 돈잘 버니까 여행도 잘 되지 않을까? 놀러 가면서 이제 항공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뭐 차도 이제 많이 사겠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조금 줄어들었던 산업도 조금 호황을 해볼까?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의심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부분으로 그러니까 IT 업계 쪽만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잘 된다면 이게 스필오버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산업이나 업종으로 전이 되는 과정이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걱정들은 다 해소될 것 같기는 해요.
1: 그럼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사실 다음에 드릴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IT 여기 정말 나는 버블론도 무섭고 됐고요. 저좀 다른 섹터, 다른 파트를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추천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애매한가요, 그러면?
0: 아닙니다. 그 답변은 드릴 수 있고요. 이게 단연코 아직까지는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튀어나다 보니까
1: 너무
0: 거기가
1: 튀죠.
0: 탁월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비교해 볼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유가가 오를 때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나오고요. 근데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1: 그쵸.
0: 유가하고 환 전망하는 게 주가 전망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1: 아니, 환 전문가도 내가 제일 모르는 게 환이야, 이러시던데요?
0: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편승하는 투자는 조금 어렵다. 그럼 두 번째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백화점 매출 좋아지고, 뭐 금융 매출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면서, 생각보다 증권도 뭐 은행도 괜찮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백화점도 괜찮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맞긴 하는데, 이게 요런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내수 비즈니스거든요. 그거를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끊어가면서 보시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한번 또 수익 실현하실 분도 실현하시고 다시 모아가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투자라는 게 한두 달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미권 자본주의에 속한 한국 같은 경우는 호흡을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길게 봤을 때 한국은 어찌됐건 간에 어쩔 수 없이 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생산
1: 그렇죠.
0: 가능 인구가 최종적으로 1,300만 명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잠재 성장률이 1% 가면은 이런 내수 비즈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끊어서 매듭을 지어가면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투자하고 이게 맞다. 다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특히 글로벌리하게 텍 말고는 쪽 테크 기업들 빼곤 좀 어렵다.
1: 길게 볼 거는 테크고, 일단 내수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0: 좀 짧게 짧게
1: 짧게 실적
0: 가져가죠.
1: 봐가면서 하시라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업 실적과 정책 드라이브를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접수.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저는 삼전 닉스를 정말 사랑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계실 분들은 그래도 저기보단 재미를 못 보겠지만 여기서도 그래도 그렇게 제가 손해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있으려면 역시 여기서도 테크인가요? 라고 여쭙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모멘텀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락에 대한 뉴스, 상승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1: 언제입니까? 8월입니까?
0: 저는 8, 9월일 네. 양 달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실적 관점에서 반도체를 접근해 보는 거는 좀 유의미하다. 아.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증가율은 줄어들겠지만 그 절대적인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좀 한번 뭐 나왔다가 들어가거나 이런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지금 위험한 저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세요?
0: 계산적으로 애널리스트의 계산상 저도 구할 수 있죠. 그냥 PER과 금리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최바닥이고 이게 깨지면은 진짜 속절없이 밀리고 이거 깨지면 장기 생각하고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수치는 있지만 그 단순하게 그거는 계산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바닥 혹은 고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지금의 변동성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있고 지루한 것만 좀 잘 참으시면 지루한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참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구간도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기저효과 때문이에요. 앞서서 너무 세게 올라가가지고.
0: 그 너무 셌죠. 사실 저는 걱정이 그거였어요. 그 국내사하고 외사하고 다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만 포인트를 넘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너무 단기간에 만을 돌파했었다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더 안 좋았을 거라고
1: 조정이
0: 생각을
1: 더 세게 올 수 있습니까?
0: 예, 차라리 지금 과정에서 그 상승에 대한 너무 힘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한번 빼고 가는 게
1: 일종의 김 빼기.
0: 예, 김을 한번 쉽진 않죠. 참 괴롭긴 한데
1: 아파요.
0: 네, 너무 아프긴 한데 오히려 만에 한 번에 돌파했을 때 아픈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
1: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만을 돌파한다는 보고서가 그렇게 많았는데 NH도 만 돌파한다고 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반기에는 만을 돌파하긴 하나요?
0: 네, 저희가 어떻게 내냐면 일단은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지금 당장보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전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얼마에 냈다. 그걸 이제 6개월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계산상의 최고치를 혹은 합리적인 그 가격을 찍어내게 됩니다.
1: 그렇겠죠.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격하고 왜 전망치하고 다르냐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냈을 때는 궤적 자체도 똑같았어요. 일단은 2분기까지는 좀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조금 여름에는 조금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그 다음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했었고요. 그게 하반기 목표치를 9천 초반을 돌파했을 때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1: 그러면 하반기에 말씀하셨듯이 뭐 지루한 시장 그 기간이 좀 끝난 다음에
0: 돌파되고 마냥 좋으냐 그거에 대한 거는 정말 핵심 뭐냐면요. 금리에 달려 있고요. 그 금리는 유가에 달려 있어요.
1: 하반기에 일반 포인트까지 가는 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유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일 것 같아요. 시장의 수용성이 좀 확 좀 회복이 되나요?
0: 뭐 아주 확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3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뭐 50% 상승, 2배 상승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받아들였던 분위기이긴 한데 전쟁 이후에 상황이 금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야 된다. 반등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급등했다가 급락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좀 지루한 장이 이후에 반등은 조금 완만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차분한 방식의 투자자들이 또 몰리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0: 네. 변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전쟁, 그 다음에 ETF와 관련한 뭐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하반기를 좀 주목을 해야겠군요. 경제적 본능 백창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오늘 코스피가 10% 이상 폭락하며 장중 한때 6,0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비거주 주택은 별도 관리하는 선별 조정에 무게를 실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흔드는 신천지 개입설, 그 실체를 팩트체크합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무려 11% 가까이 폭락하며 6000선을 겨우 사수했고 코스닥도 한때 7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급락에 중국 반도체 이슈까지 겹쳐 역대급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말 그대로 역대급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5% 넘게 떨어지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울린 데 이어 오전 10시 13분 올해 8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며 11%까지 하락폭을 키운 코스피는 한때

0: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결국 6,023.66으로 장을 마쳐 6,000선을 힘겹게 사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장중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 하락한 155만 원, 삼성전자는 13% 하락한 22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4조 넘게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조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지수 방어에는 실패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한 데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상장으로 경계심이 높아진 게 국내 증시 폭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여파로 반도체주 쏠림이 심화되면서 더욱 크게 출렁이는 양상인데 내일 SK하이닉스부터 시작되는 주요 반도체주의 실적 발표가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1: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세가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의 추격 상황을 베이징 정영철 특파원이 짚어봅니다.
2: 중국 반도체 자립의 천병으로 불리는 창신 메모리 테크가 어제 기술주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중국 내 시가 총액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14조 원 이상을 조달하면서 올해 아시아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삼강구도를 위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올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8%로 지난해 3%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2028년에는 18%까지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또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핵심인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네덜란드의 최첨단 노광 장비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반도체 자립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장비는 올해 안에 창신 메모리 등 중국 반도체 업체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격차는 존재합니다. 단기간 중국이 완전히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세계 시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1: 멈춰섰던 우리나라와 남미 간 경제 협력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와 산업, 공급망, 방산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먼저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즉 메르코스루와 한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4개국의 핵심인 메르코스루는 인구 2억 7천만 명, 연간 GDP 약 3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입니다. 한국은 2018년 메르코스루와 무역협정을 추진했지만 2021년부터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역협정이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 교육을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또 룰라 대통령에게 브라질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최대 투자 대상국이라며 안정적 투자와 사업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AI와 방산, 항공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영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와 협력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브라질리아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로 이동해 현지 경제인들과 만나 투자, 통상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브라질 금속노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파울루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5차례 공개 토론회가 어제부로 마무리됐습니다.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비거주 주택은

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의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정책부 김광일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토론회를 모두 종합하면 정부 정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한마디로 선별 정책입니다. 이전처럼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거나

0: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많이 짚어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 정책을 여기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 네, 결국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역시 가장 관심은 세금입니다. 네. 토론회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읽히는 것 같고요.
1: 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주택 보유 목적과 가격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 세제 운영에서 뭐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나 또 그 주택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합리적인 세부담 또는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로 정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네, 세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금융도 같은 원칙으로 가는 걸까요? 대출이 완화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 네, 금융규제는 오히려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가 더 강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경우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1: 정부는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 지원하는 핀셋 금융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공급도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축이었는데요. 공급 확대 방안에도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1: 네, 공급 분야에서는 속도 그리고 도심 활용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택지를 대규모로 지정하기보다는 상가와 오피스 공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측면에서 단기간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푸는 방식에는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 자, 결국 토론회에서 비춰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 무엇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1: 전면적인 규제 완화도 다시 강한 규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네.
1: 이재명 대통령 표현대로 부동산 문제 정말 폭발력이 큰 과제죠.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이 이런 원칙을 얼마나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일 기자였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아이 100명당 노인은 205명에 달했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5: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 센서스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 명.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계속 줄면서 아이 100명당 노인수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5.2까지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생산 연령 인구도 3,587만 명으로 줄었고 비중은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데이터처 경은숙 인구 총조사 과장입니다.
6: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 추세로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69.2%로 70% 미만을 기록하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의 20.7%로 처음으로 20%를 초과하였습니다.
5: 전체 인구는 5,18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는데 외국인이 7만 명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가구 형태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20

0: 4만 4천 가구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도 계속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9%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김승무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교유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경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은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일까요? 김재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2: 보안수사권 폐지가 일단락되면서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건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신천지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근거 없는 공세라며 맞서는 중입니다. 실제 CBS가 접촉한 전직 신도들은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가 있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신천지 탈퇴 신도입니다.
3: 우천, 인천 지역, 특히 광주, 부산, 그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사람들 동원할 때 좀 있었다.
2: 신천지 외곽단체로 알려진 한국근우회 이이자 회장도 과거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의원에게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처럼 민주당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수는 국민의힘에 크게 못 미치며 경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도 조직적인 민주당 당원 가입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권주자들이 개입설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다고 주장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1: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핵심 쟁점별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C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경찰이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검사의 처분 결과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경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별 검사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려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확보한 진술과 자료의 증거 능력이 불분명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권 송치 제도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피해자 불이익과 수사기관 책임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권 송치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한편 법사위 논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구성한 경찰 수사 쇄신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 근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5: 공식 활동에 들어간 경찰 수사 신뢰 재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는 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F는 우선 장윤기 사건 수사 경과를 점검하고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경찰 순환근무제 확대가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현재 총경과 경정에 적용되는 순환 인사를 경감까지 확대하고 이동비와 관사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로 전보하고 원래 근무했던 지역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밀착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휘부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국

0: 경찰 직장협의회도 어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찰관의 비위 때문에 현장 경찰까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순환 근무제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경감계급 인원만 약 3만 명에 달해 이동비와 관사 지원 등의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추진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1: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을 바꿨다면 다음 주자는 안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안경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며 미국 빅테크 메타가 선점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노템은 삼성전자 대표 이사입니다.
3: Your AI experience
4: 갤럭시 생태계에서 당신의 AI 경험은 곧 AI
3: extends even
4: 안경으로
3: beyond
4: 확대될
3: the
4: 겁니다.
3: screen with our new AI glasses.
2: 스마트 AI 안경은 카메라와 스피커 등을 안경에 담아 손을 쓰지 않고도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도 연평균 18% 넘게 성장해 2035년에는 6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AI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85%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과 워치 등 갤럭시 생태계를 활용해 풍부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구글 등과 함께 구축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메타 제품보다 더 가볍고 오래 사용하도록 착용감을 개선하고 배터리 성능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인 만큼 그에 걸맞은 활용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숙제로 꼽힙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추정되며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높이 1m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6: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애플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애플을 두고 AI 지각생이다, 인공지능 투자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고 하죠. 올해만 무려 7,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천조 원 가까운 거액을 AI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1: 네.
6: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넣어도 정작 언제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인데요. 반면 애플은 이 대규모 AI 설비 투자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AI 투자 함정을 피하고 튼튼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서 애플이 재평가를 받게 됐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1: 네네.
6: 그 미국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시가총액이 약 4조 9,4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반면에 주가가 5% 그 가량 빠진 엔비디아를 제치고 15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 네, 과도한 투자 경계감이 만들어낸 반전이네요.
6: 네.
1: 예, 다음 소식은요.
6: 이 반면에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 머스크 스스로 X에 자신을 그 전직 조만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줄었길래 그렇게 부르나 봤더니 지난달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머스크의 자산은 무려 1조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1: 네네.
6: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인 오늘 기준으로 자산이 6,957억 달러, 약 1,019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반토막이 나긴 났는데 1,000조 원이 넘긴 합니다.
1: 네. 네.
6: 핵심 그 주식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가 동시에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이 스페이스X는 공모가인 135달러보다 약 20% 낮은 108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연일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그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와 실질적인 수익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6: 사교육 일찍 시작하면 공부를 잘할까라는 물음에 관한 답입니다.
1: 네.
6: 그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그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육아정책 포럼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2세 아동 중에서 0세 때부터 사교육을

0: 시작한 비율이 2016년에 12%였는데 2024년에 33%로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영세 조기 교육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게 육아정책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 언어 발달이나 문제 해결력, 정서 측면을 검사해봤더니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하고요. 조기 그 오히려 어릴 때는 이 그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뭐라고 짚었냐면 오래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연구소는 영유아기 뇌발달에는 선행학습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고요.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남 지방은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경남 양산이 3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서울도 어제보다 높은 32.7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남일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륙 지방은 열대야주의보도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 부산 35도, 강릉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은 32도에서 37도 사이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은 낮 동안 자외선 강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28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0: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이번 주말 충청에서부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한판 인터뷰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요.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더 라코룸이 이어집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0: KPN카.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공제조합 KPN카.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8: 1600-9300, 1600-9300.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영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2: 네, 대한민국의 전역을 책임지는 박종희 한판 승부. 오늘도 배추 한판 시작합니다. 배용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파마 버디 배추.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2: 파마 버디?
3: 네네. 왜냐면 파마 버디 네. 장 파마.
2: 아, 장 파마.
3: 네네. 파마 네. 파마.
2: 아, 파마.
3: 네.
2: 네 잠시 후에 그 얼굴을 공개합니다.
3: 장난 아닙니다.
2: 장난 아닙니다. 네. 아직 화면에 비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이사민 크리에이터.
4: 네. 파마산 크리에이터.
5: 오, 진짜 센스입니다. 네.
2: 좋아요.
4: 뿌려야 됩니다.
2: 예, 아, 뿌려라.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6: 너무 억지였나요?
2: 아니요, 괜찮았어요. 자,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엘레강스정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도 카인드하지만 퍼머까지 한 퍼머 장 네. 장윤미 대변인.
8: 카인드 웨이브 장윤미입니다.
6: 피스메이커도 아니고
2: 카인드 웨이브.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윤미 대변인이 그 전당대회 네. 그 1차 예비경선 사회를 봤잖아.
8: 네, 사회를
2: 깜짝
8: 봤습니다.
2: 놀랐어요.
8: 아,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2: 아, 마음에 드셨어요.
6: 전당대회 MC.
2: 네. 아, 이거 뭐 한판 승부 영향입니다. 아, 예.
8: 한판 승부 덕분에 제가 예. 당의 큰 행사를 예. 진행할 수 있었어요.
2: 아, 이거 한판 승부 생방송 중인데 거기를 이제 확인했어요, 제가. 아, 정말.
8: 네.
2: 정청래 전 대표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8: 아, 저희 방송이에요?
2: 예, 예, 예. 아무튼 그 박성태 뉴스쇼에는 또 조만간 출연한다고 하니까 일단 아. 뉴스쇼에 집중해 주시고.
8: 네.
2: 예. 자, 아무튼 오늘도 방송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얘기부터 해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우리 정호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7: 네. 두 가지 사실을 허위로 이제 공표해가지고 이번에 유죄 판결을 1심입니다.
2: 그렇죠.
7: 그래서 이제 2심, 3심. 633. 올해 내로 아마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이제.
2: 빨리 하면.
7: 그렇습니다.
2: 예.
7: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윤대진 검사의 형인가요? 이 윤우진 네. 씨라고. 예, 예. 이분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했다라는 것인데 그 변호사가 아마 그 소위 매우 따끈따끈한 전관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2: 예.
7: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소개한 바 없는 것처럼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관훈 클럽 아마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 갖고는 이 건진법사가 무속인이 아니라 스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하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근데 사실 그 부인하고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근데 실제로는 2010년대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것이 예. 재판장의 그 결론에 따르면 결국은 이런 재판은 피고인의 입장이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본다면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짜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선거법 위반이 나왔기 때문에 당이 397억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만약에 이것이 최종 심으로 확정이 된다면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2: 예. 아유. 정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브리핑해 주셨어요. 거의 장관 같았어요. 법무부 장관 같이.
3: 아니 오늘은 네. 파마는 장파마인데 네, 네. 오늘은 정법조예요.
2: 그러니까.
3: 정법조.
7: 거의 근데 대법관. 그게 예. 요새는 욕으로 들려.
2: 아니.
7: 법조 들어가면은 왠지.
2: 법조가.
3: 네. 아, 사정했습니다.
7: 네, 아니에요.
2: 사정. 예. 자, 우리 변호사 하신 우리 네. 장 변호사. 그래서 이게 이제 2심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아 이건 정말로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뒤집을 것이다. 무죄 2심 무죄.

0: 혁신한다.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 입장인데 네.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일단 오세훈 시장님도 예. 간접 증거로 본인이 마치 대단히 무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예. 오히려 그 워딩에서 예. 아 이분 번복 가능성 없다고 예측하고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법조인이잖아요.
0: 아, 예, 변호사죠.
1: 예, 그러니까 시장님. 이게 예. 간접 증거만으로 구성된 판결이 아니라는 건 판결 그 요지와 설명문만 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김한정 씨 돈 준 사람은 뭐 제주도 별장에 있었는지까지 증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는 점.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이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요. 국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숨쉴 공간이란 판시가 있어요.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예? 여러 직문집다 토론에 응할 때 기억을 순간적으로 착오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약간 이 과장을 할 수도 있어요.
0: 생방송 상황에서.
1: 예, 그런 것까지는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게 판시 태도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왜 변호사 선임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윤우준 씨는 대윤 소윤 이래서 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에요. 그걸 예. 무마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계속 영장 치는데 반려하고 검찰이 예. 그 당시에 그런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준 거예요. 증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육성이 나왔었잖아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 예. 아니 내가 지금 이 변호사 소개해 주는데 전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문자부터 넣으라고 했어. 심지어 그 문자까지 현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 검찰총장 청문회 때 2019년도의 일인데 예. 2년 뒤에 대선에 나서면서 아우 나 소개해 준 적 없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는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예. 이 소개가 그 소개가 아니야. 이거 선임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고 아유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무슨 소개야.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한 거야. 이걸 재판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진 법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0: 예, 배 수장님?
2: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면 예. 만시지탄이죠.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할 때 예. 이럴 줄 몰랐을까?
3: 몰랐지.
2: 저는 그랬다면 정말 무책임한
3: 거예요. 알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겠어.
2: 왜 그러냐면
0: 피임새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몰랐지.
2: 왜 그러냐면
0: 알겠어?
2: 저도 웃고 싶은데 지금 좀 진지해져야 되겠어요. 웃음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윤우진 뭐 또 건진법사 이런 이야기를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예. 공직선거법위원 그것이 이제 유권자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당락에 영향을 줬을 수 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인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게 법적이든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이든 지금은 백약이 무효 속수무책 속절없이 계속 이런 상황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특검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선거 비용 397억 원은 고스란히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이게 확정이 되면 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걸 할 것 같았으면 정말 이 정도를 다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게 그리고 당에게 줄 수밖에 없겠구나를 생각 못했을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법조 정옥임 전 의원께서 몰랐지. 아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통탄스러워.
0: 통탄스럽다. 아, 예. 자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가장 많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이제. 당사 파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국민의힘 측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굉장히 좀 괴롭겠네요.
3: 괴롭죠. 네. 괴롭고 충격도 있고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당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재산이 그래도 뭐 한 1100 네, 몇억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자산이.
3: 많아요. 예, 예. 그런데다가 뭐 현금으로 지금 당장 유동성이 있는 그런 예. 재산이 110몇억 원이 예, 또 있다고 예. 그러면서 아, 당사는 안 팔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참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한번 그 당사를 팔아서 천막 당사에 가서
0: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3: 예, 예.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다

0: 당혹스러우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는 지금 당하지만 예. 대통령 임기 끝나봐라.
1: 어, 민주당도?
0: 어, 대법원에서 지금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예.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거기는 400몇십억 그러니까 서로가 거울 효과처럼 서로를 보면서 이게 시간차는 있을 망정 이러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는 건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제에 완전히 다시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에 대한 갑갑함을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1: 예.
0: 이게 지금 이제 1심이니까
1: 그렇죠.
0: 이제 최종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일을 계기로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직도 절연을 했느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1: 예.
0: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의 정말 혁신과 개혁의 방향이 혁신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그 그렇죠. 오남용돼가지고
1: 예,
0: 완전히 예, 상투적이고 예. 혁신이라고 해도 혁신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진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물론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 전국이 계속된다라는 게 안타깝죠. 개탄스러워요.
1: 이런 건 예.
2: 좀 말씀을 곰곰이 듣다가 예. 이렇게 끝은 보통은 기승전결해서 희망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 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귀를 쫑긋 댄데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다가 좀 이렇게 소음을 제가
0: 당황한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예요.
1: 예. 이런 건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구속된 1년 동안 영치금으로 17억 원을 챙겼다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511번이 인출됐다라고 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연봉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6배가 넘는 액수다. 김건희 씨도 1억 7천만 원 수준의 영치금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영치금이 계좌가 있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딱 차면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빼야 돼요. 빈 계좌를 만들면 또 이게 채워지면
2: 맞아요,
1: 또 빼고.
2: 개인 계좌.
1: 그래서 511번 인출된 게 17억을 그러니까 계속 511번 인출하고 17억 계속 스톡 쌓일 수 있도록 뺐기 때문에 그게
2: 그렇군요.
1: 511번 인출된 게 아니었나.
2: 예, 예. 그런 왜냐하면 이게 예. 한도가 300만 원인가로 예.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넘치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줄 수도 있고 뭐 친인척이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서 그 예. 인출이 511번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네요.
1: 그러니까 3,50보니까 거의 얼추 맞네요.
2: 예,
1: 예. 300만 원에 500 하면 15억이잖아요.
2: 아.
1: 예, 예, 예.
2: 어휴, 수학에 능하시네요.
3: 하버드입니다. 저희 구구단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1: 이번 서울대 출신이야. 아,
3: 잠깐만 장판만 78.
2: 56.
1: 아, 네. 고정하시고요. 자, 아무튼 영치금 17억인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보내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사법 방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계속 보내라는 의미예요. 이거 계속 받겠다는 거잖아.
0: 사실
1: 현실했으면
0: 보수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 그런 워딩이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1: 예.
0: 본인은 이거 구국의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 맞아요.
0: 그 예.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영치금으로 뭔가 들어온다라는 거, 특히 대통령 연봉보다 6배가 넘는 이 영치금이 들어온다는 거를 아직도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밖에서 나를 성원하고 있다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상당히 그 어쨌든 뭐 인출해가지고 다른 통장에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 모양이죠.
1: 예. 예, 예.
0: 예. 제가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자, 윤 전 대통령 만나볼게요. 자, 윤 전 대통령님.
4: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네. 질문이 뭡니까?
1: 아, 그 영치금 액수가 상당한데요?
4: 부럽죠?
1: 뭐 부럽다기보다는
4: 다 노력의 예, 예. 결과입니다. 다
1: 예.
4: 노력의 결과.
1: 예.
4: 노력들 좀 하세요.
1: 예.
4: 제가 뭐 부활절에도 편지 쓰고 여러모로 노력해서
1: 예.
4: 많은 분들이 그 초등학교 학생도 감동해가지고 그냥 편지 적고 주지 않습니까?
1: 아.
4: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이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397억을 반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4: 아, 뭐 저는 그 300 뭐 그거는 뭐 본 적도

0: 받고 그들 뭐 제가 쓰셨습니까? 어?
1: 선거비.
0: 아, 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1: 후보 시절에.
0: 뭐, 아이 뭐 우리 당 뭐 건물 많으니까 뭐 그쪽에다 여쭤보시고요.
1: 예, 예.
0: 어? 뭐 한마디만 더 하면 뭐 우리 쪽만 내겠습니까? 저쪽도 뭐 400 얼마 내야 된다는데 참 가짜 않습니다. 정말. 아유 정말.
1: 근데 영 지금 계속 그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메시지 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 술도 못 마시는데 그 뭐 여기 커피나 뭐 부식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 나오죠 이거.
1: 예.
0: 여보. 여보도 좀 노력 좀 해. 그 1억이 뭐야. 영부인 출신인데. 아, 노력 좀 하라고 노력 좀 편지도 쓰고 부활절에.
1: 여기까지,
0: 어?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1: 예. 자, 아무튼 국민의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게 지금 SNS에 글을 올려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데려와서 당을 망친 이들이 책임을 져라. 근데 어제 또 권영세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사를 팔아서라도 이제 환수금은 내야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말씀했어요. 홍준표 시장 속이 터지신다면서요.
0: 홍준표입니다. 윤석열을 데려온 자들 예. 특히 한모 씨 당을 아주 망쳐놨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꼴이다. 네, 그래 봅니다.
1: 근데 시장님 오늘 또 그 왜 이렇게 한동훈 같이 언급하셨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0: 나는 아직도 검사입니다. 내랑은 빙탕 불상용이다. 댓글에 봅니다. 불과 얼음은 섞이지 않는 무비입니다.
1: 요즘 거의 그 현안 관련 말씀 많이 하셨고 오늘은 몇 시간 전에 그
0: 걔는 우리 당을 개멸시켰어요.
1: 알겠어요.
0: 그런 질문하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1: 아 예.
0: 방송 나간다. 댓글에
1: 방송 열심히 보셨구나. 예. 근데 조정식 국회의장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던데
0: 정무특보가 국회의장 간 거 불타가 난센스죠.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1: 예예. 예.
0: 참.
1: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그 현 대통령의
0: 독재 방지 조항입니다.
1: 연임 가능.
0: 사회자 그것도 몰라요.
1: 예, 공부하겠습니다.
0: 공부하세요. 하바드 나와서도 공부해야죠. 깜깜 공부는 저 끝까지 하는 겁니다.
1: 제가 원래 학부 교육이 더 좋았기 때문에
2: 하바드가 아니라 허바드 아닐까요?
0: 허바든지 하바든지 아무튼
1: 거기까지
0: 방자하다 내 끌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 나 얘기 많은데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언급 논란이 일파만파되자 국회의장실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연임 가능성을 의미한 건 아니다 하면서 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입장이 나오게 했습니다. 정 의원님 살짝 말씀 주실까요?
3: 아니 연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1: 예.
3: 헌법의 그 자체 128조 몇 항이라는
1: 예.
3: 거기 다 나와 있는데
1: 2항.
3: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거는 우원식 전임자인 우원식 전 의장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거의 정답을 얘기했는데
1: 예.
3: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들으면서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 얘기 하잖아요.
1: 예.
3: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였기 때문에 딱 정무특보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 예.
3: 자기하고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이 얘기는 촌철살이냐 아주 정확히
0: 말씀을 왜 그래요?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2: 방자다.
0: 정옥이민도 참 방자하다.
3: 아니 저 방자하다는 말 대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정도는 젠틀한 거예요. 저 그보다 더한 얘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1: 네. 비사까지 공개할 네. 뻔했는데.
3: 아, 거기까지는 안 하겠고요.
1: 예, 조정식 의장 문제 있다.
3: 그래서 예, 예. 지금 그 답변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 뭐 얘기 정치권의 합의를 얘기하는데 예, 예. 만약에 개헌을 하는데
1: 예.
3: 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빼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1: 그렇죠.
3: 되는 건데 여기
1: 예.
3: 무슨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합의 같은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3: 그런데다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1: 그럼요.
3: 민주당의 경우에
1: 그럼요.
3: 경선이 네.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이 얘기 딱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나 보다.
1: 어, 유시민 소환.
3: 그렇죠. 왜냐면 연임 얘기도 좀 했어요.
1: 아, 그랬나요?
3: 그리고 뭐 아, 저기 뭐야 그 권력구조 아, 개편과 관련해서 예, 정계,
1: 아, 정계 개편.
3: 예, 맞아요. 그다음에 예. 뭐야 재건축. 예. 그러면서 반드시 실패할 거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발동이 걸리면서 김민석 후보가 왠지 지금 조급한 것 같다라는 외연적인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딱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축구로 치면 자살골에 가까운 거예요. 네, 이거 들어갔어. 골 들어갔어. 어.
2: 왜 제 이야기는 안 합니까?
4: 누구죠?
1: 제가 아, 장동혁 당대표. 아,
2: 제가 보안수사권 폐지, 예. 공소, 취소, 시도 예. 모두가 다 임기를 연임하려고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3: 아유, 예. 말도 하기 싫어.
2: 아니 근데 아, 예. 이게 유시민 작가도 이 이야기를 했고 예. 장동혁 대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굳이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만 예? 안 좋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럴 때 굳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왜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가 비상기업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설마 그랬잖아요.
3: 네, 맞아요.
2: 근데 실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이러면 뭐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토론해 볼 수 있다, 권력 구조를 이야기한다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좀 너무 뜬금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뜩이나 상황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데 또 오늘 전당대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해서도 안 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 시기 자체도 매우 안 좋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유 작가 얘기는 정기 개편을 통해 법률권을 200석 이상으로 만들면 이제 개헌도 가능한 수치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고 하려는 해석이 우려를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는 건데 진지하게 이제 의장이 말한 건 아닌 것 같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떠한 속마음이 어떤 대화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취지를 활성을 하면 정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저는 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래서 육성과 녹취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먼저 개헌 어떤 역대 국회의장도 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니까 그러면서 아예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뭐 권력 연장 개헌이라고 하면서 비토를 놓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이런 거는 국민들과 이 대통령 연임 문제 이런 거는 이 주권자 국민 여론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석의 여지가 연임 뭐 이렇게까지 나오다 네. 보니까 네. 국회의장실에서도 이제 백브리핑 그 해명한 걸 들어봤더니 예. 우리가 헌법 조문을 몰라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아까 말씀 주신 그 헌법 조문은 저희가 권력구조 개편을 하고 임기 연장을 하더라도 그 대상의 현직 대통령은 열애인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민주당 입장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
1: 예.
5: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 그래 권력 개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헌은 시기상조란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이러면서 더 논의가 숙성돼야 된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은 답변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3: 그분이 연합뉴스 기자였나? 그런데
1: 예.
3: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국회의장이 하시면 아, 저 양반은 그 128조 2항을 모르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딱 그 답변을 한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개헌에 찬성하나 그것이 어떤 연임의 구실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설이거나 굉장히 거부감을 표출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1: 예.
3: 원래는 개헌할 때 뭐 전문을 바꾸고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뭘 집어넣고 그런다 그랬는데
1: 원포인트.
3: 실제로 내년에 개헌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선관위 그 원포인트를 해야 돼요. 일단 그거 하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예. 된 다음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추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딱 연임부터 나오면 연임, 공소 취소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이거는 거의 지금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1: 예.
3: 이건 대통령이 결국 불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1: 그래요. 자 아무튼 뭐 국회의장실은 이제 진화하는 모습이니까 이게 또 일파만큼 어디까지 번질지. 자 이런 건데 민주당 오는 30일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인데 당내에서 반대 여론도 있었는데 이대로 일단 갑니까?
5: 저희는 이번 달 안에 이거는 네. 그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고요.
1: 이번 달 안에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5: 예, 저희 30일 날. 네. 네. 그리고 10월 2일 날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고 중수청 네. 공수청이 발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없고 지금까지 네.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여기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소속 161명 모두에게

0: 제대로 된 공론에서 토론하자 친전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안 응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이제 뭐 주가 올리기 전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수사권을 자신의 이 이슈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 수사권 이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일종의 부각시키게 되면은 한동훈 유리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차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누가 응할까요? 응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0: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본인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가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제적 3분의 1 이상의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 함께 만약에 필리버스터 하면 한동훈 의원 차례도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0: 해줄까요?
2: 그걸 보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특히 원내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필리버스터 하면은 24시간은 하겠네요. 그죠?
0: 예, 그렇죠.
2: 24시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의원이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설득과 호소를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이제 토론하자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몇 명 그 의원들이 토론하겠다 이건태 의원도 그렇고
0: 전용기
2: 결국은 못 하잖아요.
0: 아, 못했죠.
2: 그런데 이미 한동훈이 토론하자 그러면은 못 할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또 자꾸 토론하자 그러면은 본인이 토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토론 호소인처럼 이렇게 토론하자고 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본인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쓸모로 생각하는지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아 그냥 뭐 외람된 얘기도 있지만 정치를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다.
0: 한동훈 의원 잠깐 나와주세요.
3: 쫄았습니까? 쫄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쫄아서 저랑 토론을 못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쫄면 안 됩니다. 보안수사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0: 정성호 장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3: 건강을 핑계 대시는데 누구는 법무부 장관 안 해봤습니까? 건강 핑계 대시려면요.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그냥 푹 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오늘따라 아주 찰져요. 찰져.
0: 괜찮아요.
3: 근데 아까 저보고 토론 호소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0: 토론 호소인.
3: 너무하지 않습니까?
4: 또 방자하다 그러시네요.
2: 방자하다.
3: 방자하지 않고요. 좀 너무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장미 대변인. 네. 그 민주당 지금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0: 본선 결과 발표도 본인의 사회 봅니까?
4: 아, 그렇진 않고 저희가 전국 순회를 해가지고
0: 서울 경선할 때.
4: 아 서울 경선할 때 저는 그때 출장을 갈 예정 중이어서
0: 브라질?
4: 예 제가 뭐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0: 이게
1: 장파마.
4: 너무 투머치네.
0: 예 파마장 알겠습니다. 일단 배추한판 여기까지 우리 배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7: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8: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9: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0: 네, 박정우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네, 반갑습니다.
0: 자, 코스피 얘기부터 합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메모리 업체발 충격이 컸네요.
11: 네, 어제 6,755.75포인트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

0: 시작과 함께 355포인트가량 내려간 6,400.2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 예.
0: 오후 3시 10분쯤 5,992.91포인트를 찍었다가 6,023.6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1: 예.
0: 6월 19일에 도달했던 최고점 9,355포인트에서 35%가량 빠져서 지난 4월 중순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어제 764.86에서 742.13으로 오늘 빠진 채 출발을 했고요.
1: 예.
0: 697.45를 찍었다가 705.85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27일 1229.42에서 57%쯤 빠졌고요. 지난해 4월 중순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간밤 미국 증시의 기술주 약세, 중국 메모리 업체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소식이 투자 심리를 뒤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예, 무엇보다 또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 하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어떤 반도체 중심의 레버리지, 이게 어떤 종목 단위 레버리지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원장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거죠?
0: 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과의 관담회에서 이 방안을 7월 31일 조기에 시행하고 다른 조치들도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0: 또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것은 가령 개인의 금융 투자 상품 총 투자 금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한다와 같은 그런 조치입니다. 금융 투자 업계에 대해서 당부도 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리밸런싱 시점을 장 종료 직전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유동성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해 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1: 예, 이게 또 전문 분야 용어가 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이게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일단 정부가 뭔가 규제를 통해서 증시 안정을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9,355까지 갔다가 이게 만을 뚫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6,100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니 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2: 이게요.
1: 예.
2: 처음에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2,000 몇백 대였던가?
1: 아니 처음에 출범할 때.
2: 예. 예. 그러다가 막 5, 6천까지 맞아요.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 느끼는 환희하고 막 지금 말씀하셨듯이 9,300대까지 올라가다 지금 6,100으로 푹 롤러코스터가 그냥 푹 내려오듯이
1: 네.
2: 이 충격과 공포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해갖고 뭐 사이드카는 말할 것도 없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지금 이제 그 발동이 됐다 그러는데 세 가지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기술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1: 예.
2: 거기다 우리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후폭풍이 여전히 예. 거센 데다가 왜냐하면 예. 이게 레버리지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영끌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혼란
1: 팬이죠.
2: 거의 패닉 상태에 네. 빠져 있는 것 같고요.
1: 예.
2: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그 뭐 메모리 업체
1: 예.
2: 심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소식. 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1: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2: 그러니까 과거에 왜 2차 전지 뭐 화학해서 치고 예. 올라와서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다 그러는데 이거 반도체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1: 예.
2: 그런 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막상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라고 해놓고 뒷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예탁금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향한다 그러고 지금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리고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지금.
1: 예.
2: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탁금 문제도 사후 약방문과 같은 것이고 실효성 완전히 엑시스를 못하잖아.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1: 묶였죠.
2: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묶였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0: 물렸다.
2: 물렸다.
1: 아, 예, 저 물렸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묶였다고 봤어요. 실제로 안 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주식 용어인데. 김수민 평론가?
0: 네.
1: 주식 하세요? 표정이 어두우신 거 보니까.
0: 어제 조금 매수를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오늘 다
2: 빠져나왔습니다. 떨어졌다.
0: 아. 이게 어제 사실 장에서 좀 많이 하락했다가 감아올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살아난다라고들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 거치고 또 중국 쪽 반도체까지 거치면서 빠르게 이제 투심이 더 위축.

0: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급매도를 이미 프리마켓에서부터 많이 하는 현상이 예. 벌어졌고
1: 예.
0: 이게 이제 다들 뭐 반도체 업황은 좋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1: 3년은 간다.
0: 네. 근데 이미 가파르게 많이 오른 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변동성을 거치고 흔들리고 하락을 하면서

0: 장 변호사님 지금 네.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1: 저도 예, 그러니까
0: 물렸어요?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인데 예. 뭐 ETF니 뭐니 예. 뭐 이렇게 우량주니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0: 네,
1: 이런 생각을 해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낙폭이 크다 이러면 저의 이제 마음의 낙폭도 이제 커지고 상황이 이제 돼서 경제 기사를 읽어도 아 이거 내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는 상황이
0: 글룸이에요.
1: 된다. 아. 예, 그래서 글룸이 하지만 예. 어쨌든 말씀들을 쭉 들으니까 아 심리라는 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왔는데 예. 또 한국 이 국내 이 시장 참여자들은 엄청 또 사들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같은 입장 아 떨어졌을 때 그래도 좀 믿고 좀 사볼까 뭐 이런 예. 생각도 하니까 예. 이게 심리적인 거 그리고 외부 변수 탓이 워낙에 크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지켜보겠다 말씀드립니다.
0: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밸류 네. 인베스트먼트.
1: 아, 예. 예.
0: 근데 이제 아까 김수진 평은 하락장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장 마칠 때 하락장에 들어가면 요즘 하도 등락폭이 그렇지. 많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시작할 때 상승 국면을 예상하고 이제 하락장에 이제 마감할 때 들어가면 이제 좀 올라올 것이 이렇게 네. 예측하는 이제 그 기대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 네.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심할 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 팔고 사고 팔고 그치. 사고 거꾸로 가게 되시거든요.
0: 네. 그래서 개미가 망하는 거군요.
2: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겁이 나서 팔 수도 있는데 네. 또 올라갈 때는 불이 나게 포모 심리로 잡았는데 또 떨어지고
0: 네,
2: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지난 한두 달 동안 변동성 많은 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벌었던 그치. 수익도 많이 이제 개원에는
0: 네, 개원에는 그런 슬픕니다.
2: 네, 경험들을 예. 하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거듭해서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거죠.
0: 의원님도 주식 좀 하세요?
3: 예, 네. 저는 뭐 그
0: 큰 손
3: 큰 손 아니에요. 네. 큰 손 아닌데 네. 저도 이제 그 뭐 근데 오래됐어요.
0: 오, 네.
3: 그래가지고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네. 그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묻어두고 좀 참고 네. 이 귀가 팔랑거리면 안 돼.
0: 아.
3: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아까 밸류 인베스먼트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회장도 그 재판의 와중에 한마디 했잖아. 네, 우상향 할 것이니까 놔두라고. 어? 놔두라고 한마디 했잖아. 그리고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0: 내일 이제 그렇잖아요. 자산주 뭐 관련해서 발언이 네.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기대도 있긴 한데.
3: 아무튼간에 그 약간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소식이 조금 불길하긴 해. 왜냐하면 지금 네. 한국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3: 그런데 제가 볼 때 3년에서 5년 기술의 갭이 있다고 하니까.
0: 예, 예.
3: 근데 아무튼 이 저 이 레버리지 ETF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0: 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제 지금도 막 뭐 그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한다. 뭐 이런 차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저희도 이제 방송에 다뤘는데 이게 정부가 이제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통제하려고
3: 네,
0: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올린 것도 이게 너무 그 효과가 없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큰 차이가 아니다. 올리려면
3: 한 1억, 1억?
0: 2억대로 억대로 했어야 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저 지난주에 그 이대호 기자가 와서 거기 여러 진단을 하는 걸 들었어요.
0: 예, 애청자시구나.
1: 그래서, 애청자입니다. 예. 출연자기도 하고요.
0: 예, 그러니까,
1: 그래서
0: 예.
1: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경제평론가 분들도 이거 너무 좀 급했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놓으시고 네. 여러 이런 중론이 모아질 때는 그러니까 좀 재빠르게 잘못된 부분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3천으로 그 선을 상향 조정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이게 어떤 방책이란 걸 여러 번 가동할 수는 없잖아요. 한
0: 그러니까
1: 번에 유효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입장까지도 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김수진 평론가.
2: 네, 일단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이걸 도입을 안 하는 쪽으로.
3: 그러니까.
2: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종목에 걸쳐가지고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두 종목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쏠림 현상이 더 심했었는데
0: 더 가속화시키죠.
2: 네, 더 그렇죠. 가속화시킨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처음에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협회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0: 맞아요.
2: 근데 교육 동영상을 잘 보시면 저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3: 근데 했어요?
2: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휴대전화에 음량 꺼놓고 영상만 재생시켜놓고
0: 교육 받았다 뭐
2: 안 들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2: 예비군 동영상 또 그런 식으로 많이 그 민방위 동영상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0: 펀드 투자 판매의 그 뭡니까 어떤 교육 판매 부실 판매 논란이 많.

0: 않으니까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번에 그 ETF 관련해서 굉장히 교육 영상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1: 네.
0: 시간 교육받아요.
1: 근데 잘 만든 영상인데 아마 이거를 그냥 대충 재생시켜놓고 안 들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네.
2: 그렇죠.
1: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작이 돼버렸는데 일단 시작된 걸또 상장 폐지하는 것은 또 불가능한 거예요.
0: 불가능하죠.
1: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입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일단 이어공 금융위원장 얘기한 것이 대체적인 방향은 얘기를 한 것이긴 한데 좀 투자자분들도 이걸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2: 아니
1: 이렇게
2: 근데
1: 보입니다.
2: 참 제가 이 정부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을 못 이겨요. 정부가 이게
0: 그렇죠.
2: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상상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럼요.
2: 자연 현상이라는 게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 자료를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교육 자료 만들었다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아, ETF? 떼돈, 레버리지로 하면 떼돈 벌수 있어. 여기만 생각을
0: 환상만 있고.
2: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료가 두꺼워요? 혹시? 교육 자료가
1: 아 자료가 아니라
0: 그냥
1: 동영상 자료.
2: 동영상이
0: 영상 자료
3: 동영상 한몇 시간
1: 근데 동영상이 또잘 만든 게 단위로 끊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막 재생시키는 건안 되는데
0: 아, 앞으로 버튼을 앞으로밖에 앞으로 갈수 없게 하는 그런
1: 조금
0: 거죠.
1: 빨리 감기는 됩니다.
0: 아하.
1: 빨리 감기는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대충 고비고비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는 것만 하고 안 듣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2: 당연하지.
0: 네. 아유 세상에 아무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레버리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 탁상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요.
0: 예. 자, 주식 얘기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지금 브라질에 가서 이제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또 뭔가를 정상회담을 해서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의 아우보라다 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그룹을 설치한다고 알렸습니다.
0: 예.
1: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참여하는 남미판 EU라고도 불리우는데요.
0: 예.
1: 한국은 이들 국가와 2018년부터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고
0: 예.
1: 2021년 9월까지 7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0: 예.
1: 이후에는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측에서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그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브라질의 제랄두 알키민 부통령이 맡기로 했고요.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준비를 위해 내년에 브라질에 실사단을 보내 가축 도축장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예. 자, 지금 이제 7건의 양해 협상이 체결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양국 정상의 참가 속에서 한국 브라질 MOU 체결식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서는 우주, 체육, 교육, 에너지, 산업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규 MOU와 영화, 사이버 보안 등의 2개 MOU가 별도 서명식을 통해 체결이 됐습니다.
0: 예.
1: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경제 등에서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고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우주 분야에서의 발사 규제 조화 및 간소화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 종목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는 공동 제작 행사, 상대국 영화 상영 증가 등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두 대통령, 두 정상 이제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때 만날 때마다 두 분이 굉장히 좀 친밀감을 표현하죠.
1: 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지난달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정상 다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양 정상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눴고요.
0: 예.
1: 이동 중에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팔짱을 끼면서 친근함을 표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0: 예.
1: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극단적 세력의 공격을 이겨냈다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대통령도 룰라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왼손을 다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예.
1: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 이후 진행된 기념 촬영을 마치고 다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불러세우면서 손 하트를 하자 이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0: 예. 브라질의 인구가 2억 1천만 명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전 세계 7위이고 땅 면적은 전 세계 5위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굉장히 경제 교육 부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도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오늘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네.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예. 우리나라 외교가 주로 이제 4강에 상당히 집중돼 있어요.
0: 맞아요.
2: 안보도 그렇고.
0: 예.
2: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로 그 지평을 넓혀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2: 또 그

0: 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시도들이 있었죠.
1: 예.
0: 역대 정부에서. 그 문화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그 팝, 그 스타들을 그 청소년들이
1: 다
0: 중남미 저 벽지에 가도
1: 알죠. 예.
0: 뭐
1: BTS.
0: 블랙핑크, BTS 하면서 알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룰라 대통령이 가지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1: 맞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광물 자원에 대한 교류라든지 방산업 쪽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MOU를 맺었으니까 그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인
1: 예.
0: 그런 이제 정책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1: MOU는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0: 네.
1: 또 강제력 있는 조항은 또 아니기
0: 그렇죠.
1: 때문에 이제 신뢰 관계성에서 물론 만들어진
2: 네.
1: 내용이긴 합니다. 장 변호사님.
2: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브라질이라고 하면 대단히 좀 낯선 나라예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휘톨유 공급망, 그래서 언론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이제 교두보를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몇 개의 국가에 대단히 의존하는 그런 이제 양태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메르코스르 저 대단히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1: 예.
2: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남미판 EU, 여기가 또 리튬, 니켈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광물이 나오지 않는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런 순방 외교, 세일즈 외교가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실까요?
3: 네, 일단 뭐 브라질이 자원대국이기 때문에
1: 예.
3: 한국의 제조업 기술하고 그쪽에 자원 이것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기초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
1: 예.
3: 그리고 브라질의 특징이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 블록도 만들었다시피 세계적으로 다자 외교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그런 외교적 노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또 브라질이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입니다.
1: 예.
3: 이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다자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재원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55일이 흘렀는데 6.3 지방선거, 지금 44표 차이로 결정났던 통영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 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재검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38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4표의 표차가 났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 표차고요.
1: 예.
3: 재검표 결과 강 시장은 33,626표, 천전 시장은 33,588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효표가 1,024표인데 무효표 예전에 나왔던 무효표 중에서 6표가
1: 예.
3: 전전시장의 유효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경남 선관위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재검표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전전시장 측이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3: 재검표 과정은 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전시장 측이 투표용지 보관 박스에 봉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가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25분쯤 지나서 시작되기도 했고요. 전전시장 측 참관인에는 유튜버 이영돈 전한길 씨도 나타났습니다.
1: 예.
3: 전한길 씨는 사람이 찍은 건 투표지 뒷면에 인주 자국이 있지만 뒤에 인주 자국이 없으면 인쇄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현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1: 지금 사진도 좀 나가고 있는데 저분이 가서 현장 가서 또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저 일단은 무효표가 또 1024표나 있었던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또 44표 차이에서 38표 차이로 다시 또 수정된 것도 정말 이게 또 어찌 된 일인가 싶기도 한데, 자 일단은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0: 네, 일단은 선관위의 그 총체적 부실이 물론 표 차이 6표가 이제 그 유효표가 되기는 했지만
1: 무효표에서. 네.
0: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안타깝고, 빨리 송파에 있는 저 투표함도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관위 개혁에 속도가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게 아마 5천만 원인가? 다시 재검표할 때.
1: 예.
0: 그러니까는 이 천영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한 표당 83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6표가 더
1: 맞아요.
0: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이 찍은 거는 투표지 뒷면에 인주자국이 있지만 뒤에 인주자국이 없으면 인쇄된 것이라는
1: 전한길
0: 부정선거론자들의
1: 씨의 주장.
0: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정선거라면은 이런 무효표가 있겠어요? 딱 들어맞아.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아쉬운 선관이고요. 아무튼 관련 논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 정옥임 전 의원님 그리고 장윤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0: 의원, 최고위원 후보자를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영남지방은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경남 양산이 39도까지 오르며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어제보다 높은 32.7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전남 일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4도, 부산 35도, 강릉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노약자들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7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시민의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 충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이제 매주 결과가 발표되는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 경북 TK 출신은 처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기호 8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1: 아, 8번이시군요.
0: 네네.
1: 8번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0: 아이고, 그냥 제비뽑기
1: 아,
0: 해서 맨 마지막
1: 제비뽑기에서.
0: 번호가 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번호는 마음에 드십니까?
0: 그게 그 완성의 숫자다 뭐 이런 얘기가
1: 8이.
0: 있어서.
1: 아하, 그렇군요.
0: 네.
1: 잠바승부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0: 예, 스튜디오는 처음이고 저는 애청자입니다.
1: 아유, 그러시군요.
0: 예.
1: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의원님이 8번이시고 지역 출신은 유일하게 예비경선 문턱을 넘으셨는데
0: 네.
1: 당원들이 어떤 점을 또 인정해 주셨다고 판단하십니까?
0: 제가 사실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1: 예.
0: 그날 예비경선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1위,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궁금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제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세월 그 대구 경북이라는 험지에서
1: 예.
0: 희생해온 민주당 동지들, 지지자들에 대한 응원의 한 표였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위원들한테 전화를 쭉 했는데
1: 예.
0: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래, 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나올 때가 됐지. 민주당이 영남을 버리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셔서
1: 예.
0: 제가 오히려 감동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사실 김부겸 그 대구시장 후보도 열심히 도우셨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했지만 좀 안타깝게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많은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열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에도 최고위원이 나와야 된다.
0: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받아 안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비록 떨어지기는 했지만 56만 8천 표를 얻었어요. 역대 최대 득표이기도 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심을 단지 당선이 안 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외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민심을 받아 안고 그곳에서 정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한 한 방편으로
1: 예.
0: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거죠.
1: 우리 의원님이 대구 경북에 내려가신 지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0: 92년도에 경북에 내려갔죠.
1: 그렇죠.
0: 네.
1: 그때부터 이제 풀뿌리 활동하시면서 뭐랄까
0: 예.
1: 굉장히 삶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제가 기억에 소도 키우시고
0: 예, 92년부터 농사를
1: 농사를
0: 지었고요. 뭐
1: 지으시고
0: 안 해본 농사는 없고 돈 된다 그런 건다 했는데 할 때마다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사과, 마늘, 뭐
1: 그러니까요.
0: 작약 그러다가 소도 좀 키웠고 소는 지금도 하고 있고
1: 예.
0: 자두밭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1: 아,
0: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좀 관리하고 있고.
1: 예.
0: 아마 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1: 그 사실은 뭐 지역 정치 한다고 해서 그 선거 기간에만 반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0: 네.
1: 의원님은 그래도 진짜 내려가서 진짜 농사를 짓고 소도 키우시면서 살면서 또 정치를 일구어 오신 거잖아요.
0: 네. 살러 간 거지 정치를 하러 간건 아니었는데 하다
1: 아무튼 예.
0: 보니 그래 된 거죠. 네.
1: 예. 의원님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 여러 질문을 직면하시겠습니다만 만약 최고원이 되면 이것만큼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은 가장 하고 싶은 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1: 네.
0: 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당내에 있거든요. 이
1: 예.
0: 모습이 국민들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다들 걱정하세요. 이저 당이 전당대회 치르고 제대로
1: 하나 낼수 있나?
0: 온전하게 저게 버티겠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저는 무엇보다도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당내 위기들을 제대로 통합으로 이끌고 고르게 당직 게 참여하면서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1: 예.
0: 또 대구 경북에서 이 대표로 출마한 제 입장에서는
1: 예.
0: 그동안 정치 개혁의 요구들이 민주당에 꾸준하게 제기되었지만 이
1: 예.
0: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감 있게 어떤 성과물을 내본 적이 없어요.
1: 예.
0: 저는 그래서 28년 총선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1: 예.
0: 지금부터 정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숙제들을 뽑아놓고 그리고 상설적으로 이 논의를 할수 있는 상설화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제첫 번째 목표입니다.
1: 아, 상설화된 기구라면 개헌을 위한 기구입니까?
0: 전 개헌은 아니고요.
1: 예.
0: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1: 선거제도
0: 거죠.

0: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의원의 아, 경우는 예? 기초의회는
0: 아,
1: 지금
0: 그렇군요. 예, 예, 예.
1: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광역의회 선거구제도 지금은 소선거구제여서 사표가 많으니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특히 행정통합 얘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그 지방자치는 저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기초에서 성장한 사람이 예. 광역으로 광역에서 성장한 사람이 단체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정치 사다리를 복원하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매번 주장해왔던 것들입니다.
0: 우리 의원님 이제 미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1: 네.
0: 지금 전당대회 얘기 중에 이제 미래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1: 네. 욕 많이 먹습니다.
0: 우리 의원님 쪽에 그런 건 아닌데
1: 네.
0: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자님들이 너무 지금 거칠게 싸우고 네. 계시고 또 친청 그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천지 개입설 이 부분인데
1: 네.
0: 의원님 혹시 체감하세요?
1: 사실은 뭐 당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0: 예.
1: 일반 국민들이 얘기 많이 안 하세요.
0: 아.
1: 그냥 당내에서만 좀 얘기가 나오는데
0: 예.
1: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 제기될 때 김민석 후보 측에서 경고성
0: 그렇죠.
1: 예, 예, 뭐 메시지.
0: 박선호 의원이 그런 식으로
1: 말했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예방 주사성이었다. 예,
1: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0: 아.
1: 오히려 저 화살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0: 고려 반응.
1: 받아서 그거를 예. 공격 포인트로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1: 예.
0: 아.
1: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딱 받아가지고 증거를 내놔 증거 없으면 너 사퇴해야 돼 라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사실 그때 이 문제를 그런 일이 있어? 그렇다면 특정 종교가 목적을 가지고 당에 들어와서 당무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지
0: 예.
1: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합시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전대 끝나고 전수조사를 하되 지금은 이들이 투표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당적을 정리하는 기간을 갖도록 합시다.
0: 예.
1: 라고 했으면 이게 논란까지 안 가요.
0: 예, 예.
1: 그리고 오히려 정청래 후보도 이 사안을 굉장히 쿨하게 제대로 된 뭐 지도자답게 이걸 푸는 건데 이걸 날라오자마자 탁 받아서 나를 공격해? 그럼 이걸 가지고 무기로 쓰려고 하니까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여주는 소위 우리 당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봐도 저렇게 분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까
0: 예.
1: 대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물론 김인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천지 얘기를 할 때 정청래 후보의 정도 얘기는 안 했지만
1: 네.
0: 이제 가장 유력한 두 분의 후보의 경쟁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야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 인식하죠.
0: 예.
1: 저는 인식할 수 있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0: 예, 예, 예.
1: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 거죠.
0: 예. 아.
1: 예. 저 공격은 나를 향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 예.
1: 이 공격을 나는 그러면 다시 되받아쳐서 더 세게 공격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오히려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0: 예.
1: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어내고 대결을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당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 풀어야지 라고 해버리면
0: 예.
1: 갈등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민석 후보도 좀 머쓱하지 않았을까요?
0: 오히려 쿨하게 반응했으면.
1: 네. 그래서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세게 반응해? 이런 생각을
0: 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제 대화할 수 있죠. 대화하고 하면 이제 지적을 하면 이거 사실 아니지 우리 이혼이야.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는데 만약 사실이 아니면 사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1: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0: 사퇴.
1: 예.
0: 예.
1: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퇴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 이 이슈를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0: 예.
1: 예. 전당대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여서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부싸움 얘기하신 것처럼.
0: 예. 예.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
1: 그럼요.
0: 예.
1: 그럴 때는 한쪽이 좀 이렇게 피해 주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속으로 저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안 해봤나. 왜 저걸 저렇게 같이 맞붙어서 저러고 예. 싸울까 이런
0: 예.
1: 생각을 하죠.
0: 물론 정청래 후보는 본인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 네.
0: 예, 그 싸움이.
1: 근데 뭐 그런 발언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 그런가요? 네.

0: 자, 근데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천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른 당에서 공격을 위해서 제기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해당 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이 민감한 시기에 그 얘기를 막 끄집어내면 그 문제 자체도 좀 당을 위한 문제제기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저는 당을 위한 문제제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 예. 예. 해당 행위다.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0: 그런가요?
1: 네. 예. 왜냐하면 사실 신천지 교도가 들어와서 입당을 했을 거라는 거는 다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0: 합리적이십니다.
1: 네. 그거는 예. 입당이라는 게 사실 1월 달에 조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다라는 거 저희 다 알고 있는 거고
0: 예. 예.
1: 그러면 이 문제는 전당대회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는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움직이지 말아라.
1: 예, 네, 근데 그거를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저는 당을 위한 발언이라기보단
0: 예.
1: 전당대회에 이 이슈를 이용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커지기 전에 양측이 좀 이 현명하게 이 좀 뭐랄까 중재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0: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친청이라고 분류되신 분이 3분이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좀 약간 투쟁하시는 것을 보면 투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좀 레이스를 펼치는 걸 보면 저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 저분들은 만약에 최고위원 떨어지거나 본인이 미는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격렬하게 투쟁하세요.
1: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네. 나중에 당대표가 누가 되든 네. 분명하게 네. 그런 보복성 공천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보복성 공천 없다.
1: 그 공천은요. 네.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 억지로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정치를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0: 예.
1: 새로 취임하는 당대표가 그 누구가 되더라도 그거는 선언을 하고
0: 보복공천 없다.
1: 예. 그렇게 당무를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0: 예. 정청래 이제 후보가 지금 이제 그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깁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1: 네.
0: 이 글을 듣고 지금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그 텔방에 들어가 있죠.
0: 네. 어떻게 네. 설전이 있었어요?
1: 저는 사실 그 설전 버리기 전에
0: 네.
1: 그걸 봤어요.
0: 뭘
1: 그날
0: 보셨어요?
1: 밤에 네, 네. 기차 타고 올라와서 기차 안에서 그걸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이제 페북에다 그걸 썼는데
0: 네.
1: 저는 이게 그래도 전직 당대표였던 사람이
0: 예.
1: 당원과 의원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맞나? 이건 그야말로 전직 당대표로서 그다음에 차기에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후보로서 최악의 포스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국회의원은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국회의원을 뽑는 건 국민들이에요. 때로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예.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사람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힌 사람들인데
0: 예.
1: 그런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분리해내서
0: 예.
1: 당신이 나를 지켜달라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0: 바로 그 부분이죠. 이제 만약에 제가 정청래 후보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1: 네.
0: 국회의원은 당원들만을 위한 국회의원이냐?
1: 네.
0: 이 160명 국회의원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혹은 보수일 수 있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떤 국민의 의견의 대표성은 당원들보다 160명 국회의원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경중을 따진다 하지만 폄하할 수도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1: 이 문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국민이 여당을 만들어준 건요.
0: 예.
1: 국민들이 날 좀 도와줘 내 삶을 좀 돌봐줘라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그렇게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당원들만 바라보고

0: 당신에만 따라가려고 하고 한다면 예. 나는 정말로 국민들이 불쌍하다. 그거 하라고 여당 만들어준 거 아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되돌려주고 싶어요.
1: 여당 당대표라면
0: 그렇죠.
1: 그런 스탠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0: 그렇죠.
1: 예. 사실 야당 당대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정부 여당의 대표인데 그런 좀 스탠스 부적절하다는
0: 그러니까
1: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0: 민주당은 여당이라는 거를 어느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1: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비경선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친청계 후보들은 뭐랄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의원님 보셨죠? 그 1월부터
0: 봤어요.
1: 4월생은 어떻게 뽑아라 두 명씩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0: 그거 바뀌었어요.
1: 또 바뀌었어요? 또 네,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0: 3명이니까 예. 아마 여성 의원을 네. 수석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
0: 어젠가
1: 새로운
0: 그 당원
1: 나군요.
0: 모임에서 예. 공개 PPT를 통해서 오.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 걸 했는데 보면 예. 1번 플러스 그 홀수달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번호, 짝수달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번호 이렇게 투표하라고.
1: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 측 조직이 더 전략적으로 이런 게 다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 캠프 당원들은 그런 전략적 측면이 약하다 뭐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
0: 그거를 전략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치에 대한 모욕이고
1: 아, 그런가요?
0: 전략에 아. 대한 모독이다 이 생각합니다. 아. 이건 전략적인 게 아니에요.
1: 예. 원래 이렇게 했었나요?
0: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1: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0: 예,
1: 처음 시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민주당에서.
0: 그리고
1: 예.
0: 사람이라는 게 가끔은 왜 그 뭔가 의도가 있어도 그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뭐랄까
1: 품위?
0: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내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1: 나 너무 경박한 것 같아. 네, 이러한
0: 그런데 이거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예.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말 게으르다. 이거 최소한의 뭐라 그럴까 성의도 없다. 의도를 감추려고 하는 최소한의 예. 성의도 없는
1: 예.
0: 이런 걸 전략이라고 내세우면 표가 효율적으로 분배가 돼서 그들이 예. 뜻하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예.
0: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진짜 본인이 정치인인데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당원들의 수준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짓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개파 정치의 민낯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건 개파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사실은 불법이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0: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아.
0: 만약에 그렇게 치면 제가 경북에서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1: 그러네요.
0: 출마하는 일은 없지요. 저희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라는 말은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가치.
0: 네.
1: 인미의 정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0: 바른 것.
1: 바른 것.
0: 그리고
1: 바른 승리.
0: 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1: 그래요. 과정도 정의로워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 1인 1표제로 치러집니다. 어떤 네. 변수가 될까요?
0: 많은 분들이 투표율 얘기를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영남의 경우는 대구 경북은 다 합쳐도 0.8%. 부울경까지 포함해도 1.8%.
1: 당원들의 포션에서.
0: 네. 아. 부울경까지 합치면 8%.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아니네요. 대구 경북 하면 1.8%, 부울경까지 아. 포함하면 8%.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지역적 기반에서는
1: 예.
0: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큰 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1인 1표제가 도입되고 처음 시도되는 선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그 1인 1표를 그렇게
1: 주장해왔던.
0: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이것이 마치 지고지순한 당 민주당의 가치인 것처럼 해왔던 분들의 그 뭐 일종의 성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1: 꼭 투표하셔라 라는 말씀. 자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마지막까지 쟁점이고 지금 30일에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통과될 것인 예상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0: 저희가 이게 숙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1: 예.
0: 저는 이왕이면 전대 끝난 다음에
1: 아.
0: 조금 더 숙의를 하고 전대 끝난 다음에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0: 했는데
1: 예.
0: 이게 자꾸 전대 과정에서 이 논란이 되다 보니
1: 예.
0: 또 9월 달에 중수처와 관련해서도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일단 정리를 한
1: 하고,
0: 거고요.
1: 예.
0: 여러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7개의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은 해소를 해나가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어서 저도 그 입장에 맞추어서 개별 입법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검경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사실 의원님 용기 있는 발언이세요.
0: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1: 사실은 전당대회를 의식하시면 폐지해야 됩니다. 바로 단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답인데.
0: 근데요, 제가 농촌에 살잖아요.
1: 예.
0: 농촌에 사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많이 왔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뭐라고 말씀하세요?
0: 지역의 경찰들이 여러 고발 사건이나 뭐 이렇게 정말 부정 비리 이런 사건들을 묻어두고 수사하지 않는 것.
1: 암장.
0: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암장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1: 예.
0: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경험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정성호 장관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아마도 사의 표명도 하면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 안
1: 아,
0: 해봤으니까
1: 얘기 안
0: 그렇지
1: 해.
0: 않을까 뭐 이런.
1: 그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에 이제 청와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받은 거 없다 이런 입장인데.
0: 네. 저는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다.
1: 예.
0: 예. 그리고 일할 맛이 나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런데
1: 예.
0: 해야 할 일이 아직 많고,
1: 예.
0: 예, 더 중요한 일들이 그 뒤에 남아 있기 때문에
1: 예.
0: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하면 좀 사의를
1: 해달라.
0: 반려해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람인데 그건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라.
1: 순방 후에
0: 네.
1: 말씀하시겠네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친전 보냈다면서 161명 민주당 의원한테 토론하자. 아,
0: 모르는데요.
1: 의원님 못 받으셨어요?
0: 안 왔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1: 아,
0: 있었는데.
1: 그래요?
0: 네.
1: 이메일을 보내셨나? 아, 그렇군요.
0: 보내셨대요?
1: 예, 뭐 보냈다고 이제 발송했다고 하는데
0: 네.
1: 예, 아직 못 받으셨군요. 가는 중일 수도 있고.
0: 네, 멀어서.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한 1분 남았는데 한 50초 남았거든요. 의원님 이제 그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지지 호소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민주당의 당원 혹은 지지자 여러분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후보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영남의 유권자들과 함께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1: 예.
0: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영남의 유권자들의 민심을 민주당이 껴안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품어야 이기는 민주당, 영남을 품어야 이기는 민주당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런 구호 아래 출마를 했는데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영남을 품어야 이기는 민주당이 될수 있다. 지난 20년간 해왔던 열심, 그 진심을 알아달라. 라는 게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의 호소였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0: 네.
1: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예, 자, 평택 미군기지에 백린이 누출이 신고가 돼서 안전한 곳으로 근처에 계시면 대피하시라라는 또 속보가 떠 있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안전방송 더 락홀음 이어집니다.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한판 승부.
6: 오늘도 안전하게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세 번째,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네 번째,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0번째 페이지, 전쟁사의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안개 걷어내듯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 제무기 박광일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오늘은 박광희 선생님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행주대첩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1: 네. 행주대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0: 그러네.
1: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잡지사에서 진주대첩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0: 안 했죠. 진주대첩도 임진왜란 3대 대첩이죠.
1: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3대 대첩 하면은 한선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전쟁 전투는 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1592년 7월, 1592년 10월,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릴 행주대첩이 1593년 2월인데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행주대첩, 진주대첩 하면은 그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 역사 내력에 대해서 막상 누군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전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원인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
0: 잘
1: 경우가
0: 몰라요.
1: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행주대첩과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진 속설 또 사람들에게 약간 감동 포인트지만 과연 그걸로 감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아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주대첩하면 많은 분들이 행주치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위기 네. 상황에서 이제 일반 백성들 특히 이제 치마 앞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네. 투석전을 했다.
1: 그렇죠.
0: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감동적인데.
1: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국난 극복의 어떤 위기에 닥쳐서는 그렇죠. 군 관민이 모두 힘을 합쳤다.
0: 이게 한국인의 긍지 뭐 이런 거죠.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런 긍지를 갖게 하는 설정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0: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슬쩍 말씀하셨던
1: 맞아요.
0: 적이 있어요.
1: 예, 왜 네. 그러냐면은 네. 훈몽자회 이미 이거보다 훨씬 행주 대첩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최선이 있었던 훈몽자회 보면은 행자 챙 초마라고 나옵니다.
0: 행자 초마요?
1: 그러니까 행주 네. 치마예요.
0: 훈몽자회는 시기가
1: 중종
0: 언제입니까?
1: 때.
0: 중종 때.
1: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행자라는 말이 나오고 보통 우리가 부어 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보면 행주 많이 쓰잖아요.
0: 많이 쓰죠.
1: 그러니까 행주로 쓸 수 있는 치마라는 뜻이니까 행주 더하기 치마잖아요.
0: 아, 그런 단어가 원래 행주대첩 전부터 있었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행주는 다행행자에다 고을주자를 쓰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고을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인데 네. 그런데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상작용을 벌이는 거예요. 행주산성과 행주치마라니 뭐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여성들이 이제 뭐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남성들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네. 이제 앞치마처럼 손을 닦는데 네. 여기에 돌을 날랐고 무엇보다도 전근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백병전이나 근접전이 벌었을 때 투석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 투석전을 벌일 수 있는 걸 여성들이 뭔가 돕지 않았을까?
0: 아, 거기 이렇게 연결을 지었구나.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행주산성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성으로 이렇게 쭉 쌌는데. 네. 돌을 한가운데 미리 쌓아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돌을 구할 데가 없어요.
0: 옮길 돌도 없다.
1: 네. 그리고 이 예. 전투는 여러 전황들을 볼 때 민간인이 성 안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을을 가지고 있는 곳을 국방을 위한 성곽을 쌓잖아요.
0: 예.
1: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주성이라든지 나간읍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의 모습인데
0: 네.
1: 여기는 전술적 성곽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는 비워뒀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군인들이 들어가서 뭐 목책도 쌓고 무기도 설치하고 그럼 적들이 볼 때 여기를 피하면은 위험하다 싶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고
0: 네.
1: 이런 산성이니까 민간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0: 정규군만 있었겠네.
1: 네, 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군인들 중심으로 움직였을 거고
0: 네.
1: 그 군인들과 함께 움직였던 일부 민간인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0: 네.
1: 거기에 대규모의 여성들이 뭔가 돌을 나를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학적으로도 어떤 전술적인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행주산성의 어떤 위치에서도 볼 때
0: 네.
1: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행주치마의 전설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행주산성은 행주대첩은 이걸로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아.
1: 야, 그 정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소수의 우리 군대로 다수의 일본군을 물리쳤으니까
0: 네.
1: 그 정신만은 높이 살 수 있지 않아?
0: 네.
1: 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승리가 만약에 이 행주치마와 돌로 인해서 이루어진 승리라면은

0: 일본군에게도 굴욕적입니다.
1: 그 투석전으로만으로도 조선한테 진 거니까요.
0: 그렇죠. 보통 예. 세계사적으로 볼 때 16, 17세기에 가장 강한 육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본 육군이거든요. 어, 예. 이미 이제 그 100년 동안 전쟁을 해왔었고 새로운 무기였던 조청을 통해서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부대가 조선에 가서
1: 안악들이 옮긴 돌 맞고 졌다.
0: 졌다. 어, 예. 그것도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최정예 부대 3만 명이 부딪혀서 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1: 일본이 굴욕이라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0: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예. 그럼 이제 임진왜란 예. 전체를 설명하는데.
1: 그런데 아, 그 감동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실제 전투의 역사가
0: 그렇죠.
1: 묻힌다는
0: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1: 거죠.
0: 여러 전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황을 해석하는데 갑자기 난감해지는 왜 우리가 조총을 무서워했으며 돌멩이 하나면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행주 대첩에 대해서 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오히려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돌 대신 그냥 무기를 든 정도가 아니라 듣기로는 그때 최첨단 조선의 무기가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그렇죠. 어떤 아, 의미에서 보면은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선군으로 볼 때도 일본군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조선군이 네. 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런 무기들을 상당수 행주산성에 갖고 왔고 또 외곽에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아, 조선군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잘 쓰면은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네. 이 행주 대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이야기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주 대첩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인지 임진왜란의 맥락 속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1593년 2월달에 있었던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의 인천 상륙 작전.
1: 노잉?
0: 한국 전쟁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네.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인천 상륙 작전의 목표는 적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허리를 끊고
1: 그렇죠.
0: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성과는 서울을 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1: 네.
0: 이 행주 대첩 역시 행주 대첩은 한양 수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이었고
1: 네.
0: 나중에 한 번 더 있었던 노원평 전투를 끝으로 조명 연합군이 한양을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초기에 한양을 한 달 만에 뺏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거의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다시 찾았는데
1: 네.
0: 그 찾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행주 대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이 부분에서 6.25 당시에 인민군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1: 네.
0: 이때 일본군은 사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한양까지 밀려난 상황이면 좀 사기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1: 인민군은 수세였기 때문에 사기가
0: 그렇죠.
1: 안 좋았을 텐데
0: 그러면은
1: 외군은 당시 사기가.
0: 외군도 어떻게 보면 한양을 뭐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문제면은 여러 부분의 전황이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런데도 사기가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한 번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벽제관 전투.
1: 벽제관 전투요.
0: 네. 네 그러니까
1: 전투죠?
0: 이제 파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향에 있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 연합군 특히 명나라군이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려나서 한양성까지 일단은 떨어져 내려오게 돼요.
1: 아, 그러니까 명예 지원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평양성에서 왜군을 대파한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왜군이 내려오고
0: 그렇죠. 이제 고니시 예. 부대가 완전히 깨져서 한양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1: 예.
0: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외군들은 그럼 한양이라도 지키자라고
1: 네.
0: 하면서 여기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이거를 염두에 뒀던 이 여성이 그 명나라 원군 대장이죠.
1: 네.
0: 아예 일본군을 몰아낼 생각으로 대규모로 전진을 해서 내려옵니다.
1: 한양까지요.
0: 한양까지.
1: 예.
0: 그러니까 한양에 5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군을 격파를 해버려요.
1: 아 외군이
0: 네.
1: 수세에 몰렸던 외군이. 벽제관에서 명을 격파했다.
0: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은 뭐냐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간다 그러면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내려오고 호남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조선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는데 명나라군이 좀 급했던 거죠. 한번 싸워보니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 성급했네요.
0: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볼 때는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두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참인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는 뭐라고 명을 내렸냐면은 저기 전라

0: 저도 순찰사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한테 아. 한양을 수복해라 라는 명을 내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1: 권율은 이동하고 있겠네요.
0: 그렇죠. 예. 권율은 당시에 몇몇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이치 전투에서 큰 승리

0: 그래서 쌀을 부어가지고 멀리서 보니 물이 많아서 네. 가등청정이 갓도가 볼 때 야 저기는 물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다고 물러났다고 하는데
1: 재밌긴 재밌어 이런 얘기가.
0: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에 무슨 말을 목욕을 시킵니까.
1: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0: 사실과는 멀다. 거리가 좀 있는데 예. 아무튼 독산성에서 갓도를 물리친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한양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권율에게 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라 네. 이런 명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럼 그 와중에 명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깨진 겁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왜군은 왜군대로 일단은 좀 물러나 있지만 왜군은 한번 이겼으니까
1: 사기가 올라왔어요.
0: 뭔가 해볼 만하고 명나라는 네. 아 잠깐 네. 조금 기다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1: 권율은 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0: 네, 권율 부대는 이제 조금씩 네. 올라오고 올라와야죠. 있었던 상황에서 예. 이제 왜군이 이 권율 부대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양 수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1: 어쨌든 조정에서 권율 장군에게 내린 임무는 한양 수복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내야 될 텐데. 그럼 권율은 왜 행주산성을 격전지로 결정했을까요?
0: 처음에는 권율 역시 그 행주산성을 첫 전투 장소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은 안현 지금의 무학재 일대 또는 아현 일대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왜군과 맞설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소규모의 병력 그러니까 권율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가 통칭해서 3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한 2800 정도거든요. 이 군대가 머물러서 대규모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부하 장수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1: 일본군은 병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0: 한 2만에서 3만 정도.
1: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이니까 우리는 네.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곳을 지키면 일본군이 볼 때는 네. 뭐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버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한강의 물길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한양을 멀리서 관찰이 가능한 곳 행주산성 일대를 딱 자리를 잡으니까 네. 일본군으로 볼 때는 저거는 약간 목에 가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행주산성이 일단 격전지로서 격전의 후보 장소로서 이제 결정이 되고 올라가서 보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성 일부가 남아있고 네. 하니까 이제 목책 같은 것들을 비밀리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율은 소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색대 같은 군대를 서울 쪽으로 보냈는데 네. 이들이 발각됩니다.
1: 외군한테?
0: 외군한테. 예. 그러니까 외군이 아 이거 권율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대규모의 전투를
1: 감행한다.
0: 감행한다.
1: 행주산성
0: 전군은 모여라.
1: 아, 아까 3만 명 정예병이
0: 네. 그렇게 모여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행주 대첩을 얘기를 할 때 조선군 2,800 그다음에 일본군 3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게 권율 부대가 쭉 올라올 때 대략 한 1만 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1: 아까 3천이라면서요. 2,800이라면서요.
0: 그러니까 아까 행주산성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 안에는 많은 병력이 못 들어가요.
1: 아.
0: 그러면은 네. 나머지 부대를
1: 나머지 7천은
0: 시흥, 네. 시흥에다 한 4천 정도. 아. 그다음에 여기 양천에다 한 1천 정도.
1: 아, 그래요?
0: 그다음에 네. 또 외곽에 1, 2천 정도를 아마 더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가 네. 행주산성 안과 바깥에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1: 바깥에서 외군을 약간 포위하는 형세인가요?
0: 포위하는 형태거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넓게 보면은 한 3만 대 한 1만 정도. 좁게 본다면 3만 대 3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아까 그 외군의 병력이 3만 명 정도인 것도 거지만 그 내로라는 외장들이 총출동했던 모양이에요.
0: 맞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빠진 부대는 거의 가등청정, 갓도 부대 빼놓고는 다 들어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군, 2군 할 때 갓도, 그다음에 군이시, 그다음에 뭐 이시다 미스나리, 그다음에 구로다 나가마사, 그다음에 전체 총괄 총대장이 웃기다 히데이에 이런 인물인데 네. 여기가 1, 2, 3대 다 들어와 1, 2, 3, 4 부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가 네. 조선군이나 그 중국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던 점이 뭐냐면 예. 우리는 편성을 하면은 그 뭐 중형, 좌형, 우형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합동 작전을 펼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주잖아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처음 부대는 누가 들어간다? 고니시 부대 들어간다.
1: 아.
0: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간다? 이시다 부대가 들어간다.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간다? 구로다 부대가 들어간다.
1: 그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그 느낌으로 이 전투가 일곱 부대가 일곱 번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일곱 부대가 자기 순서 기다렸다가
1: 네,
0: 그냥
1: 그래서 먼저 권인식 부대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안 되네? 그럼 후퇴. 그 다음에 두
0: 힘이
1: 번째는
0: 분산되는 건데.
1: 그러니까 이 전투의 느낌이 대체로 일본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벌어졌던 전투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니시, 이시다, 그 다음에 구로다, 그 다음에 우키다 히데이에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최고의 일본 장수들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이 전투의 무게가
0: 그러네요.
1: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행주대첩 전투 어떻게 전개되나요?
1: 네, 자료에 보면은 그 오전 일찍 한 5시부터 7시 사이니까 한 6시 정도에 첫 전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전투는 이제 고니시 부대입니다. 이 고니시 부대가 벽제간 전투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우리는 아직 좀 힘이
0: 그렇죠.
1: 있다라고 했지만 이 부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0: 피해를
1: 피해를
0: 입었나요?
1: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이시다가 욕을 했겠죠. 근데 고니시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를 막 이끌고 갔는데
0: 다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
1: 근데 이시다는 관통상으로 또 부상을 입습니다.
0: 화살
1: 적장,
0: 맞아요?
1: 예, 총상.
0: 총상.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시다가 부상을 입으니까 이 부대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가 흑전장정이 뭐 하는지 한번
0: 진짜
1: 들어왔다가
0: 비효율적이네.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제 총사령관이거든요.
0: 그렇죠.
1: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토요토미의 양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제 나중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키다 히데이에도 나중에 부상을 입어요. 어떤 부상인지는 모르지만 부상을 입습니다.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차, 6차, 7차까지 이제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그 멀리서 전투를 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총에 비해서도 활의 사거리가 조금 더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포류, 그다음에 총통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이게 행주산성이라는 좁은 곳에서 있을 때는 백병전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 백병전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조선 부대가 일부 여기에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뇌묵당 처형이 이끌고 있었던 처형이라는 스님이 이끌고 있었던 승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병이 계속해서 그 여러 전투를 하다가 약간 이 백병전에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이 부대가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백병전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위기를 막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행주 대첩에서 뇌묵당 처형.
0: 처영 스님. 저 어쨌든 초반에 우리 승려 처영을 비롯해서 조선군이 이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지키는 양상인데요. 그 비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예를 들어서 그 고니시 부대나 이시다 부대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부대가 굉장히 막 기세를 올릴 때 뭔가 떼그루를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조선군 진지에서. 그게 뭔가 봤더니 비격진철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화포라고 하는 것들은 포 안에다가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 넣어서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터지지 않잖아요. 근데 비격진철래는 안에 화약에 심지를 넣어서 던집니다.
0: 아, 그럼 터져요?
1: 터지면 예를 들어서 그 겉 표면이 뭐 질그릇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쇠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터지면서 파편에 의해서 사상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떼구르르 굴러가니까 비격진철래.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무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뭐 화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화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본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 어느 정도 거리에 오게 되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0: 문제요?
1: 이 일본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화포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개미떼처럼 몰려오면 사실은 여기서 화포를 쏜다고 하더라도 화포 장전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은 빈틈이 생겨서 바로 그 토성 앞에까지 진입했을 때는 화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0: 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 그럴 때 갑자기 새로운 신무기가 일본군을 경악하게 만들죠.
0: 아, 조선의 신무기가 어떤 신무기요?
1: 바로 뭐냐면 변이중 화차입니다.
0: 변이중 화차.
1: 변이중은 사람 이름이에요.
0: 아, 변이중.
1: 아까 양천구에 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 변이중인데 원래 이분은 수송을 담당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투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군사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개량한 화차가 변이중 화차.

0: 화차입니다.
1: 변희중 화차는 보통 화차랑 어떻게 다른가요?
0: 보통 화차는 화살이 날아가죠. 그런데 이 화차가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이 몇백 미터씩 날아가니까 이게 중거리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근거리는 안 되고 이게 화약 날아갈 때 화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화약을 만들어내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변이중 화차가 화차라고 하는 것들이 근접한 적에게는 효율적이 못하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총통이에요. 그럼 총통은 뭐냐면 화포를 축소시켜 놓은 그 무기를 뜻하니까 근데 이거를 40개를 수레에다 박아놓습니다.
1: 아, 수레에다가 총통 40개를 박았다?
0: 박아놨다가 장전을 해놓고 주르륵 불을 붙이면
1: 40발 나가는 거예요?
0: 40발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20대다. 그럼 800발이잖아요. 한 번에. 그럼 25개다. 그럼 1000발이에요.
1: 약간 기관포 느낌이네요.
0: 그렇죠. 이게 행주산성 안에 숨어 있었고 사실은 저쪽 시흥 양천에 이 변지중 화차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만약에 이 화차에 그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가 그 부서지기라도 한다 그러면 다시 배로 실어가지고 행주산성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딱 봤을 때 바로 근접해갖고 이제 이겼다는데 갑자기 뭔가 수레 같은 게 쭉 나오는데 갑자기 해서 파파팡 하고 조선군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고 또 다시 그 수레가 물러나고 다른 수레가 들어와서 40발을 쏘고 그러면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1: 무시무시하죠.
0: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5번, 6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
1: 행주대첩이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이런 화력전인데 이게 안악네들이 돌로 이렇게 던졌다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네.
0: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가 등장을 했을 때 이 변희중 화차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화차예요. 왜냐면 이때 이제 계속 임진왜란 중에 전술 전황 등을 염두에 두고 개량한 화차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본군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는 구석은 있겠죠. 우리는 수가 많고 많다. 저 산성 이만한데 주먹만한데 그 안에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고.
1: 그렇죠. 대치가 길어지면 조선군도 그 화약이라든지 무기가 좀 부족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과 같이 수목이 막 무성하진 않았을 테니까 멀리서 쭉 봤을 때 야 이쯤이면 저기 화살도 안 보이고 아까 화차도 몇 대 있었는데 지금 그 옆에 뭔가 사람들 움직임도 좀 더뎌지고 다시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참인데 행주 나루로 배가 뭐 이렇게 두 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 두 척이요?
0: 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경기수사 이빈하고 충청수사 정걸이 화살을 배에다 가득 싣고.
1: 아, 화살 싣고 온 배 두 척?
0: 네. 그거를 이제 그 행주산성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물가 쪽, 강가 쪽에서 한강으로. 그러니까
1: 급해지죠.
0: 일본.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전투는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장면 더하기 또 하나의 장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전라도에서 온 조운선 3, 40척이 행주 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 아, 조운선 3, 40척이.
0: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판옥선처럼 보이잖아요.
1: 아, 그거 먹고 겁먹었다?
0: 아니,
1: 외군이?
0: 지금 외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어디예요? 저기 한산대처 조선 수군 판옥선이잖아요. 물론 거북선도 무섭지만.
1: 그렇죠.
0: 그런데 조운선이 수십 척이 이렇게 쭉
1: 때마침
0: 오고
1: 그
0: 있어요. 저게 그러면은 그 아까 그 화살 실어 나른 배랑 같은 배. 그 경기수사,
1: 추청수사가
0: 가지고 온 그 배인가?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1: 대규모 병력이 왔구나.
0: 아, 그러면은 이거는
1: 승산이 없다.
0: 안 되는 전쟁이다. 안 되는 전투다. 라고 판단해서 저녁 무렵에 그러니까 7차 전투를 끝을 내고 일본군은 퇴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에 버티고 있다가 노원평 전투라는 조그만 소규모 전투를 한 번 더 겪으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야 이거 한양을 지키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퇴각을 하게 되면서
1: 한양
0: 수목을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구나. 행주대첩에 이런 서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돌멩이만 생각했지. 자 이제 마치면서 행주대첩의 승리의 핵심은 행주치마가 아니었다는 거. 신기전 또 총통화차와 같은 조선의 첨단 무기와 또 권율 장군의 전략이 빚어낸 멋진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서 오성 이항복의 집 감나무 열매가 담을 넘어서 이웃집 권대감네로 향하자 권대감이 그 감을 따가죠. 그러자 이항복이 권대감 집 문창호지의 주먹을 들이밀면서 이건 그럼 누구 주먹인가요? 라고 하며 감의 소유권을 되찾아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권대감이 바로 훗날 이항복의 장인의 아버지가 되는 권율의 아버지죠. 권철이라고 합니다. 권율은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매우 엄격하고 진지했지만 사위 이항복과는 거의 개그 콤비 수준으로 짓궂은 농담이나 장난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야사들이 좀 있던데 방송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예술이 일상이 되고
9: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8: 우리의 일상이
9: 문화가 된다.
8: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9: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8: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9: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8: 공정하게
9: 함께
8: 새롭게
9: 마음껏 꿈꾸자.
8: 경기도에서
10: 꿈꾸자. 경기도에서.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일이 7.8일로 1973년 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33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가며 평년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한낮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 자살 대응 상황실을 신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일시 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응급치료 후 정신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

0: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위험 키워드 검색 시 SNS에 119 상담 안내가 노출되도록 하고 경찰과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긴급 합동 대응팀도 확대됩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한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음 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부당하게 변경하고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관저 부지 변경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되는 등 군 지휘관들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을 따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구형이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와 반도체주 약세 여파로 10.84% 폭락해 6023.66으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2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7년여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양시장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기상청 발표 기준 규모 7.1의 강진이 오늘 오후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해 구마모토시 등에서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은 세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지구를 쓰다가 생각한 것. 책 지구를 쓰다가의 저자이자 한겨레 기자인 최우리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왜 우리 삶의 문제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는 2015년 인도라는 나라를 처음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도로나 전기, 수도가 아주 잘 깔려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8년 전에는 더욱 그랬는데요. 이제 마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는데요. 아차나라는 이름의 8살 예쁜 소녀였어요. 그때 저는 그냥 물이 부족해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 불평등한 현상 자체만 기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5년쯤 뒤 다른 기사들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후변화로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이 마을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도 이야기가 좀 멀게 느껴지시기도 하시죠. 근데 사실 요즘 한국의 여름도 인도의 여름만큼 굉장히 덥잖아요. 저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를 그 글로 그리고 또 이제 몸의 느낌으로 이 기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해 모기를 처음 발견한 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소에 겨울에 입었던 롱패딩 세탁을 맡길 때 내가 이 롱패딩을 벗지 못할 정도로 추웠던 날이 얼마나 됐는지 이

겨울에 며칠 동안 이 롱패딩을 입었는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아, 올해 겨울 한파가 어느 정도였지라는 걸 이제 가늠해 보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여름은 점점 빨리 시작되고 있고 겨울은 짧아지는 것 같지만 정작 롱패딩을 입는 날은 꽤 되는 그런 다소 평범하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 없던 이상기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그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으셨죠. 그린스완이라고 하죠. 기후변화 등 환경적 이유로 과거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걸 뜻하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그린스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뿐만이 아니에요. 2020년 여름에도 50일 넘게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남부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여러 주민분들이 돌아가시고 수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제가 제주 해안가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 한라산에 내린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고도가 낮은 해안가로 이 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 해수면 높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태풍이 오면 정말 두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대프리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말고도 더운 곳이 정말 많으니까요. 에어컨이 없거나 창문이 없는 주거 공간으로 꼽을 수 있는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철 어떤 고통을 겪으실지 그곳에 살지 않는 누군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석탄이나 LNG와 같은 화석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이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도 마음껏 틀지 못하는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껏 틀지 못하는 이웃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어떨까요?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다니면서 밤에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만드는 한국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혹시 주식 갖고 계신가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세계 1위의 전기차 그 시장인 중국에서는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영업이익률이 올해만 10% 가까이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오닉 시리즈나 EV 시리즈 같은 이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 직원들 그리고 내연기관 차를 조립하던 노동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전기차를 정비하고 수리할 인력 그리고 전기차를 설계하는 이런 인력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발전소나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노동자들만 힘들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수출을 잘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무너지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 같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던 식당, 뭐 술집, 세탁소 등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소비를 줄여간다면 이 지역사회 역시 다 같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걸 우리는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봐왔죠.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기후위기 문제의 이면입니다. 미래의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석탄화력발전과 전기차 사례에서 보듯이 이 변화의 시대를 잘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에게는 더 위협적이고 또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만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꽤나 구체적이었는데요. 자신은 응급구조사가 꿈인데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미래에는 재난 상황이 더

잦아지고 심각해져서 자신의 노동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꿈을 포기하자니 더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후변화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 기사 쓸 때마다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 온실가스, 뭐 탄소중립 뭐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마다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쓰지? 하고 매우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사가 어려우면 독자분들도 이해하시기 힘드시지만 데스크들도 잘 읽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이 조금은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그런 지식을 다 걷어내고 남는 게 바로 우리들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든 변한다는 것. 그게 이 기후변화 문제가 가져오는 이 전환의 문제. 바로 이 전환의 문제가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기후변화 문제가 왜 삶의 문제이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변화인지를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리고 싶었어요. 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대비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님 말씀인데요. 월말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각박한 분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적 다양한 어려움과 함께 이 기후위기 문제까지 중첩될 경우 누군가의 삶이 점점 위기에 놓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기후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이 느낄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을 걱정하기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가 이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웃들의 모습에서 나의 가족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좀 엄청 무섭게 드렸지만 저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비관적인 미래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말하듯 지구는 점점 더워지겠지만 인간은 또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 변화를 그리고 사회의 대응 과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부터 저는 이 환경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산업에서 환경 보도는 사실 돈이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뒤에야 운 좋게 기후 환경 담당 기자가 됐어요. 2020년 이 한국 언론 최초로 제가 다니는 신문사에서 기후변화팀을 만들어준 덕분에 이 기후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이 충돌되고 이 전환되는 일종의 한국 사회 기후 도약기를 지켜보고 기록한 되게 운 좋은 기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이제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현장에도 참여해서 툰베리를 비롯한 세계인들의 기후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국에 직접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내용은 지난 3년 동안 기후환경 그리고 경제산업계를 취재하면서 제가 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이런저런 발견을 하고 이를 알리는 게 기뻐서 아직 기자를 그만두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후변화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 이 기후 문제를 과학이나 환경이라는 틀에만 가둘 수는 없겠구나. 삶의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더 긍정적인 의미와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나와 이웃을 위한 기후 환경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할 일이 더 많은 사람 같아 보여서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세바시도 감사히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물론 저는

그 훨씬 더 환경을 고민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환경 영역은 다른 먹고 사는 문제에 뒤처져서 우리가 일부러 챙겨줘야 하는 어떤 어리고 힘없는 막내 동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대로 살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게 이 환경이라는 주제 같거든요. 아직은 일부러 상상하고 조심해야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환경이라는 영역에 있는 거죠.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혹은 이 기후변화가 내 삶과 무슨 관계였냐라고 생각하셨다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기업을 향해 함께 대안찾기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이 활동들이 나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지구와 환경을 아낄 수 있는 길의 시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은 세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지구를 쓰다가 생각한 것, 최우리 기자의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장미화가 부른

0: 봄이 오면 동물원의 변해가네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 여러분이 법입니다. 책 어떤 양형 이유의 저자이자 부장판사인 박주영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박주영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주로 하는 판사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판사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잘한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박 판사님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판사이지만 박주영 판사는 재판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힘을 지나치게 믿고 거창한 꿈을 꾼 건 아니었을까 라는 회의도 들곤 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고민 끝에 박주영 판사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그래서 잊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네. 여러분은 법정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높은 법대와 무표정한 판사, 검사와 변호사의 열띤 공방이 연상되십니까? 판사님, 그럼 또 뵙겠습니다. 전과 20범이 또 사람을 때려서 실형을 선고받고 들어가다가 무심코 제게 건넨 말입니다. 네, 서로 흠씬 놀라서 쳐다봅니다. 판사님, 저 인간은 악마입니다. 다시는 사회로 못 나오게 해주세요. 전 재산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판사님, 제가 구속되면 우리 애들 다 죽습니다. 남은 가족을 핑계로 구속을 면해보려는 피고인이 제게 사정하는 말입니다. 법정은 매기일마다 자신의 고통이 더 크다고 절규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업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사단독재판을 예로 들면 1년에 700에서 800건 정도를 처리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20건 정도를 선고합니다. 네. 기록 보고 재판하고 판결서는 단조로운 루틴이 계속 반복됩니다.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이나 배상 금액을 정하고 사람을 가둘지 풀지를 결정하는 일은 심한 압박감을 줍니다. 유죄 선고를 했는데 자신은 결백하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나가거나 무죄 선고를 했는데 씩 비웃고 나가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네. 법정 구속했는데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강간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판사들은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선고가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많은 비난을 받죠. 소송에는 성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람은 판사를 요구합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판사들이 뭐 대단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힘이 아주 센 사람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사소액 사건이나 형사벌금 사건 같은 자잘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법정 밖에서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소심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재판 당사자를 만나면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조직폭력 사건 재판을 할 때는 혹시라도 피고인을 밖에서 만날까 봐 유흥과 걸쳐있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조폭 피고인을 만나면 조폭 피고인의 한 주먹 거리도 안 됩니다. 네. 또 낯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일찍 가지 않고 가능하면 처신을 조심하려 합니다. 그래도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판사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판사님 맞죠? 목욕탕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얼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에이 맞잖아요 하면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네. 벌거벗은 두 남자가 민망한 추격전을 벌입니다. 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건에 몰입해야 합니다. 한 번은 피살자가 되어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한 번은 누명을 쓴 피고인이 되어서 피살자를 찔러보기도 합니다. 처음 형사재판을 맡아서 살인이나 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야근할 때 부검 감정서에 붙은 사진이 펼쳐질 때마다 무서워서 기록을 더 바빴습니다. 24시간 내내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과몰입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재판하는 자아와 일상의 자아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멈춥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바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판사는 쳐내고 쳐내도 밀려오는 신권 앞에서 하루하루 인간성을 회유합니다. 재판 당사자나 국민은 판사가 냉혈한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같은 인간의 자리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면서 단절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도 시면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별 감흥 없이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와서 퇴근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문득 재판이 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도 판사도 전부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단죄하고 교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 드러나지 않고 다 담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서사와 맥락이 징역 몇 년의 선고로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 이 재판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악은 어떻게 해도 이기고 남은 우리는 악이 남긴 상처로 파멸해가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의 끝이 이처럼 슬픔과 고통뿐이라면 너무 허망한 게 아닌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부끄럽고 허무했습니다. 거창한 소명감 때문이 아니고 언제나 슬프게 끝나는 형사재판의 결말이 너무 식상해서 저는 그 무렵부터 다시 한번 희망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말고 별다른 수단이 없는 형사재판장이지만 말과 선의의 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판결과 판결 아닌 말과 걸로 그야말로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응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당신처럼 재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마약을 끊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마약 중독자가 제게 보내온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살을 반복하던 청년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 현장과 소년범들을 유기한 어른들의 비정함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참혹함을 경고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는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없다는 점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살해된 아이들의 부검 사진을 보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일개 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과 회의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던 그 무렵에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한 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공모해서 고령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존속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루 만에 끝냅니다. 재판이 12시나 새벽 1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의신문을 끝내고 최후변론을 마치고 배심원들이 서로 모여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면은 형이 얼마인지 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배심원들이 평의실로 들어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그 토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평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 자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무죄 판결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실무관이 급하게 뛰어올라와서 판사님, 유무죄가 갈렸답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평의실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무죄 의견을 냈냐고 배심원들한테 물었죠. 어떤 분이 냈냐고 배심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 두어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시더군요. 40년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죽인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당방위는 급박한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죠. 네, 그 부분을 법리하고 판례를 설명하고 이 사안은 피고인들이 다 자백했고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에 대한 부분만 결정해 달라고 설명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얼마 후에 배심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공고 형량을 재판부에서는 전달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 사회 재판 같은 경우는

끊을 수 있고 반대로 구속하라 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의 평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 재판부가 생각하는 양이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당혹감에 빠졌죠. 다시 저희 배석 판사님들과 상의해서 한 끝에 저희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과 같이 아내는 집행유예를 석방하고 아들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리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잔혹한 살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직업법 간의 일반적인 양형 감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은 정의롭지 못한 게 아닌가?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대다수 피고인들은 중한형을 선고받는데 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눈물로 온정히 호소했다고 집행유예를 석방되는 게 이게 정당한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방식의 정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야 하는 직업법관한테는 일관되고 공평한 양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가 대신 나서야 합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배심원들은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마치고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법과 정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관에게 법복 한 착을 대여하고 그 대여 기간은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법관이 대여 기간 안에 전직,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복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 낡은 법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은 가져가도 신분과 권위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은 때가 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판사가 누리는 막강한 권한은 애시당초 판사들이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빌린 법복을 입고 잠시 정의를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계속 소외되고 억눌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꾸만 이 지점을 놓치고 계십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사법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배제되어 있고 그저 법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법과 정의의 바깥에 서서 냉소하기 바쁩니다. 사법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만 할 뿐 정작 필요한 관심과 참여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신청률 저조로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반간의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적의와 냉소를 양분으로 자란 자잘하고 평범한 악이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제가 법정에서 본 악 중에 특이하거나 거창한 악은 극소수였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범죄와 산재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구성원들의 방임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평범한 악이 세상을 엄청나게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공감은 소수에게만 집중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수는 반드시 부패하거나 반드시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매번 뜨겁게 공감하면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을 나누듯 공감도 고통도 나눠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단 돌아가며 골고루 아파야 합니다. 오판보다 무서운 것이 냉소입니다. 요즘 AI 재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재판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기계는 오류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습니다. 낮은 버전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기계는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누적된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AI 판사는 지금까지와 달리 더 나은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갈팡질팡하고 실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렬한 욕망과 의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다루는 판사로서 저 역시
간절히

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집에서 노동자와 아이들이 덜 죽는 세상, 여성들이 덜 강간당하고 소수자가 덜 차별받고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제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세상에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단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세상은 법의 주인의 힘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판사는 세상이라는 육중한 수레가 거꾸로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앞으로 굴리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은 정의를 맡긴 자와 정의를 맡은 자가 서로 힘을 모으고 연대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드리는 말로 강연을 끝낼까 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바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은 세계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지구를 쓰다가 생각한 것, 최우리 기자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여러분이 법입니다. 박주영 판사의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나자레스가 부른 Love Hurts, 스팅이 부른 Shape of My Heart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프랭키 밀스의 해피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한울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한울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일이 7.8일로 1973년 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33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가며 평년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한낮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올린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로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월 221만 7,563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한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해 하위 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상황실을 신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115호 서비스를

0: 투입하고 응급치료 후 정신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위험 키워드 검색 시 SNS에 119 상담 안내가 노출되도록 하고 경찰과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긴급 합동 대응팀도 확대됩니다. 오늘 오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인근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7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고 쓰나미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신칸센 운행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주민 대피가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700건이 넘는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해 정확한 인명 피해와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과 관련해 인근 원자력발전소에는 피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진앙에서 약 100km 떨어진 센다이 원전에 안전 문제가 없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강진과 관련해 원전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단장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지시를 따르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저녁까지 제주도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시원한 물놀이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잠깐! 물놀이 할 때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입수 전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의 손이 닿는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깊은 물에는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체력이 떨어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추억 만들어 보세요.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였다. 이현우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 중환자실, 어린아이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면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뭐 반을 다 꽂고 있는 아이를 보러 가는 거죠. 자녀를 탁 낳으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볼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아버지인 것 같고,
2: 맞아요.
1: 제일 뭔가 잘못한 아비인 것 같고,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수술이 안 되는.
2: 교인들도 함께

0: 네네.
1: 같이 중보기도 하셨겠네요.
0: 그래서 그 교인들이 유치부실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혈액이 응고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혈액 응고제를 몸에 좀 마음껏 혈액 응고할 수 있는 이 어떤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투여하고 이제 사인하고 수술실에 들어갔고요.
1: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사인하는 거죠.
0: 뭐 방법이
1: 없으니까.
0: 예, 예. 정말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거죠. 답이 된 거고.
1: 그러네요.
0: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 성도들이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저는 부암산 기도원에 있고 또 성도들은 모여서 유치부실에서 밤새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네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1: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결과 수술 결과? 네네
0: 수술 결과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지고 뭐 비록 이제 지금도 이 가슴부터 이까지 이렇게 찢어놓은 이 수술 자국이 있어요.
1: 그리고 네, 흉터는 남았겠죠.
0: 배까지 있지만 심장을 갈라놓았지만 수술이 또 잘 되어가지고 뭐 지금도 체크업은 계속 받고 있지만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네네네. 아이고.
2: 그러면 그 이후로는 완전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나요?
0: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심장의 어떤 문제는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쓰러져서 입에 이제 거품이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뇌병변 거죠. 그래서 그때 아니하고 이제 급하게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명의에 나온 어떤 분을 소개받아서 급하게 좀 찾아가서 만났죠. 저희는 만난 것도 감사했고요. 만나서 수술 심장처럼 또 수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담하고 선생님 수술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술이 심장 때하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수술은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신경에 이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할 수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꾸 손에는 운동 신경에 관련돼 있는데 뭐 걷다가 넘어지거나 이제는 뭐 자꾸만 누워 있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딱 맞닥뜨리면 그때는 이제 식물이 인간이 되든 뭐 어떻게든 생명 연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듣고 이제 저희가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답이 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듯이 또 아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짧은 기도지만 단 한 번도 아비로서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0: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많이.
1: 하나님한테.
0: 네, 하나님 한번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하루살이처럼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장 심장을 뛰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루살이처럼 살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하루살이처럼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의 마음은 감사 막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좀 멋있을 텐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라는 마음 좀 서운하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결국 또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는 상황으로 와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3: 진짜 그 아버님의 마음도 얘기했지만 사모님은 또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1: 사모님은 더 하죠.
0: 사실은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여야 고민을 나누고 기도할 힘도 생기죠. 근데 이런 상황 앞에 아내하고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녹화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제가 기차에서 아침에 새벽 기차에서 제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갔어요. 제가 보내봤어요.
1: 뭐라고?
0: 단 한 번도 저희가 서로에게 나누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애써 외면했던 부분이었죠. 요거 그때 어땠어요? 그리고 요즘 어때요? 이제 지웅이 상태가 이제 뇌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아침부터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이렇게 오면서 한참 뒤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0: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 소식을 심장에 네. 대한 소식, 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보 나는 맹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맹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왔었어요. 맹인이 될 만큼 쉽진 않지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셨어요. 뭐 저에게도 현우야 생명을 가르쳐 줄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보여지면서 아내도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아내의 마음을 처음으로 좀 이렇게 들어보고.
1: 그러니까 서로 너무 힘이 드니까 안 물어봤던 거죠?
0: 아, 지금까지 안 물어봤었어요.
1: 지금까지도 한 번도 네. 여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0: 그냥 따로 울고 어머. 뭐 이렇게 따로 가슴앓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조금 가벼운 문제는 언제나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네. 아, 자식 문제의 어떤 큰 산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툭 부부 사이에 같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금기호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서로 네네.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하면 터지니까 서로 네. 서로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처음 톡으로
0: 네네. 오늘 아침 처음으로 한번 네.
1: 지금 아이는 오늘 상태가 어떻습니까?
0: 지금도 계속 체크업을 받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또 사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상황 끝지점에 오면 네네. 그때는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네. 여전히 그냥 하루살이 하나님이 하루 주신 하루가 저는 감사를 그 친구로부터 느꼈어요. 뭐 공부를 잘해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 주시면 그게 우리한테는 기적의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나눴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오늘도 후회 없이 우리의 사랑을 주자.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살이 하루살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1: 그 아이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네네네. 나누곤 하죠.
0: 그래서 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딱 드릴 그 기회와 상황이 딱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무조건 가정예배가 시작되면 복음만 전하고 뭐 다른 거 뭐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면 딱 데려가실 수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0번이면 100번 다 복음에 대해서 가정예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요 삼형제가 같은 학교예요. 초등학교. 네. 근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큐티를 해야 학교를 보내줘요. 엄마가. 그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밥은 안 먹거나 뭐 가방을 안 가져가는 거나 다 오케이인데 일단 식탁에서 세 명이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큐티하고 뭐 저를 위해서 예. 기도를 했겠죠.
1: 방송을 위해서. 네. 예.
0: 그래서 그 큐티하고 이렇게 학교 가는데 말씀의 사람, 뭐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1: 그 아이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알고는 있나요?
0: 아, 몰라요.
1: 아, 몰라요. 아.
0: 네네네. 그래서 뭐 심장 수술한 것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목욕할 때 보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먹먹한데.
1: 지금 몇 학년이죠?
0: 지금 5학년이에요.
1: 5학년이요. 이제 네네네. 사춘기 될 나이가 다가오네요.
0: 하루하루 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새 한날 주셔가지고 네. 뭐 저에게는 기적의 하루예요.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1: 그러네요.
0: 잘 살고 있습니다.
1: 정말 내일이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정말 목사님의 간증이네요. 네.
0: 뭐 암이 낫는 게 사실은 기적이 아니죠. 하루의 일상이 기적인 그래요, 거죠.
1: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오지 않아도
0: 네. 예.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실패의 기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성공은 시작되었고 기도가 네. 시작되었다면 승리는

0: 이미 시작된
1: 거예요. 아멘. 네.
0: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2: 멋있네요.
1: 왜요?
3: 너무 명언이라서.
1: 아, 그래요?
3: 기도가
1: 그래요?
3: 시작하면 이미 응답됐고 이미 아, 다 끝났다.
1: 이미 성공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응답의 시작이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3: 기도가 더 기대가 돼요.
0: 네. 어.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 그래요.
0: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네, 생겼는데 네, 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정말 큰 문제예요.
1: 네.
0: 어떻게 해야 될지.
2: 아 진짜 그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후로 약간 아 이게 안 되는 기도도 있구나 그러면서 약간 그 당시쯤에 다니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또 약간 좀 믿음이 쭉쭉쭉 떨어졌던 시절이 있거든요.
1: 왜냐면 키 컸으면 큰일 뻔했거든요. 키 컸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키 컸으면 어우
3: 안 되죠, 안 되죠.
1: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 얼굴만 주신 거예요.
2: 아 근데 아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막 그러고 그러면 자꾸 이제 믿음이 꺾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도 제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0: 저는 믿음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뭐 믿음은 헌금의 금액이고 직분이고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습관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매 순간 드리다 보면 매번 은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교회는 밤 9시 예배까지 있는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뭐 막 너무 은혜롭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습관처럼 그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앞자리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될 시간과 그 장소를 습관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딱 던지면 그때 귀가 열리는 순간이죠. 고난을 던지면 귀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럴까 할 때 그때 말씀이 막 몸속으로 DNA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은 막 에너지와 힘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예배가 진짜 예배다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이라는 단어, 에도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에도스라는 단어를 보면 세 곳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를 습관처럼 예수님이 지키셨고요. 그때 에도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을 때 습관처럼 말씀을 예수님은 늘 읽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실 때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은 보면 이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아,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정말 어려울 때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를 반드시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기도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바라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결국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0: 불만이 많으신
1: 거죠.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도 기껏 기도해도 어차피 세상 떠나는 게 맞다면 왜 기도하지? 그냥 어차피 생사를 주관하실 텐데 폴 애타 기도에 어차피 데려가실 건데 뭐 이런 생각 저도 했었어요.
0: 맞아요. 예, 예. 네.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이. 그걸 쉽게 표현하자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합격시켜 주세요. 이 암덩어리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인 거죠. 그렇지만 그 복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을 넘어서서 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복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이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만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할지라도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3: 어떻게 보면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0: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응답을

0: 원하는데요.
1: 맞아요.
0: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1: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아버지 귀를 낫게 해달라, 내 아버지의 뭐 암이 낫게 해달라, 무슨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0: 네.
2: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도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와 대화하고 있는
0: 맞습니다.
2: 내 아들 영훈이를 보고 있고
0: 네.
2: 그 순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답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0: 네, 네, 네.
2: 누군가의 암과 누군가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더
0: 예.
2: 기다리고 계시기
0: 예.
2: 때문에 기도를 원하시는
0: 맞습니다.
2: 답이 맞습니다. 좀 됐습니까?
3: 아, 네. 네. 저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2: 네, 네. 일단 좀 적어요.
0: 네. 우리가 응답.
2: 네, 네.
0: 하나님 응답 주세요. 네. 답 주세요.
2: 네.
0: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0: 현우야,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야. 근데 거기에 눈이 탁 뜨여지는 순간
2: 그래요.
0: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렇게 되는 거야.
2: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수술 받은 그 우리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0: 지웅이에요.
2: 지웅.
0: 네. 이지웅.
2: 이지웅.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지웅 우리 아이 지웅이를 위해서
0: 네.
2: 합심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0: 네.
2: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2: 예, 아마 기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뭐. 새롭게 와서 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연일 짜미 어떻게 들으셨어요?
4: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 닥쳤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지켰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너무 많이 졸린 거예요.
0: 아.
4: 근데 그게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가 되고 어쩔 때는 또 잠이 너무 쏟아져서 진짜 잠만 자고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이게 너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냥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건 습관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갔던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에 그냥 습관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딸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정수영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오늘 연희엘이 진짜 감동적이게 네. 듣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그 최상으로 여기서 계속 리액션이 이게 저기 들려가지고 계속
2: 신경부터 그랬어요.
4: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네.
3: 아 그리고 아까 그 키 얘기를 전 진심 몇 군데 고등학교 때 그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때였는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그거 뭐 너 키 컸으면은 너 망했어, 너 교만해졌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키가 작은 바람에 제 선택을 개그맨으로 한 거거든요. 나는 배우로 가면 좀 어렵겠다. 그래갖고 이제 개그맨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전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2: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0: 네.
2: 제목이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앨범 안에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갔던 사진이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보호자여서 제가 아플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손 붙잡고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가서 사진을 자주 찍어요. 정기적으로 가니까 내가 보호자가 돼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들의 내가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엄마가 듣고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제가 듣고 아버지한테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가 괜찮아진대요. 이 약 먹으면 된대요.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아플 때 감기 걸려서 제가 맨날 앉아가지고 누구 들어오세요 하면 제가 또 보호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내 부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아버지로 살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그때 내가 아플 때는요, 혼자 가야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아플 때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웬만하면 그냥 참아요. 정말 지극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들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부도 모시고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나 아픈 건 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가장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2: 우리 외로운 가장들.
0: 네.
2: 내가 아픈데

0: 싶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들. 우리 부모 모시고 와야 되고 아이 데려야 되고 아이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학원비도 돼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이 가장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버지의 아버지가 진짜 지내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네. 굉장히 느낌이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네. 이 시대의 가장들이 살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1: 네.
0: 늘 가장으로서 설거지하는 아빠, 자상한 아빠, 뭐 친절한 아빠 이 세상이 원하지만 우리 가장들이 숨죽이지 않고 외롭지 네.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런 가장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해주십사.
1: 네.
0: 네. 꼭 그런 목사님이 네.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아버지로 지내오신 목사님으로서 네. 그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네. 목회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4: 사회경제학자 랜달벨 교수가 각 분야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븐 커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이론적이라면 랜달벨 교수가 정리한 내용은 일상생활의 습관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 최소한 15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었고, 특히 아침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침 운동이 건강한 몸과 뇌의 활발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며 정리정돈하는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약 210%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습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독서 습관입니다. 1년에 7권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이 122%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찍 기상한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이상 일찍 일어납니다. 랜달벨뿐 아니라 각종 성공 관련 서적에는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에티켓을 갖췄다이고요. 여섯 번째는 가정을 우선시한다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기록을 한다입니다. 메모하는 습관도 성공의 핵심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290%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면 성공하는 신앙인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성공 습관의 방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이의 습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부터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준비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튼튼한 뗏목을 준비하라,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갑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요단강이라는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의 강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 모세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항상 환경이나 상대방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의 습관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매일매일 성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0: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은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의학에는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입니다. 의학에는 자기 병을 알지 못하는 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1914년 프랑스의 신경학자 조셉 바빈스키는 신경학회에서 두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우측 뇌 손상으로 왼쪽 몸이 마비된 환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빈스키는 이 증상에 질병 불각증, 질병을 깨닫지 못하는 증상이라는 병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마태 집에는 당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이나 창기처럼 한통 속으로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창기는 돈을 위하여 몸을 팔고 있으며 세리는 돈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를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이 제자가 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물론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잘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는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레위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날 한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열리느니라. 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 그날로 재미없고 우울한 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기 전에나 믿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참 기쁨의 생활입니다. 마태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축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의 잔치는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공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 잔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이 잔치의 목적은 작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이 모두 부질없음을 깨닫고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간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송별 파티였으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는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믿게 된, 자기가 온 마음으로 쫓게 된 주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를 통해 주님은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시며 죄는 다름 아닌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질병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진단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심정과도 같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실 수도 있었으나 주님은 죄인을 환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떤 종류의 병일까요? 첫째, 죄는 대물림되는 유전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이처럼 대물림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죄는 또한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죄 씨앗은 민들레 호신처럼 날개를 달아 먼 곳까지 퍼져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죄는 퍼져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그 사람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악이 주위를 물들입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금방 환자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의 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려 해도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육신을 넘어 그 영혼까지 영원히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한 결말을 단 한순간이라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죄는 이토록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병에는 한 분 명의 의사가 계십니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아프지 않다는 자에게 약을 처방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자신이 눈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그는 주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사 그 앞에 서서 그를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눈먼 상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면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바디메오가 고백할 수 있도록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앞을 천천히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여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솔직하고
자꾸 명백.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변호하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죄, 나의 모든 탐욕과 나의 교만,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를 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과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단 하나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두 명이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으며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중앙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멀찍이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두 사람의 각각 거리를 측정해 보십시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든 발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님께 나와 자신의 병든 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병든 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의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아, 그러시니까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병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바로 그 무감각을 구실 삼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저의 병을 느낄 힘조차 없습니다.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나쁠수록 더욱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변명을 하려 하지 마시고 죄를 더 작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납작 엎드려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주께서 고치실 자를 찾으신다면 여기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골마 터지지 않은 곳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여기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임을 끝내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주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주인의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토대로 주님

0: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궁핍함과 무자격을 가장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기도는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진실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둘째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세리나 창기나 주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인의 구주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격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을 이후에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였음을 그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또렷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든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땅, 저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아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죄로 죽어가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는 진실로 그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나는 병든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으십니까? 자,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여기며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주인이로서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키고 싶은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여름이면 여기저기 나무에서 맴, 맴, 맴. 매미 소리 참 우렁차게 들리죠. 어떤 분들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매미의 삶을 조금 알고 나면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미는 땅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린 뒤 고작 한 달 남짓 땅 위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울어 제끼는 거죠. 즉 우리가 보는 지금이 매미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미의 소리는 나도 이 뜨거운 여름에 여기 있었다고, 나도 이 계절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는 작은 생명의 처절한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첫 곡으로 오영은의 매미 전해드렸어요. 오늘 매미와 관련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 곡 소개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땠을까?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았나? 그때 귀에 들리는 매미 울음소리. 넌 참 지으심 받은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매미의 울음소리에서 우리도 지으심 받은 그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이 뜨거운 여름에 매미 울음소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민민아님께서 아파트인데 밤에는 매미가 울지 않네요. 요즘에 그 밤 아파트 단지에서는 워낙 불빛이 환해서 매미가 밤낮 없이 운다고 예전에 그런 사연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조용한가요? 자, 오늘도 2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관호의 나뭇가지 그리고 김민영, 김민정 내 삶을 깨뜨립니다. 두 곡을 들어보셨는데요. 매미하면서 떠오른 제목의 찬양으로 매미가 그 허물을 벗잖아요. 가끔은 그래서 길에 떨어진 매미 허물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벗고 삶을 깨뜨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찬양으로 나누고 싶었고 김관호의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그저 그 매미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그 울어대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이 곡을 최근에 알게 되면서 듣게 되면서 굉장히 참 좋구나 한번 나누고 싶다 싶어서 오늘 전해드렸는데 마치 가사가 맨 마지막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지를 흔들며 낼 수 있는 힘껏 주님을 찬양해 이 가사가 정말 매미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쩜 이렇게 그냥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 가사에서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다음 주부터는 경수님께서 36도 이상이네요. 저 오늘 그 뉴스 할 때 거의 38도, 39도 된다고. 그래서, 다들 이 무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구나. 그 열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다들 더위 대비 잘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7.0 이상의 지진이 있어서 남부 지방에서는 그 흔들림을 느끼셨다고도 하더라고요. 다들 지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여름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좀 시원한 노래도 들어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름 되면 가장 많이 또 신청해 주시는 곡 중에 하나가 파도를 넘어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진담의 워십 파도를 넘어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포레스트 김은실 솔로 한길랩 이유가 있으시겠죠. 0491님께서 매미 사연을 듣고 보니 매미는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잠자리가 날더라고요. 잠자리 날면 가을 생각이 나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잠자리는 그 고추 잠자리 해서 가을 대표적으로 잠자리 하면 이제 가을인가? 입추 지났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매미의 울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여름이 뜨겁게 지나고 나면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잖아요. 밤에 스르륵 스르륵 귀뚜라미 소리는 굉장히 좀 청아하게 들리기도 하죠. 갑자기 이렇게 곤충으로 좀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해도 농장님 폭염 속에 논에 물대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벼에 이삭이 나올 때까지 많은 물이 필요한데 온 들판에 양수장 두 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풍족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 아, 만나워십, 저희가 그 앨범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7월 초, 7월 7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로 이 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주님의 그 도움에 적절한 손길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고요. 해도 농장님께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일하시다가 틈틈이 좀 단 거 땡기실 때 그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비공개로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준희빈님께도 드리려고 해요. 아, 쿵, 해도 농장님, 비가 적절히 내렸으면 좋겠어요. 밤에 아버지 손잡고 논에 물 대러 가던 기억이 납니다. 기운 내세요.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아,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준희빈님께도 역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게시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두 분께는 환경미화상을 커피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에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나무엔의 쉼.

수연, 소연. 아,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 그래서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사역자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소연도 있는데 오늘은 조수연 음성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를 준비해 봤어요.

나무엔의 쉼,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전해드렸어요. 1089님께서 제가 있는 사랑부 유치부에도 기도와 관심 부탁드려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부 학생이랑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조수연이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고요. 1089님께도 사랑부 담당하시는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짜 엄지척 해드리고 싶어요. 1089님께 레스케미 화장품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부 끝곡으로는 최인옥님께서 찬양이 참 좋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게요 라고 하셔서 준비해보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과 광복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독립운동 공훈선양 행사와 미래세대 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소강석 이사장은 광복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보훈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민간의 보훈 실천이 뜻깊은 협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화답하면서 서로 뜻을 모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행동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신길교회가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국제 청소년 청년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열어온 신길교회는 올해 참가 대상을 해외 청소년과 청년들로 확대했습니다. 현장에는 해외 16개국에서 초청된 선교사 자녀와 현지 청소년 청년 70여 명을 비롯해 모두 1,500여 명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매시간 말씀을 전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축복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 선교회가 최근 아신대 한국어학당과 서울장신대 한국어학당 학생들과 함께 2026 여름 캠프 새로운 여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평화통일 비전을 배우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찬양과 예배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서울 이주민선교협의회가 최근 아프리카 선교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선교 협력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모임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지 선교 상황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으며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도 함께 자리해 귀국 유학생 네트워크와 현지 교회 및 선교사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을 지낸 정영택 목사가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교회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성경공부교재 바이블리지를 펴냈습니다. 정영택 목사는 바이블리지는 기존 성경공부교재를 하나 더 만드는 데 목적이

0: 있지 않다며 교회 안에서 배운 신앙이 가정과 직장, 사회 속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생활훈련 교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재는 총 4권, 48개의 주제로 발간될 예정이며 내용은 나와 하나님, 교회와 가정, 세상 속의 신앙 등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이블리지 교재훈련 세미나는 다음 달 25일 연동교회에서 열립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시신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God is Walking 전해드렸어요. 자, 2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생방송 티를 시간으로 내라는 훌륭한 조언에 따라서 오늘도 티 내보겠습니다. 11시 9분 막 2초 지났어요.

안정수가 부른 요셉 꿈의 축제. 노을가을님께서 상의가 다쳐서 아파서 많이 힘들어요. 요셉 이야기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요셉의 노래, 요셉의 기도 그중에서 저는 오늘 요셉 꿈의 축제 이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사랑이야기 이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하호호님께서 오셔서 다들 엄청 반가워하시며 괜찮으냐고 일본 지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계세요. 또 박재용님께서 한국 시간 말씀드렸더니 한국은 지금 11시 9분 되군요.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어제는 장거리 운전하면서 2시간 알차게 들었답니다. 매번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이 사연을 받고 10분이 흘렀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그렇게 저희가 나누면서 훌쩍 시간이 흘렀네요. 8183님께서는 여기 대프리카인데요. 제가 그래서 대프리카는 지금 몇 시인가요? 여쭤보려고 살짝 장난치고 싶었는데 그럼 실제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대프리카 몇 시인가요? 아, 옆집에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아이고. 밤 시간대에는 작은 소리 하나 해도 아무래도 날도 너무 덥고 하니까 잠 이루기가 어려워요. 저도 요즘에 시차가 바뀌다 보니까 거의 한 3, 4시쯤 그렇게 잠이 드는데 그렇게 밤에 소리에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커피향기님께서는 집안일 마무리하고 출첵하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 오니 매미가 잠도 없고 밤도 없고 주구장창 맴맴 매미도 수련회를 하는지 아주 울음소리가 뜨겁습니다 하시며 우리 교회 율동찬양으로 뜨거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매미보다 뜨겁게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어머 이렇게도 또 연결 지을 수 있구나 센스가 정말 엄청나십니다. 엄지척 보내드리면서 함께 할게요. 오늘은 예람워십 버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달리다 굼 8183님 신청곡 오늘은 PK 장광우의 달리다 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이유라 오늘은 박유라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곡도 신청곡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곡은 똥치애님께서 오늘 신청곡 오늘 선곡이 엄청 신경 써서 보내주신 것 같다고 철학적인 깊이까지 느끼신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인데 그렇게 느껴주시니 제가 잘 이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께서 신청하신 박상규의 내려놓음까지 쭉 전해드렸어요. 박유라, 내 삶의 이유라. 보통은 남궁송옥 씨 곡으로 많이 전해드리면서 김준곤 목사님 육성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곡을 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주일에 선곡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좀 다른 버전을 전해드려봤어요. 또 PK 장광우의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신 달리다굼과는 다른 곡이지만 또 이렇게 새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또 예람워십 버전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어린이 워십인 캠키즈 워십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새롭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날님께서 돌아온 탕자 워십 곡을 듣고 싶다고, 신청곡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아직 저희 음반 자료실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신생 워십팀인가요? 아마 나중에 공부방 시간에도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돌아온 탕자 워십이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해본 곡이 있는데요. 아, 이 두 곡을 제가 읽는 것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유니즌의 탕자의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에레즈가 부르는 눈 감으면이라는 곡인데, 이 두 곡은 정말 이어서 들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에레지의 눈 감으면 또 앞서 윤희진 탕자의 노래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피아 버전으로는 이 곡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워낙 그 유튜브나 이쪽으로 발표되는 곡들이 많이 있어서 구니서브가 쓴 또 좋은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젠 존슨의 굿니서브가 주님의 선하심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한국어협의회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양산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마스크 팔토시 또 뭐가 있을까요? 한여름 외출 한번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방도 뒤적뒤적 손이 바빠지죠. 에어컨이 셀 수 있으니까 얇은 겉옷도 챙겨야 되고요. 물도 자주 마셔야 되니까 물병도 필요하고요. 오늘도 폭염 경보, 폭염 중대 경보까지 곳곳에 내려진 상황인데 가장 더운 한낮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시원한 곳 찾으시나요? 선풍기 또 에어컨만은 못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찬양으로 바람을 좀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좀 시원해지셨나요? 오늘 첫 곡 포스터 바람날개 위에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함 찾아왔어요 하신 진이920님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동행님 덥지만 걷기 하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더울 때 걸으면 땀은 많이 나지만 제대로 또 운동 효과가 있죠. 이쁘다님 여름다운 날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더웠으면 하는 마음. 예, 오늘도 힘나는 찬양으로 힘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연차 쓰셨네요. 똥찌님도 오셨고 오직 주님과 함께님 뿡뿡이의 꿈님도 반갑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요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열리는 곳이 많은데요. 준비한 손길에 감사하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요한이 부르는 여름 수련회.

찬양 들으니까 어렸을 때 수련회가 필름처럼 쫙 지나갑니다. 노래란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쵸? 짱가님 그리고 소망님도 나의 고백 같은 찬양입니다 하신 여름 수련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박요한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스머프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한밤의 프레이즈 Gifted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해피플레이스님께서 정원님이 저녁 때보다 목소리가 힘차 보여서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가요? 주와 함께님은 휴일이시군요. 근무 시간 바뀌면 자주 들어올게요. 네, 언제든 편하게요. 디린님이 신청하신 나의 가는 길 구연아의 목소리입니다.

7월에 육아휴직 끝낸 사위 가족들과 부산에서 휴가 중입니다 하신 괜찮아요 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가도우실이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UAP보험님께서 사연이 소개된 거 녹음하시다가 안전문자가 와서 끊겼대요. 그래서 저희 재방송이 밤 12시에 다시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녹음을 하는데 2시간이 넘게 녹음이 됐습니다. 이유는 예 그냥 잠이 든 거죠. 아니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녁에 뭐 하다 보면 잠들 때가 많아요.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작동시킨 다음에 저거 널고 자야지 하면서 그냥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꺼내면 요즘에 좀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리고 그렇게 몇 번을 예, 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저거 하고 자야지 하면서 잠드는 거뭐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해도 농장님. 들에 나가 논에 물 대고 논두렁 우거진 잡초 제거하다가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내일 새벽에 또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네, 더운데 잘 들어오셨어요. 너무 뜨거울 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잘하셨어요. 희민 희숙마음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저 낳느라 고생하신 엄마 점심 해 드리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희민 희숙마음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만큼 항상 뜨거운 삶이 되길.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겁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여름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신청하신 곡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생일 맞으신 희승맘님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임재 이어서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준희맘님께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있거든요. 교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믿지 않는 애들 세 팀이나 우리 반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애들은 이슬람 애들이라 복음이 그리 익숙하지 않고 아빠가 오신다고 예정보다 일찍 가더라고요. 분반 공부에 만들기로 한 십자가 목걸이를 주려고 하니까 아빠가 싫어한다고 안 가져가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쨌든 교회로 왔어요. 그렇죠? 그 문턱을 넘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귀하게 자라서 믿음을 그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린이집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여름 성경학교에 왔네요. 다솔님 오늘도 흐르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고요. 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남편과 휴가 기간이 달라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며칠간의 자유 잘 만끽해 보려고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가 주 되심을 신청합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주가주 대심을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설레임님께서 더우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나 봐요. 조그만 일에도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찬양 들으면서 릴렉스 할게요. 당연합니다. 사실 덥고 춥고 특히 더울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그냥 넘어갈 일도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입 밖으로 짜증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한데 찬양으로 조금 치료를 하고 릴렉스하고 그렇게 좀 식히면 예 훨씬 더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9898번님께서 하은이의 첫 대학생활, 계절학기 어제부로 종강하고요. 오늘부터 방학인데 그래도 바쁩니다. 이번 주는 초중고 은사님들과 식사 약속 있고요. 다음 주는 중고등부 수련회 봉사하고요. 틈틈이 과외해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집에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

열심히 생활하는 게 기특합니다. 아유, 열심히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보라제비꽃님께서 방학이라 지유리와 함께 듣고 있는데 왜 저녁이 아니고 지금 정원 이모님이 하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보라제비꽃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지유라, 엄마가 가끔 가구 위치 바꾸시지. 집안의 가구 위치를 가끔 바꾸시지. 분위기도 새롭게 해보고 집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방송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사람을 좀 바꾸거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정원 이모가 이 시간에 온 거야. 좋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1부 끝곡 걸어놨습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자유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곡이긴 한데 또 가사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2부에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추억 소환 흰구름 뭉게 뭉게 피는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데이비드님께서 국민일보에 데이비드님의 기사가 나갔어요. 예전에 한번 사연을 올리셨는데 페이스북에 여름 성경학교 교과를 올렸더니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댓글들이 달렸다는 사연을 나눴었는데 그걸 또 보고 기자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사로 실리게 됐다고 링크를 같이 보내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자세히는 아니지만 얼른 읽어봤거든요. 진짜 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추억을 소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이에요. 이 곡. 여름 성경학교 교과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데이비드님과 함께 들었고요. 수소자로님께서 어제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안 간다고 버텨서 못 보냈어요. 마음이 안 좋고요. 그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이 시간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거나 수련회 안 가서 속상한 엄마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정말 계속돼야 하지만 또 끝이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니님께서 밤새 가위에 눌리는 꿈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진짜 꿈이 실제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잠에서 깨면 대적기도 하고 잠들면 또 나오고 그러면 일어나서 보혈 찬송 부르고 아예 틀어놓고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에 찬양 들으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정말 단단히 무장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을 싸우지만 매일매일 영을 새롭게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만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지니님께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사단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주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금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주로 인해서 잘 정리되고 평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승희가 부릅니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니님과 함께 김승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엘샤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명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꽃분이 물하고 사료만 체크하러 갔다가 강아지인가 보네요. 꽃분이. 물하고 사료만 체크하러 갔다가 단독주택이어서 화단 계단이 너무나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빗자루질 했더니 양손에 엄지검지 중간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퇴근하실 때 깨끗한 화단 마당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0702번님. 아, 그럼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서 병도 빨리 회복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님 오셨어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보내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한대님께서 지금 고등학생 아들과 병원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중. 네. 그 고백이 주님께 기쁨으로 전달드리라 믿습니다. 기도밖에 신청하신 곡 정현준이 부릅니다.
1: 기도밖에 알 수 있는 게 없고

성령의 리듬 옹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터 버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수영장 개장했어요. 마당에 수영장이 생겼네요. 딸랑구랑 예 물놀이 중입니다. 하신 8606번님과 함께 미드맨 리듬 어템포 앨범에서 홍미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소피아 마음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남편 이준혁 권사의 생일입니다. 온 맘 다해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 우리 만들어가요. 남편이 좋아하는 조연령의 감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준혁 권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 쓰시는 삶, 그 걸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조연령의 감사 축하곡으로 준비해 놓겠고요. 살랑살랑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 더운 날 저를 낳느라 고생하셨을 엄마가 문득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엄마 대신 엄마 같은 하나뿐인 언니도 초대해서 함께하려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살랑살랑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더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조은영의 감사까지 들을까요?

최강 아빠께서 제 아들 최강 23번째 생일 내 아들 고맙고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최강님 항상 안전하게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살랑살랑님의 생일 그리고 소피아마음님의 남편분인 이준혁 권사님의 생일 축하하며 좋은 영에 감사, 러빔 가득할 거야까지 들었습니다. 예초중인데 정말 덥고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 살살 해봐야지요. 제초제 뿌리면 간단하지만 땅 버리기 싫어서 풀 베려니까 아유 머리에서 열이 후끈후끈합니다. 오늘도 주원해서 파이팅요. 예소랑지기님 오셨어요. 너무 더울 때는 잠깐 들어가세요. 진짜 더워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민들레님 오늘 아침 언니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형부께서 정년퇴직하고 두 달 정도 쉬고 계셨는데 다시 일을 하시게 됐다고.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부. 참 선하고 믿음도 좋은 우리 형부. 또 언니에게 축하 인사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믿음도 좋으셔서 이렇게 좋은

그대 같은 노래 이길생 에스프레소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특별한 것 없는 일상 특별함을 만들러 외출에 나섰는데 우와 더워요. 후딱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병원도 카페도 버스도 에어컨이 어디나 있어 길거리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뭐 그늘엔 바람도 살짝 느껴져요. 그쵸. 조금씩 바람은 붑니다. 안젤리나 쫄리님께서 구미에서 이민자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민자분들 만나러 가시다가 성도님들 보기 전에 살짝 주님 뵈러 갈 뻔했다고 하십니다. 경남 구미 대구. 예, 이곳이 얼마나 더운지 짐작이 됩니다. 폭염 경보 내려진 곳이 많아요. 오늘 다니실 때 웬만하면 안 다니시면 제일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피해서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 다니셔야 된다면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푸른동사님, 우리 삶에 때론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마음이죠. 딸과 외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아멘.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길. 네, 맞습니다. 힘든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광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5297번님과 함께 듣습니다. 지난주 봉사 중에 있었던 일로 네 맞아요. 문자 주셨었죠. 마음 불편한 일. 근데 주일에 잠깐 그분과 얘기 나누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지셨대요. 다음에 만나도 덜 어색할 것 같다고 진짜 다행입니다. 이제는 서로 다 훌훌 털어버리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광희의 목소리로 듣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찬송은 1840년에 태어나 1901년에 소천한 미국의 휘틀 목사가 지은 복음 찬송입니다. 휘틀 목사는 무디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입니다. 휘틀 목사는 1873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면서 본격적인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이 찬송시를 1883년 복음 찬송이란 책을 통해 처음 발표했는데 이 책에는 그가 지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휘틀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는 항상 찬송으로 넘쳤다고 하는데요. 집회 때마다 부른 찬송의 대부분은 설교 내용에 맞춰진 곡들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바울의 고백인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상해 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9일 수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릿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절제를 잃었고 풍요를 위해 생명을 희생했으며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낭비보다 절제를, 소유보다 나눔을, 편리함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실천이 창조세계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장바구니 하나를 드는 손길, 텀블러 하나를 사용하는 습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음, 한 끼의 채식과 작은 절약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후위기는 생명의 문제이며 신앙의 문제이며 사랑의 문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창조세계를 돌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조금 더 깨끗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가 세워지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상미가 부르는 찬송가 432장 듣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김정석과 시와 그림이 함께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43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43편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용주가 부르는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듀엣 베베가 부릅니다. 주 날개 밑. 이어서 숭실 남성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성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바알 신앙, 야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하루는 중학생이었던 형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철아, 보아하니 부모님이 우리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목사가 되었으면 하실 텐데 말이야. 나는 너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중요한 것을 왜 본인이 혼자 결정하냐고 하면서 서로 목사 안 하겠다고 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형제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목회는 너무나도 버겁고 안쓰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가 배운 것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좁고 무섭고 곰팡이 나는 지하실에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메이커 좋은 옷은 못 입었어도 아버지의 깔끔한 성격 탓에 항상 깨끗한 옷은 입을 수 있었습니다. 3일 내내 같은 반찬 도시락은 싸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도시락 없이 학교 가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형제 모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게 하셨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도 보내주시고 40살 늦은 나이에 박사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결혼 정년기 때는 없는 살림에 과연 내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좋은 자매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장할 만큼 양식은 주지 않으셨지만 항상 일용한 양식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넉넉한 여유는 주지 않으셨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을 돌볼 여유는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인생은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인생이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부자 하나님, 어찌 째째하게 주세요. 풍성한 하나님, 어찌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못한 게 뭐가 있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일용할 양식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일용할 양식

식 인생이 또 나옵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치면 혹자는 120만 명에서 200명까지라고 하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목민처럼 살아갑니다. 몇십 명 여름 수련에 몇백 명 정규인 수련만 가려고 해도 어디서 자나 뭘 먹나 걱정인데 200만 명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입고 자고 먹고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먹는 규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는 상상도 못할 기적의 식사 문화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규칙이 더 있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아멘. 안식일은 쉬어야 하니 전날 두 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기도 주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는 이 규칙을 어기는 자가 발생합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칙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더 거두는 양식은 부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무더운 중동 지역이고 저장 기술이 부족해서 빨리 부패하는 것을 고려했다 치더라도 이틀 또는 3일씩 나눠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만나도 매출하기도 하늘로부터 그치고 스스로 농사짓고 같이 키우고 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셋째, 바알 신앙 아닌 야훼 신앙으로 살기 훈련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의 풍요로 인하여 거대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양을 보며 평안을 느끼던 장소였습니다. 신과 특별한 관계를 안 맺어도 알아서 곡식이 자라고 비가 오고 창고에 쌓인 음식을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바알 신에게 제사하면 또 나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하지만 야훼 신앙은 신이 내 배를 위해 창고를 위해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든 굶든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공급자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인격적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농사를 져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가 가축을 키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365일 하나님 중심 신앙, 이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생각해보니 목회도 일용할 목회입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할 사람과 예산이 넉넉하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자연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도 하는 것이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목숨 건 설교 준비가 희미해지고 영적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과 뜨거웠던 친밀함이 살아

0: 찾는다면 결코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야외 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한 가지 일치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3, 40명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정확하게 1, 2월에 20명 이상 집중하여 등록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교회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많이 부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무색하게 1, 2월 새가족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저에게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올해도 뭐 1월, 2월 새가족들이 당연히 매년 오겠지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자 회의 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1, 2월 달 많이 오겠지. 제가 어느새 바알 신앙, 세속적 신앙을 가졌다고 사역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테니 다시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를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것은 4월부터 다시 새가족들이 오시길 시작했고, 5월 달에는 무려 10명의 새가족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목회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용할 은혜 구하고 살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도 기계적으로 잘 되겠지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 일용할 축복 구하고 공급받고 내일도 모레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야외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최인혁이 부르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조수아의 찬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유혜정이 부르는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다 찬양하여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과 광복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독립운동 공훈선양 행사와 미래세대 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소강석 이사장은 광복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보훈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민간의 보훈실천이 뜻깊은 협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화답하면서 서로 뜻을 모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행동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신길교회가 지난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국제 청소년 청년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열어온 신길교회는 올해 참가 대상을 해외 청소년과 청년들로 확대했습니다. 현장에는 해외 16개국에서 초청된 선교사 자녀와 현지 청소년 청년 70여 명을 비롯해

0: 모두 1,500여 명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매시간 말씀을 전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축복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 선교회가 최근 아신대 한국어학당과 서울장신대 한국어학당 학생들과 함께 2026 여름 캠프 새로운 여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고성통일전망대를 찾아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평화통일 비전을 배우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찬양과 예배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서울 이주민 선교협의회가 최근 아프리카 선교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선교 협력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모임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지 선교 상황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으며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도 함께 자리해 귀국 유학생 네트워크와 현지 교회 및 선교사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더 알고 싶어 하셔야 한다고요. 정말 내 믿음의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인지 알고 싶어 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발걸음이 주님 명령하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해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첫 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홍준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책을 썼댔죠. 그 책에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게 된 뒷배경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자신의 선조 중에 유한준이라는 18세기 조선의 문장가의 글을 읽다가 그가 아는 만큼 보인다 말한 거거든요. 그 유한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알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알치자를 쓰고 난 다음에 알고 나면 진애가 이루어진대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지, 그 다음에 애입니다.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몰랐다가 알아가면서 점점 더 사랑에 깊이 빠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알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진간이라 그랬습니다. 간자는 볼 간자인데요, 들어보셨죠? 주마간산이라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을 타고 다니다 산을 바라본다. 그게 주마간산이거든요. 볼간자예요. 그래서 못 보고 놓치는 것을 간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볼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로 볼 수 있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쌓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축자냐면 쌓을 축자입니다. 축적한다 그러죠. 저축한다 그러죠. 이게 쌓을 갈 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점점 더 내 안에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 더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아,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이지, 저런 순간에는 저런 하나님이셨지.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아가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여러 모습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서 축적시켜서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한 3차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합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기록이 6장에 있습니다. 근데 6장을 지나고 나면 그가 포로 귀환할 때 함께 왔던 많은 리더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8장으로 넘어가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에스라 율법학자를 불러다가 영적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입니다. 그 초막절 지킨 이야기가 끝이 나면 9장에서 레위 사람 몇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제껏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쫙 풀어냅니다. 그게 9장입니다. 그 레위, 많은 레위인들이 각자가 여러 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 기록을 하듯이 늘어놓고 난 다음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9장

0: 31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0: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이었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도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결코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이 고통 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만일 고통받고 있다면 너 제대로 한 게 없으니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마치 자녀를 꾸짖을 때 그것은 부모가 꾸짖고 싶은 본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그런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애굽의 고난 속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래서 인도하여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모든 고통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버려두셔서 우리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이 애굽의 고난 당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왜 건져주시나 말이죠. 왜 여러분과 저를 고난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 뭐하도록요? 제사드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예배

왔습니다. 근데 간간이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지난번에 엔카리타스가 은혜롭게 불렀던 그 찬송,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다 예배로 왔는데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 여기 다 오셨는데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냐, 정말 주님을 사모하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생각이 전혀 나지 않나. 주님은 주님을 위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찾다가 슬퍼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도록, 진짜 예배하도록. 왜냐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참 많습니다. 나는 너네들의 제사가 진짜 싫어. 더 이상 예물 갖고 오는 것 나 싫어. 나 이 성전에 뜰만 밟는 것 싫어.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을 통하여 나는 제사보다 뭘 원해? 순종을 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를 없애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예배는 어떤 건가?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근데 이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만을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진짜 예배가 있을 거다. 그것 드리게 하는 그것이 내 목표야,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표야, 고난에서 너희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유야, 진멸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가 진짜 예배인가? 오늘 18절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배 드려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다. 다시 한번 18절 읽고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 하는 이 얘기는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해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고요. 어떤 예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첫 번째 사흘 길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사흘 길쯤이라 그랬지만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3일 길입니다. 3일의 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 시대에 그들에게 정해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고센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을 지나가면 얼마 가지 않아 곧장 광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고센 땅인데 거기는 풀이 많아 목축이 적절한 지역이었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좀 지나가고 나면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을 지나 사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왜 사흘 길을 가라 그랬을까요? 그럼 사흘 길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애굽 땅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길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우리가요, 여러 염려를 많이 합니다. 돈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직장 걱정도 하고, 뭐 건강 걱정도 하고, 막 여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거냐면요, 그 모든 생각과 염려로부터 뭐예요? 일단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흘 길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며칠을 가는 길이었냐면 사흘을 가는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습니다. 왜 3일이었을까요? 그냥 3일에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3일이었겠죠?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그 산이, 관악산이 걸어서 뭐 예를 들어 3일을 간다 그런 거겠죠 뭐. 근데요, 이렇지는 않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루를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만일 하루에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그가 가다가, 아, 이거 하나님 음성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왜? 100세 때 나에게 겨우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되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루를 지납니다. 종일을 걸어갑니다. 또 종일을 걸어가 3일째, 3일이 되는 그게 다다른 것은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나셨나요? 여러분 왜 3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일을 지나야 살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분만 지나도 뭐요?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왜 3일일까요? 왜 3일일까요? 여러분 혹시요 어떤 사람이 1시간 만에 살아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의식이 회복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일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어도 썩을 만큼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3일입니다. 이 얘기는 광야길 3일이라는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럼 돈 걱정한다니까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일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조금 세상 것으로부터 한번 떨어져 보는 거라고요. 그게 제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관계도 조금 떨어져 봐야 진짜 예배가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의존하고 산다고요. 근데 이 관계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5절에 의하면 너희들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여기서 8장 25절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려.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애굽에 남아있으면 애굽에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다시 애굽에 정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 나 예배 드리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드려. 사탄은요? 괜찮아. 교회 가. 가긴 가는데 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저는 교회 올 때는요 많은 염려거리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사흘길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자식 걱정 왜 없겠어요? 근데요 이 시간에는요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요 이 마음 이걸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예배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라. 두 번째입니다. 어디로 가래요? 사흘길 가서 뭐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이제껏 계속 묵상해 왔던 장소입니다. 어떤 곳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기댈 수 있어서 기대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이라기보다 자기 만족일 수 있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다. 누구 말대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우리는 어려울 때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시록 3장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이게 칭찬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은 어떤 힘이죠. 예. 적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또 재주가 많지가 않고 적다. 재능이 적다 이게. 재능이 적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남들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믿음.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다. 적은 자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단의 해 원들이 와서 미혹을 했는데도 속지 않았다. 즉 유대인과 종교행위자, 잘못 믿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에서 그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안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안 속은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오랫동안 참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축복도 직접 해주세요.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대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또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죠. 모두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헛것이래요. 즉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성경에 위배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입으로 하는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로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12시에 갔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뭐야? 약속 이렇게 안 지켜?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그 사람이 회사 대표든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쪽 약속을 안 지키면요 신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행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석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오래 참으셔야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오래 참아야 예배 안 빠지고 매번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도 오래 참아야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아내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직장이 자기 직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살아나요. 이웃을 사랑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자신도 이웃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안 주었어요. 그러면 자신도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사랑 못 받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도 나한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가난하나? 잘 될 수 있죠. 잘 되면 고마워서 또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고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은 대접하였기에 대접받는다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제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여러분 커피를 맨날 사주잖아요. 커피값이 엄청 나가요. 한 달에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사고 여러분을 만나도 사고, 요즘은 아예 그냥 교구에서 밥 사주고는 밥 15,000원짜리 사주고는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20명이야 20명 커피 사주면 얼마야 돈이? 15,000원 매겨놓고는 다 뜯어가려고 그러네. 그래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드렸어요. 우리 교인한테 제일 많이 사준 게 한 번에 50만원어치 커피 사준 거예요.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그 정도 한 번에 또 썼어요, 커피. 근데 행복해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는데 내가 대접을 안 했어요. 아무도 나는 이웃 사랑 실천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날 대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못 깨달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행한 것.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상과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을 심어야 상과 복도 받고 악을 심고 그러면 벌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구원받고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저주와 영벌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천국처럼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이루고 땅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 마음의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 있는데 이건 땅에서 거의 못 이룬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부교육자 때.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걸 주석을 막 다 찾아가지고 여러 사람 주석을 다 읽어보고 이걸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딱 해서 깨달았어요. 아, 내 마음의 천국이를 하면 의의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의의가 도대체 뭐냐? 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의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게 없어. 악을 행한 게 없어.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떳떳하니까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죄를 많이 져보세요. 불안하잖아요. 들킬까 봐. 국가의 법을 어겨서 봐요. 잡으러 올까 봐 경찰 보면 마음이 탁 이렇게 쫄아들잖아요.

죄에 앉아서 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옳은 일만 행하면 그게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니까 마음이 또 편안해요. 기쁨? 돈이 잠깐 들어올 때 기쁜데 그 다음날은 슬픈데 괴로운데 뭐 결혼을 해도 잠깐 기쁘고 또 며칠 지나면 다투면 또 이게 슬픈데 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걸까? 주석이는 다 그런 기쁨들을 말해놨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딱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무엇일까? 제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쁜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기쁨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기쁨은 가난에도 있고요, 실패에도 있고요, 괴로워도 있고요. 괴로워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기쁨은 이 희락은 하나님 믿는 기쁨을 말한 거야. 세상의 기쁨이 아니야. 그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아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제 이걸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 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어제 막 부부싸움을 했어.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 할렐루야.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이루시면 여러분은 마음의 천국을 이룬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고 아직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참 많아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맛을 세상에서 느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는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곳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지옥의 맛을 보고 사신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려면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 음란, 살인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기쁨이 없어질 때 있어요. 그때는 힘들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다시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난 다 하나님이 주셔갖고 풍족해. 뭐든지 다 풍족해. 가정도 행복하고 뭐 돈도 걱정 없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아,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러면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을 비워버리고 사니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매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매일 기쁩니다. 죽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으니 더욱 기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오시면 안 돼요. 나를 드리로라, 산제사로 너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어떤 누구도, 예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건데 누가 박수를 받아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박수를 받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 얘기고 4장은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딱 나와요. 거기 24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 내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면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들이 박수 받아요? 안 받잖아요. 왜 한국교회 다 박수부대가 동원됐죠? 여기가 공산당이요? 여기가 북한이요? 박수 못 받아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가 뭔지도 몰라. 성경 연구도 안 한 사람들이야. 예배 실패하시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졸고나 있고 막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박수를 받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 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박수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무슨 성경 공부나 무슨 모임이나 또 강구 시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강구 시간에 박수 치고 그런 건 아무 죄가 안 돼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니까. 가장 기본, 기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강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봤어요, 천사가 와 있는 걸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다음 교회는 기도체가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 뭐에서 편 가르고 자기들끼리 파당 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체.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는 교인들의 피난처가 돼야 돼. 세상 살다가 힘들고 막 지쳤어. 너무 힘들어. 회사하기도 너무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장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디가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피난처가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며칠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 도움을 내가 경험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피난처.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인데 성경 시편을 읽고도 그걸 몰라요? 모세도 그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힘으로 안 삼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려면 피난처에 가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피난처를 만드는 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24시간 개방돼야 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휴식처도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갈 데가 없어. 내가, 나 목사인데 어디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술집에 갈 수도 없고 카바레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저녁에 야 우리 어디 가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에 처박혀 있어요. 그냥 교회가 휴식처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꾸며놓고 교인들이 와서 모임도 갖고 거기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무슨 뭐 재밌는 취미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교회가 휴식처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문을 안 잠그는 거예요. 정기요금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2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 다음

0: 성도 간에 교제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안 하고 다 막아버리고 헌금만 내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안 되고 돈 걷어내는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금 부담을 주지 않아야 돼요. 오기 쉬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섬겨야 돼요. 받으려 하지 말고 성도를 섬겨야 돼요. 목회자가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왜? 교회 문제는 목회자부터 생기거든요. 교회 앞장선 지도자들이 성도에게 잘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세 분들, 그 부교육자들, 성도들이 섬겨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인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인사를 해도 안 받고.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너도 나한테 인사하면 나도 너 인사 안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돌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도움 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존중해 줘야 돼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굳게 닫힌 철문과 디지털 도어록이 눈에 띕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만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우리 집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가정을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사해 바다가 물을 받아들이지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 것처럼 은혜를 안으로만 가두는 가정도 결국은 메말라갑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건강한 가정은 반드시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 대접은 헬라어로 낯선 사람을 향한 환대를 뜻합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과 식탁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사람을 품었고 병든 사람을 돌보았으며 서로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혼자 밥을 먹는 청년이 있고 관계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으며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단한 만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박한 식탁이라도 따뜻한 관심과 기도가 있다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을 향해 문을 열 때 그 은혜는 담장을 넘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철문을 먼저 열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

0: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박성태의 뉴스 쇼.
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어제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충청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심을 잡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오늘은 유력 당대표 후보죠. 정청래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승리 전략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었습니다. 지진 직후에 대형 쇼핑몰이 폭발하고 붕괴되면서 수십 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위대에서 구조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구마모토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한 분을 연결해서 당시 지진 상황 그리고 구조작업 등에 대해서 교민분을 통해 현재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4: 예,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이 폭발하고 또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구마모토 현지의 교민을 연결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현 교민인 박영미 씨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일단 박유미 씨 안전이 제일 걱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진이랄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지금 다행히 저희는 큰 부상은 없고요.
4: 예.
5: 그 밤새 계속 여진으로 인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었고 긴장한 상태로 밤을 보냈지만
4: 예.
5: 새벽에 되어서 조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4: 예. 박유미님이 네. 그러면 댁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대피소랄지 안전지대로 따로 나와 계신 건가요?
5: 아, 지금 아직까지.

0: 저희 집에 있습니다.
1: 집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또 추가로 강진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특히 가장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혹시 뭐 전기나 수도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건 어떤지요?
0: 다행히 저희 지역은 수도 전기는 이제 끊어지지 않고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예. 지진은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0: 진동은 6약이었는데요.
1: 예.
0: 예, 이제 방에 있는 이게 집이 막 전체가 막 양쪽으로 옆으로 막 흔들리고
1: 예.
0: 막 예, 시작해가지고 물건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진동이 크게 느꼈습니다.
1: 아, 집에 있는 물건들도 떨어지는 정도였군요.
0: 네네.
1: 예. 진앙 가까운 곳은 진도 7. 이거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고, 지금 계신 곳은 진도 6강 정도로 느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0: 육약입니다.
1: 아,
0: 죄송합니다.
1: 6약. 예. 6약으로 느끼셨다는
0: 네네.
1: 말씀이시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0: 네. 제가 지진 일어났을 때는 방에 있었는데요.
1: 예.
0: 네.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면서, 예. 이제 막 진동이 크게 막 소리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났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집 상황은 옷장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기 혼자 열려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이 막 왕창 쏟아졌고,
1: 예.
0: 그리고 그릇장이나 냉장고, 세탁기 이 무거운 물건들은 거의 좌우로 흔들리면서
1: 예.
0: 제자리에서 한 15, 16cm 지금 움직여져 있는 상태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이제 아들 방이 있는데 거기는 책상과 이제 책꽂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게 움직여서 지금 문을 못 여는 상태라 가지고 안이
1: 예.
0: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아유, 집안에 있는 무거운 가구들도 움직이고 크게 흔들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군요.
0: 네네. 그래서 집이 조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1: 예. 그러면 지진이 바로 진동을 느낀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오셨습니까? 보통 저희도 이제 영상이나 보면 많은 시민들이 좀 안전지대 넓은 공원 같은데 또는
0: 네.
1: 주차장 이런 데로 나오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저희가 이제 지진 발생 후에는 이제 저희가 육약이라서 이제 조금 이제 벽이나 이게 뭐 이게 선반 이런 게 짚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 예.
0: 바로 네, 이제 그 앞에 주차장에 차 안에 저희는 있었어요. 안전하게.
1: 예.
0: 그래, 예, 그래 있다 보니까 앞에 이제 갑자기 차량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막 막히기 시작했고요.
1: 예.
0: 그리고 예, 구급차가 막 지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웃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막 가족들과 남편들과 막 전화하면서 항의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1: 예, 지진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무서운 일인데, 사실 구망못도현에서는 10년 전에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서 좀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느끼시기에 당시랑 비교하면 좀 어떻는지요?
0: 네, 아무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크게 차이는 저는 이게 많이 이제 못
1: 예.
0: 느꼈는데, 그래도 2016년 때그 6강, 진도 6강이었기 때문에,
1: 예.
0: 이게 그때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1: 예.
0: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제는 조금 그래도 벽을, 선반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1: 예.
0: 제가 체감상으로는 2016년 때가 더 강한 충격이었다고 느꼈습니다.
1: 예. 규모를 얘기하는 건 이제 진앙 쪽에서 나오는 거고, 구마모토 시에서 느끼는 거는 지금 10년 전엔 6강, 그리고 이번에는 6약으로 그때보다 좀
0: 6약.
1: 나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사실 우려가 되는 곳은 이온몰이라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저도 폭발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4시 반쯤 지진이 있었고, 이 쇼핑몰이 붕괴된 건 6시쯤. 아마 지진에 이은 폭발로, 지진의 영향을 받은 무엇 때문에 폭발이 돼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0: 현지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이제 뉴스로 알고 있고요.
1: 예.
0: 네, 아직도 이제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30명 이상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1: 예.
0: 그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30명 있다. 이게 지진이 난 다음에는 쇼핑몰 이용객들은 대부분 대피를 했고, 직원들이 좀 남아있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진 났을 때는 직원분들이 손님들을 다들 이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 하더라고요.
1: 예.

0: 네, 안내를 했고, 그 뒤에 2차, 이제 그 2층에 이제 그 음식점 이제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혹시 그래도 나오지 못하는 손님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1: 예. 상당히 폭발이 네. 컸고 붕괴도 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박예민님도 이 쇼핑몰을 자주 이용했었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이용하고 좋아했던 쇼핑몰입니다.
1: 예.
0: 네, 여기 쇼핑몰은요. 이제 큰 대형 쇼핑몰이긴 한데
1: 예.
0: 식사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상업 시설이거든요.
1: 예.
0: 네네. 그래서 이제 건물은 이제 한 2층, 1, 2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 예.
0: 1층에는 이제 레스토랑이랑 뭐 슈퍼마켓, 뭐 액세서리점이나 이제 뭐 디저트 가게들이 좀 있고요.
1: 예.
0: 2층에는 의류 종류들이 되게 많이 파는 꽤 큰 쇼핑몰이었거든요.
1: 예.
0: 네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1: 그렇네요. 사실 또 평소에 많이 갔던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아마 트라우마도 좀 생길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다들 네. 인명피해 없이 확인이 되고 또 구조가 네. 됐으면 싶고요. 사실 구마모토현에는 교민도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네. 저희도 보면 구마모토 관광 안내 이런 것들도 많이 오거든요. 관광객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민이나 네. 이런 규모는 어떻습니까?
0: 교민들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저희밖에 없지만 시내 쪽은 예. 이제 교민들이 좀 많다고 얘기 들었고요.
1: 예.
0: 네,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정말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한데 어제 잠깐 뉴스에 보니까
1: 예.
0: 한국 이제 관광객이 이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지진을 처음 경험하시니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본 분들 따라 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 기자분께 제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1: 예.
0: 네, 그랬습니다. 네네.
1: 알겠습니다.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또 네.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2016년에도 추가 본진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박영미님도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안전한 곳에 일단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네.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예 구마모토현의 교민 박.
2: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0: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이제 구마우트연 교민 연결을 먼저 해서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뉴스연구소에 들어가겠습니다.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경향신문 박순봉 왔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확인 않고 원고만 보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CBS 조태임 기자가 아니고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예.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볼까요?
2: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0: 예,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언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죠?
2: 네, 이건 일단 조정식 의장 발언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3: 아이고,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2: 헌법상 원래 예.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그 당시의 대통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조정식 의장이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0: 예.
2: 이건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장실 쪽에서 곧바로 해명을 했거든요.
0: 예.
2: 공보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헌법에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또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오해였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

0: 을한거예요
1: 이런걸좀전정확히하고싶어요듣는사람이오해한건지말을한사람이잘못말한건지근데조정식의장의말은여러사람이들어도다그냥현직대통령의연임가능성에대해서국민이선택할문제다이런쪽으로얘기됐거든요
0: 그렇게그래서많이해석들이기본적으로됐고예그다음에이제의도에대해서도여러가지얘기들이나오고있는거고요예국민의힘포함해가지고야권에서는강하게반발했는데대표적으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기자회견에서이런게진정한내란이다이렇게공격을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조정식의원을정무특보로썼던적이있었는데그때이걸위해서특별교육을했던모양이다이렇게공격을했고요
1: 예
0: 정점식원내대표같은경우에는이재명대통령이스스로연임없다고선언해라라고했고한동훈무소속의원은공소취소이계획이잘안되니까플랜 B 로개헌준비하는거아니냐이렇게페이스북에글을썼습니다
1: 예논란이커졌습니다나중에는조정식의장이직접입장으로원론적인 개헌에관한입장이다라고밝히긴했는데현직대통령을포함한질문에그렇게대답을했기때문에논란이좀커지고있습니다본격적으로좀얘기를패널들의얘기를들어보겠습니다김준일평론가는어떻게보세요
2: 뭐좀격하게말씀을드리면은
1: 잠시만요
2: 예
1: 방송이니까
2: 아예
1: 격하더라도수위를조절해주세요
2: 예아죄송한데진짜예깜짝놀랐어요
1: 깜짝놀랐다
2: 깜짝놀랐는데
1: 그 괜찮아요
2: 예예아좀이분은정무적감각이없는건가일단이생각을먼저했고요
1: 예
2: 미친건가거의이생각도좀솔직히했어요
1: 예
2: 농담이아니라
1: 농담이아니라
2: 이게이제야당작년10월달에국정감사였나그때조원철법제처장이나와국회에나와가지고
1: 예
2: 이거를국회의원들이물어봤을때그때국민의결단할문제라고여기얘기를했어요
1: 예
2: 이재명대통령의측근이었는데이제논쟁이좀붙었었거든요이제해프닝으로넘어갔습니다야당에서막이제이재명대통령이직접이거의입장을밝혀야된다라고했을때아니뭐연임할생각이없는데뭐가불가능한데무슨입장을밝히라고하냐라는그해명에대해서아니
1: 예
2: 그렇다뭐조원철법제처장이좀말실수를했네라고했는데이번에는국회의장이잖아요
1: 예
2: 국회의장이고국가의전서열2위에다가입법부의수장이고직전까지대통령정무특보를했던분이고그래서이제명픽인데이재명대통령이아니었으면국회의장이됐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로사실은예여러모로이재명대통령의혜택을받은분이갑자기이얘기를했다게다가이게저는워딩이굉장히눈에띈게지금시기상조아닌가요얘기를했어요
1: 예
2: 시기상조가라는얘기는지금은아니고뒤에좀더무르익으면하면된다는건가이얘기를그러니까이게꼬리에꼬리를무는데이런겁니다국민한테여론을살펴야된다라고하는데예를들면은
1: 예
2: 국민의몇퍼센트가그러면은이재명연임을찬성하면할수있는건가요그러니까이게구조가기본적으로국회에서3분의2가
1: 예
2: 찬성을해야되고그다음에국민투표를하는거잖아요기본적개헌이라는게그러면뭐몇퍼센트한70퍼센트찬성하면은그러면은연임바꾸겠다고추진을하는건가요또하나는국회에서그럼이게가능할거냐
1: 예
2: 지금국민의힘이110석그리고개혁신당이이제3석이있고그럼과반아니그러니까200석이안돼요
1: 예
2: 많이안돼요그러면은이거는유시민이얘기한정계개편을지금염두에두고있는건가의원빼내기라도해가지고지금이재명연임을해야되는하겠다는건가
1: 예
2: 이게막꼬리에꼬리를무는거잖아요
1: 예
2: 이게왜이타이밍에나오는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
1: 충격으로예들었고이해가안된다중간에격한발언도하나있었고요예하은기대변인은어떻게보시는지
3: 뭐저는국회의장께서명백하게실언했다고생각을하고예말실수했는데추호도그런생각없다라고사과를해야되는문제라고
1: 예
3: 생각을합니다원론적인개헌입장이라고했는데저런말씀을하시면실제로개헌에대한동력까지다상실됩니다앞으로국회의장께서개헌얘기할때마다저런어떤비판이나반론들이따라붙을거아닙니까
1: 현직대통령의연임을위한개헌아니냐라는의문이나오셨다는거죠
3: 예그래서그냥뭐한번실언하고뭐이번주에비판받고끝내는문제가아니라국회 의장들마다시도했던어떤개헌에대한노력이런것들도되게반감될수있기때문에
1: 예
3: 매우잘못했다고생각을하고더불어민주당이지금별로좋은상황이아니거든요
1: 예
3: 그김준일평론가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뭐민주당과정부의지지율이한 90% 이렇게돼도저게안되는일인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 누수가 심해요. 뭐 이 주식시장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당

0: 예, 전당대회 정기 양상은 난장판이고
1: 예.
0: 그 외에도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했던 국회의장이 저런 말 하면 굉장히 오만해 보이기까지 할 거잖아요.
1: 예.
0: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저는 이좀 다른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가 있기는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샌프란시스코 가서 빅테크 기업 CEO들이랑 뭐 피시앤칩스로 뭐 맥주 마시고 뭐 천조 단위의 투자 유치를 하고 룰라 대통령한테 김하대 앞세워가지고 극진한 환대를 받아도
1: 예.
2: 그럼 뭐합니까? 이 네츠에서 신천지 개입 논란에다가 이렇게 연임 기회까지 전부 다 선방 성과를 가려버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예.
2: 징크스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들었고요.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따져보고 싶은 거는 어제 이 질문이 전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게 기획된 질문과 답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합뉴스 기자 질문이 처음부터 어떤 식이었냐면 돌발적인 질문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1: 예.
2: 보통의 의장실에서 준비하는 기자간담회는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재헌절 때도 의장에게 이 개헌과 관련된 입장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답변은 가능이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을 보더라도 시기상조다 국민들이 논의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밑에 대본을 읽고 이야기를 해요.
1: 예.
2: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을 보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정식 의장의 어떤 즉흥적인 내지는 애드립상 발언이 아니라
1: 예.
2: 의장실에서 준비한 그 답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라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 예.
2: 조정식 의장과 의장실 그리고 민정 여권 내에서 있었던 그 인식과 생각들이 저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아직도 특별정무보좌관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의장이. 근데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의 수장이기도 하고
1: 예.
2: 좀 발언의 어떤 조심성이나 발언의 무게 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의장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야당보다 여당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저런 발언을 해버리면 오히려 개헌의 족쇄를 채우는 격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은 물 건너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이라서 단계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장실에 물어봤습니다. 그 의장실에 이게 실수였냐 실언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실수는 아니었다. 그럼 두 번째 여지를 열어둔 거냐. 그럼 여지를 열어둔 것도 아니다.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예상 질문 목록엔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대요.
1: 예.
3: 그래서 이제 준비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장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을 준비한 건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표현 좀 넣었어야 됐나? 뭐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예.
3: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궁금한 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반응은 이거였어요. 아니 되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였는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현실론자고 제일 실용적인 분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트럼프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예.
3: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친명 칭청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당내 지지도 안 되는데 무슨 연임이냐. 그러니까 당 만약에 당 전체가 다 지지해도 중도나 야권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 예.
4: 그러니까 이게
1: 잠시만요. 앞서 이제 이긴 총장님 이건 준비된 발언이었다. 온 거를 보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또 박수문 기자가 확인해 보니 일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한 건데 저희가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서 그 느낌을 지금 보고 실제 준비한 현직 대통령 포함이 준비한 것 같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5: 아이고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지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1: 예. 지금 보는데 사실은 원고를 보는 장면들은 있지만 이게 준비한 답변을 보는 건지 습관적으로 일단 눈을 잠깐 아래로 도는 건지는 사실 좀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6: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언급하셨으니까 미국에서
4: 3선 도전 얘기를 계속해요.
1: 예. 예. 그렇죠. 얼마 전에도

0: 강조했죠.
1: 예, 최근에는 이제 그때 총격 사건으로 한번 백악관 기자단 그 만찬이 있었던 게 취소가 됐는데 다시 열렸거든요.
0: 예.
1: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대통령직은 두 번째가 언제나 더 낫다. 세 번째는 한층 더 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예.
1: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루즈벨트가 네 번 한 이후에 법을 이제 두 번을 초과해서 하는 걸 아예 수정헌법에 못 박아 있거든요.
0: 예.
1: 그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은데 이거 똑같아. 우리나라도 128조 2항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직, 지금 현직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있어요.
0: 임기 관련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 128조 2항도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부칙조항을 따로 합의를 내가지고 개헌을 하면서 넣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도 이거를 개헌을 하려면 50개 중에서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합의를 해야 돼요.
0: 예.
1: 찬성을 해야 돼. 이건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가 또 합의를 해야 돼. 주에서 각.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를 하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농담이라고 지금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군부를 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군부를 떼냐.
0: 예.
1: 이건 저는 굉장히 의심을 좀 확신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정말로 이들은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한테 그런 의심을 주고 이거는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야 견제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정청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앞으로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래? 그러면 야당이 좀 더 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예.
1: 이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습게 농담식으로 지금 건드리고 있다.
0: 예. 네. 사실 하려면 개헌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관련 개헌은 당시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먼저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임기 관련 개헌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면 절차상은 되지만 조정식 의장처럼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에요. 네. 사실은.
2: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뭐 원론적 입장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해명 자체가 일단 모순입니다.
0: 예.
2: 원론이 아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말 잘못했다고.
0: 예.
2: 그리고 사실 국민적 합의 뭐 개헌 얘기하지만은 그 5.18 문제 이런 거 헌법 전문에 넣는 사실상 합의된 것들도 지금 개헌이 안 되는데
0: 예.
2: 현직 대통령 연임 두 번 개헌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두 번 개헌해도 된다는 것도 그냥 우리 얘기인 거지.
0: 그렇죠.
2: 그 해석에 따라 달라요. 이건 아예 소급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0: 예.
2: 이런 얘기를 국회의장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적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사과를 안 하는 게 이제 풍조인데 그냥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내가 실언했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이제 의장실에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조정식 의장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논란을 오해와 논란을 불어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앞서 얘기한 128조 2항 헌법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이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대상이 연임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조정식 의장 입장문으로 나왔는데 앞서 발언은 전혀 이건 뭐 사실 실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한 걸로밖에 안 들려요. 만약 그 정도 소통도 안 된다면 사실 국회의장 뭐 자리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표현을 A라고 했는데 갑자기 B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3: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씀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정권 출범 직후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0: 예.
3: 그 이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국정기획에 검토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4년 연임은 뭐 국민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그렇죠. 조원철 법제처장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때 사실 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사실 이거는 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정부가 연임할 생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요. 그 이유는 좀 근거는 있다고 좀 봅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공범들의 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사실 정부와 법무부

0: 정부가 보존해 준 격, 항소 포기를 시켜준 것도 그렇고 예. 지금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그런 비참한 만루를 맞이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참한 현재가 본인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도 분명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오시다라고 말씀드리고
1: 저는
0: 싶습니다.
1: 저는 사실 꿈 같아요. 연임은커녕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 재창출은 되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
2: 예.
1: 약간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범 여권에서 너무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아까 얘기하셨고 김준일 평론가는 전당대회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분위기를 박수문 기자가 취재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3: 뭐 친명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한 5월 말쯤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 이사 작가 그런 효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기존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유시민 작가들이 쭉 나열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연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픽인데 졌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놓아 두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 서울시장 패배가 꼭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 이렇게 연결짓지 않았는데
2: 예.
3: 유시민 작가가 그런 틀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유시민 작가랑 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친청계 쪽에서도 상당히 좀 호재라고 보는 분위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2: 예.
3: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걸 환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김민석 총리랑 분명히 연동이 될 거다. 김민석 전 총리랑 연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2: 예. 앞서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가 짚은 대로 오히려 민주당 지층의 일부는 연임이라니 그런 건 안 되지. 반민주주의. 반헌법 관련된 내용이 돼서 친청계가 오히려 결집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3: 맞습니다.
2: 예.
4: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몇몇 이제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는데 반응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반응 굉장히 안 좋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또 정청래 지지하시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겠는데 댓글에 이게 알정직 뭐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2: 예.
4: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그러니까 진짜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래 이제 국회의장의 의무는 탈당을 해가지고 거국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2: 예.
4: 진짜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말 중립적으로 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 예. 정청래를 예.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번 주 토요일에 충청권 발표가 날 거잖아요. 근데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앞에 5자를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3자를 그리면 한 50%대 때 30% 후반대 이런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박찬대 후보를 작년에 이겼을 때처럼 그 압도적인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서 저쪽 캠프는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연임론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계속 정계 개편론을 얘기할 때 이 연임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정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뭐 유인태 사무총장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주인가요? 뭐 한겨레 성한용 칼럼이랄지 조선일보 칼럼 같은 데서도 공식적으로 연임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론에 대해서는 조정식 의장이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질문도 나온 것이고. 그런데 관련돼서 앞서 하은기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현재로서 헌법의 취지에 따르면 반헌법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전당대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파장은 어떨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광고를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0: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계속해서 뉴스 전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문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3: 둥지 안에 썩은 알.
2: 예, 둥지 안에 썩은 알. 어떤 둥지고 어떤 알입니까?
3: 이건 그 권영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예. 유영하 의원이 비판한 표현인데요. 일단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면 그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조경태, 진종호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이 징계를 시작하겠다, 절차를 예.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정정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혐의가 있는 거고 혐의라기보다는 문제가 됐던 거고요. 조경태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 본회의 선출할 때 낙선시켜달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린 내용들이 알려져 있죠.
2: 예.
3: 그리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 도와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착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징계 국면, 2라운드에 들어선 그런 국면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후폭풍이 일었었어요. 후폭풍이라는 건 크게 세 축이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두 번째는 공식회의에서 의견들이 표출이 됐고 또 세 번째로 예. 개별 의원들도 반발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당사자들 반발 먼저 얘기해드리면 그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다. 그리고 예. 오히려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내란 옹호하는 거 당에 피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진종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는 이 안 필요 없다. 민심 회복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2: 예.
3: 그리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권영진 의원 건을 얘기를 했는데 징계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유영아 의원이 그깟 정보위가 뭐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이다. 둥지 안에 있는 알이 썩어버리면 남은 성한 알도 저는 썩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진다. 이거는 당의 기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 예. 그러니까
3: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둥지 안에 있는 알은 권영진 의원을 이제 가리킨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 예.
3: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 원내사항만 얘기해라 이런 취지로 좀 말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후에 개별적으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징계 정치가 당 건강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재섭 의원은 지금 윤리위가 3명 가지고 징계 절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2: 예.
3: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2: 원래 9명이 정원인데 사퇴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5명이 현원이 있는 것이고 근데 2명이 또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반발해서
3: 맞습니다.
2: 사실은 3명 가지고 하고 있는 거군요.
3: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최대 9인이니까 꼭 9명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원래 7명이었다가 또 2명이 그만둬서 5명이 되는 상황인데 5명 중에 말씀해 주신 대로 2명이 또 안 온 상태에서 3명을 가지고 이제 절차를 착수를 한 겁니다.
2: 예. 그러면 현원 5명 중에 과반은 되긴 되지만 2명은 일단 윤리위의 정당성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아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이게 법적으로 시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가 그때 이제 5인 체제였잖아요.
2: 예.
4: 이제 위원장하고 대통령 지명 몫은 이제 있는데 국회가 여당 둘 야당 하나 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 둘 여당 하나였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안 해가지고 2인 체제로 유지가 되니까 의결을 했어요.
2: 예.
4: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그때 당시에 저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게 다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2: 예.
4: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정족수가 2명과 5명 중에 2명만 위원이 있었고 위원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반이었어. 그러니까
2: 둘 다 찬성하니까.
4: 둘 다 찬성하니까 과반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2: 예.
4: 합의제의 정신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2: 예.
4: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약간 이거 뭐 이제 사례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명만 있고 그 중에서 3명만 지금 의결을 해서 과반이 넘었다라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아마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 3명이라는 게 윤민호 위원장, 그리고 정경욱 당 미디어 대변인.
2: 예, 윤리위원으로 선임됐죠.
4: 예, 그리고 이민훈 변호사. 뭐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당권파 쪽에서 뭐 하면은 나머지들은 지금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2: 예.
4: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많이 붙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0: 시비가 붙겠다.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 둥지 안에 썩은 알이라고 지적하고 공방을 오갔었던 그 회의의 성격이 원내대책회의거든요.
0: 예.
1: 원내대책회의는 국민의힘 당원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 활동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곳이지 특정인에 대한 징계 양정 내지는 징계 여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좀 일단 가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게 뭐 7명 중에 5명이든 5명 중에 3명이든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정당성을 잃은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예. 뭔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모르겠어요. 사실 권영진 의원의 그 멱살잡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징계를 뭐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두 주장 전부 다 일리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0: 예.
1: 당의 총의를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 그리고 조경태 의원의 좀 기자회견이 좀 황당했던 게 어쨌든 상대당 의원들에게 우리 당 자당 후보를 뽑지 말라고 얘기한 건 맞잖아요.
0: 예.
1: 그건 사실 낙선운동이 맞고 해당 행위가 맞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장동혁의 징계 정치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걸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느냐. 어찌 보면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경태 그 권영진 의원의 예시처럼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제명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관용으로 넘어가면 기초광역의회 단위에서는 제명하는데 국회 단위에서는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 무마시킨다라는 그 징계의 형평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 예.
1: 마지막으로 이게 좀 업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항상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슈가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가늠해 보려면 주어를 바꿔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당대표나 그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나 정장식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 인사들이 만약에 정정식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당대표라고 했고 멱살잡이를 한 사람이 그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징계를 과연 안 했을까? 난 좀 생각이 들어요.
0: 아, 징계를 과연 안 했을까?
1: 예, 주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징계할 거리인지 안 거리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2: 이기인 총장님 말씀 잘 해주신 대로 일단 윤리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예전에 군사독재정부 때 사법부에서 막 쪽지 받아가지고 판결하고 이러면
0: 예.
2: 그 법률의 형식 논리가 맞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뭐 누굴 징계하거나 누구를 징벌하는 그 기관의 정당성이 무너져 있으면 개별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이 타당하더라도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예.
2: 뭐 이를테면은 조경태 의원 건도 이거 발레가 있어요. 추경호 뭐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TK 통합 관련해서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반대 좀 해달라 청탁하고 뭐 그랬다고 주호영 전 부의장께서 폭로 하셨거든요.
0: 예.
2: 이거 무슨 조사나 징계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이게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면 앞에 있던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예전에 대선 때 당내 경선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대선 후보를 결정했는데 그걸 흔들었던 사람들 혹은 한덕수 전 총리 지지하거나 도와줬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넘어가 버렸어요.
0: 예.
2: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윤리위가 너무 고무줄처럼 움직인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고
0: 권위가 떨어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2: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위가 징계하면 뭐 당 밖에 법원이 약간 항소심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가처분 걸려고 또 당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0: 예.
2: 봅니다.
0: 이게 쟁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권영진 의원의 멱살 같은 경우 징계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진정호 의원 같은 건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징계할 만한데 과거 보니까 꼭 다 징계한 것도 아니더라라는 네.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윤리위가 하필 쇄신 목소리 낸 사람들을 다 징계하냐. 쟁점이 여러 가지여서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당권파 쪽에서 이런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이건 정밀 타격이고 갈라치기 효과도 있을 거다.
0: 그러니까 예.
3: 정밀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명확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당권파 쪽에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범위하고 강도가 좀 궁금해가지고 당권파 쪽에 물어봤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1차고 이제 2차, 3차 계속 발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예.
3: 예를 들어 박정원, 배현진 의원 당연히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0: 윤리 쪽에 물어보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안에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아예 장동혁 대표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도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일단 당권파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추천인들이 있으니까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추천인들을 통해서 원래 정치적으로는 다 좀 조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독립기구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 쪽의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이게 그림이 잘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보세요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전제로 얘기하는 게 이분들은 윤리위 징계보다 자기 업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뭐 가처분 인용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부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고
1: 예.
0: 그냥 이번에 3명만 한 것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보기
1: 지금,
0: 힘들고.
1: 예.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그다음에 윤리위 위원장이죠. 윤민우. 그리고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네. 우종환 부위원장도 통화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지금 좀 뭐가 문제냐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정경욱 대변인 들어온 게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 예.
0: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를 좀 패싱하려고 위원장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윤리위 쪽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불만들이 좀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의원 관련된 징계를 할 때도 좀 의견 수렴이 잘 안 됐고 뭐 보도조례 낼 때도 좀 안 됐고 이런 게 좀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폭발이지 지금 뭐 소환 자체에 대한 이 징계권 자체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윤리위 사실 윤리가 징계에 들어가면은 또 이게 당의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뭔가 또 크게 요동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서 이제 박수문 기자 얘기대로 그렇게는 또 정밀 타격을 좀 들어가서 영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김준일
2: 근데 어우 좀 솔직히 얘기하면 지겹습니다.
1: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 지겹다니까.
2: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빨리 좀 다 징계하려면 하고 네, 좀 네.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라. 한동훈 징계부터 해서 지금 1년째 누군가를 지금 계속 징계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1: 예.
2: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 정당은 징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자기들끼리 뭐를 해내는 생산적인 걸 해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1: 예.
2: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 뭘 하든 빨리 이제 너 다음 국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3: 그 윤리위의 분란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리전 성격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사임한 두 명의 위원이
1: 예.
3: 한동훈 의원의 징계에 찬성했다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뭔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리적 성격의 갈등은 아니다. 이제
1: 예.
3: 앞으로 그 이견을 보이는 두 명의 위원들이 사임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 아니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일단은 지방선거를 패했으면은 그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다음에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놨으면은 그 당사자를 좀 제명 징계를 하고 이런 원칙부터 세워야 나머지 지류들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갖는 거지.
1: 예.
4: 자기들 더 큰 잘못했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는데 그거를 권력 강화용으로 누구 징계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대만은 그대로 두고 자꾸 지류만 틀어막으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은 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0: 근데 이게 비당권파 쪽에서 굉장히 좀 곤란해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권영진 의원 살리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1: 예.
0: 너무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멱살 잡으니까 여론에 안 좋잖아요. 어제 비당권파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제명을 해주면은 의총 가서 막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로 가면 이거 못 막을 것 같다. 근데 당원권 정지 2년이면은 정치적인 사형 선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실제로 당권파 쪽의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처음에 원내 지도부는 그러니까 좀 당권파하고 원내 지도부가 분위기가 다른데 원내 지도부는 처음에 굉장히 격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이거는 무조건 내쫓아야 돼. 제명해야 돼. 이래서 제명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1: 예.
0: 당권파 쪽에서는 제명 가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로 가도 충분해. 이런 얘기들이 좀 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종호 의원은 제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징계 정도가 아마 그런 정도에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징계 문제 윤리 뭐 나중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얘기 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제 첫 회의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0: 겁니다. 이게 이제 당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겠다 요구한 거죠.
1: 네, 당원들이 평가해서 중심이 된다는 거고요.
0: 그러면 뭘 하느냐 이런 것도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마 세세하게 앞으로 규정들은 정할 텐데 이번에 총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총선에 어떤 선출직 공직

0: 그들 인덱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1: 예.
0: 누구 자르고 아니면 누구 넣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준상으로는 있는데 국민의힘은 좀 부족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0: 당권파 쪽에서 하나 하는 얘기는 이런 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도영 대표 체제가 안정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당권파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위원들 보니까 수도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영남 TF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로 공천을 하겠다. 근데 강성 당원들은 내가 잡고 있으니 나한테 충성해라. 그래서 당권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근데 뭐 이거 뭐 어느 정도는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장도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니까 공천권은 없잖아요. 총선 예. 공천권. 그럼 차기 당 대표가 오면은 이 평가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는.
1: 예.
2: 그래서 차기 당 대표가 연임을 요즘은 연임이 뭐 네, 유행이니까 연임을 하느냐 장도혁 대표가 안 하느냐가 핵심이다.
1: 예.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현재 이렇게 된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0: 네,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명단이. 국민의힘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1: 예.
0: 제가 아침에 좀 물어봤는데 이건 일단 지금 아직은 분위기입니다.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하고 원내 쪽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해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도 아직 멤버 구성이 잘 안 돼서 좀 미정 상태예요. 이런 정도로 반응을 들었습니다.
1: 예.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원기 대변인님.
3: 아니 그 어쨌든 필리버스터 하려면은 그 제적의원 3분의 1 서명이 필요한 거니까
1: 예.
3: 한동훈 의원께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야권 공조가 돼야 가능할 것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뭐 분위기가 국민의힘 별로 좋지 않을 테니
1: 예.
3: 국민의힘 인사들이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요. 저는 그리고 보안수사권 따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만한 어떤 토론? 공론화 이런 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반대하는 어떤 의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때문인지 너무 이렇게 여권의 강성 지지층들만 보고 이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니까 뭐 되게 난리가 났던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3: 야당이 올리는 어떤 법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막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수기가 충분치 않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해보라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1: 예.
3: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예.
4: 제2요구권을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 건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코스피 폭락에 뭐 조정식 의장 연임 기획에다가 여러 이슈 때문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살짝 묻힐 수가 있는데 계속 주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전 이게 한 명의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줄까. 양보를 해줘도 사실 한동훈 의원을 후순위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4: 24시간이 지나가면 종결되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하고요. 보안수사권 문제는 어저께 밤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시키더라고요.
1: 예.
4: 30일날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예정인데 김남희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김남희 의원도 결국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보완적 입법을 한 거죠. 정권 송치를 개별법으로 따로 만들고 중수청에 대해서 때로 이렇게 그 제한적인 보안수사권 두겠다라는 그 보완적 입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애초부터 틀린 게 중수청을 설계하고 입법을 만들 때 한 해 최대 6천 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게끔 디자인 한 것이 중수청입니다.
1: 예.
4: 근데 지금 검찰이 감당하고 있는 그 7대 범죄, 장애인 범죄, 무슨 뭐 약자 범죄 이런 등등이 한 해 12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한대요. 여기서 10% 정도만 보안수사권을 요청한다고 가정을 해도 12,000 건이거든요. 애초부터 중수청이 감당할 수 없는 캐파이기 때문에 이 입법 자체가 좀 틀렸고 보완적 입법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전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를 해도 크게 역풍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관련해서 김준일 평론가도 어떤 입장이
2: 뭐 보안수사권이요?
1: 예.
2: 포기했어요. 전 민주당. 예. 안 됩니다. 예. 뭐 이거저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견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짧게 얘기했지.

0: 하지만은 검찰의 기소권이 문제면은 경찰의 불기소권도 문제고 경찰의 수사 독점도 문제예요.
1: 예.
0: 그거를 최소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데 뭐 검찰개혁 앵무새들만 있고 그거에 약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법 통과되고 역풍 맞고 뭐 선거도 좀 지고 뭐 이래야 좀 제정신 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그 보안수사권 거부권 행사, 제휴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취재해봤을 때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 예.
2: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넘어온 다음에 정부에 이송하고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을 봤을 때 전당대회가 기막히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8월 17일이잖아요. 필리버스터 하고 국회의장이 조금만 늦게 넘겨주면 8월 17일 이후로 갈 수 있는데 그럼 혹시 김인석 후보가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에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3: 예. 하지만 이제 공포가 늦어지면 혹시 뭐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2부에서는 정청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2: CBS
3: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키고 싶은
4: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0: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본격화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연임 도전 이후부터 신천지 개입설 공방까지 잠시 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죠. 뉴스 디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환 한겨레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그리고 이서희 한국일보 기자, 또 조태임 CBS 기자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부터 국민의힘 징계 정치까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는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5: 예, 오늘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이자 직전 당대표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이번에도 2번 정청래입니다.
5: 이번에도 2번. 2번.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네. 하셨는데 이제 어제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충청권을 시작으로 돼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충청권 결과도 나옵니다. 네. 정청래 후보님은 충남 금산이 고향이시잖아요.
6: 원래는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요.
5: 아, 예.
6: 네 살 많은 형님까지는 전북 금산.
5: 그렇죠.
6: 그리고 저만 지금 충남 금산.
5: 이렇게 아 되, 그러네요.
6: 이렇게 됐습니다.
5: 충남이 원래 전북에서 행정구역 네. 개편으로 넘어갔죠. 충남으로.
6: 네. 어머니는 전라북도 예. 완주.
5: 금산이. 예. 네.
6: 아. 저만 이제 충남인데 예. 충남이 충남으로 이제 금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

0: 일단 뭐 나쁠 건 없네요. 충남도 내 고향이다. 지금 말씀은 전북도 내 고향이다.
1: 제 아내가 또 전라남도 강진 출신입니다.
0: 예.
1: 제가 호남사입니다.
0: 서울 수도권은요?
1: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보이겠죠. 그래서 충청이 낳고 대전이 기르고 처갓집은 전남 강진이고 지역구는 서울이고 그리고 부산에 울산에 경남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는 또 친한 우상호 또 지사가 있고요. 네.
0: 친구까지 가면 이게 좀 사돈의 팔촌까지는 괜찮은데
1: 좀 이제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정치인들이 연구를 얘기하는데
0: 예.
1: 한민수 의원인가요? 누가 얘기하는데 장모님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0: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네. 충청권 순회 경선 사실 충청권이 처음에 가면서 약간 이건 정청래 후보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
1: 그렇지 않습니다.
0: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작년에도 충청 영남 이순서로 했습니다. 예. 뭐 후보 입장이야 항상 진인사 대천명 하는 마음으로 예. 지극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표를 찍는 분들은 이제 저 아닌 유권자 예. 대중이기 때문에요. 매사 조심하고 매사 겸손한 자세로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민심과 만나고 있습니다.
0: 사실 당대표를 하셨었잖아요.
1: 네.
0: 또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1: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트럼프도 뭐 세 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첫 번째 때 잘하셨어야죠.
1: 뭐 그렇게 못했습니까? 뭐 요즘 뭐 네.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예. 거의 뭐 100대 0으로 저를 두들겨 패던데.
0: 99대 1 정도 됩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저는 6월 3일
0: 예.
1: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63 지방선거 때까지만 사실 생각하고
0: 예.
1: 당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속마음 진정성과 달리 심지어는
0: 예.
1: 지방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당대표로서 당연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것조차 연임을 위해서 자기 홍보하러 다닌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0: 예.
1: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유세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당대표가 어느 지역 어느 후보를 지원 유세 간다는 것은 그날 모든 언론이 다 카메라 기자들이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그 후보가 주목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시비를 거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게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0: 예.
1: 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지만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했고요. 그런데 6.3 지방선거 이후에
0: 예.
1: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전통적 지지층, 코어층이 이탈의 움직임이 있었고
0: 예.
1: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나중에 일입니다만 당대표를 그만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실제로 당에서 많았고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부정하고 우리 내부에 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고
0: 예.
1: 그래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20년 동안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든 의원 중에 하나고
0: 예.
1: 민주당 정체성에 맞고 또 탈당이나 이런 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 지지층을 좀 붙잡아 달라 출마해 달라 하는 그런 당심
0: 예.
1: 민심 이런 게 저에게 투사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한 4만여 명 당원과 지지자들이 연서명을 가지고 저희 예.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출마해 달라고.
0: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지지율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정부와 함께
1: 경제도 주식도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예.
1: 민주당의 펀더멘털은 전통적인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것이 견고하고 단단한 가운데에서 플러스 알파
0: 예.
1: 외연 확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흔들리고 기초 주춧돌이 흔들리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그분들이 저에게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해찬 전 총리님
0: 예.
1: 사모님 그 김정우 여사가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는데 김정우 여사도 그러더라고요.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0: 출마해줘서 고맙다.
1: 예, 예.
0: 지금 민주당의 위기 지지율이 뭐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1: 네네.
0: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이 아 민주당이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결집이 먼저다. 예. 그거는 정청래 후보가 해야 된다. 이걸
0: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1: 그러면 명청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허구입니다.
1: 허구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그러는데,
1: 예.
0: 뭐 석청 대전이라면 제가 그래도 그건 수용을 하겠는데 명청 대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싸웁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 있을 수 있죠?
1: 예.
0: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워서 저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당 지지율이 높고 그래야 저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저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짓을 왜 하죠? 이거는 언론의 갈라치기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졌는데
0: 네.
1: 갤럽 추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0: 네.
1: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0: 네.
1: 견고한 지지층의 지원 결집 이게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렇다기보다는
1: 예.
0: 6.3 지방선거에서
1: 예.
0: 당원과 지지층들이 만족할 만한 승리는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1: 예.
0: 거기에 실망한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총단결하고 당정청도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차돌같이
1: 예.
0: 단결해서 가자 이런 분위기였으면 지지율 반등이 다시 있고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갔을 텐데
1: 예.
0: 뭐 당 지지율은 지금 뭐 반등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상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악재가 좀 겹쳤다고 그럴까요?
1: 예.
0: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당 지지율은 뭐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어제도 정청래 후보님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0: 그렇습니다.
1: 라고 얘기하셨고
0: 꿈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꿈에서도요?
0: 네.
1: 보통 꿈은 잘 생각 못하는데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0: 꿈에서도 생각을 하는데요.
1: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0: 꿈에서 생각 안 합니까?
1: 잔이라고 바빠서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 원보이스를 얘기하는데
0: 네.
1: 지금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시는 것과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 어떻게 다르죠?
1: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X에 네. 쓴 얘기입니다.
0: 네.
1: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된다.
0: 네.
1: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0: 네.
1: 이건 X의 텍스트로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인데
0: 네.
1: 방금 정청래 후보의 말씀은 지지층 결집 먼저다예요. 달라요.
0: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하는
1: 예.
0: 사람들의 해석의 차이라고 좀 보고요. 대통령의 말씀이 옳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지금 박성태 앵커가 주장하는 대로 제가 지지층 결집만 한다고 제가 어디 워딩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해석이죠.
1: 결집이 먼저다고 하셨죠.
0: 그건 해석이죠.
1: 예.
0: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 예.
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지지층이 견고하고 단단해야
1: 예.
0: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주춧돌과 기둥이라면 거기다가 석가래도 올리고 지붕도 올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사상 누각이다. 모래성 쌓는 거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1: 예.
0: 어떻게 대통령과 반대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진영이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 지지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해석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1: 예.
0: 거죠. 그래서 중요한 방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백보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대통령 생각과 정청래 생각이 다르다. 둘이 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점이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0: 네.
1: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요.
0: 네.
1: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님은 진영 결집이 먼저이고 그걸 토대로 외연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대통령의 생각은 워딩대로 열정은 진영에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도는 없다.
1: 예.
0: 다만 스윙보터가 있을 뿐이다.
1: 엊그제 얘기하셨죠?
0: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스윙보터 세력은 야당이 잘하면 야당 찍어주고
1: 예.
0: 여당이 잘하면 여당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중도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스윙보터라고 얘기하고.
1: 예.
0: 그러면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주고.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1: 예.
0: 검찰 독재 정권과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0: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야당 탄압 정지국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투쟁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고
1: 예.
0: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남태령을 넘었던 사람들
1: 예.
0: 한남동에서 기세스단의 대표되듯이 윤석열 체포를 얘기하고 또 빛의 광장에서 탄핵과 예. 파면을 일으켰던 국민 대중과 함께했고 저도 맨 앞자리에 저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1: 예.
0: 그랬을 때 아, 민주당 한번 정권 잡아봐. 그리고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 야당 때 한 것이 그 잘못된 노선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차고로 여당 때도 한번 보세요. 제가 당대표 할 땐 1년 때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였습니까? 박승태 님.
1: 내란청산 얘기하셨죠.
0: 내란청산이죠.
1: 예.
0: 그 내란청산을 위해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1: 예.
0: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종합특검도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면
0: 자, 그러니까 제가 좀만 말씀드리면
1: 예.
0: 종합특검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재판소원제, 법 왜곡제, 대법관 증언 이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1: 예.
0: 당대표로서 저만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했고 상법도 3차 개정을 했습니다.
1: 예.
0: 이것이 민심과 같이 갔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당 지지율 높지 않았습니까? 6.3 지방선거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 지지율이 45에서 50 사이가 많았습니다.
1: 예.
0: 50% 60%가 안 됐다고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자 오랫동안 하셨지만 정당 지지율이 45에서 50 사이를 많이 예. 했습니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1: 높은 건데
0: 그렇습니다.
1: 상대당이 이제 장도영 대표가 뭐 선거 전에 워싱턴 가고 여러 가지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런 상대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어요.
0: 당연하죠.
1: 그런데 지금 내란청산이라 개혁과제를 얘기했는데
0: 예.
1: 많은 민심들은 민생에 관련된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청래 지도부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물론 상법 개정 얘기하시는데 자, 가장 많이 얘기하신 건 검찰개혁과 이래서 뭐 가짜뉴스 이게 빈도가 훨씬
0: 앵커님,
1: 많았던 것 같아요.
0: 민생과 개혁이 예. 칼로 무우자라도 구분됩니까?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은 개혁입법입니다.
1: 예.
0: 개혁이라는 것이 이념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자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방향을 고치자
1: 예.
0: 안 맞는 걸 맞는 걸로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 입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안 맞는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를 그냥 민생 법안이라고만 퉁치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개혁입니다.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그래서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인데 검찰개혁은 민생 법안 아닙니까?
1: 예.
0: 그것도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민생이 뭐죠? 무슨 뜻이죠? 국민 생활을
1: 국민
0: 좀 잘하자는 거죠. 국민 생활에 검찰개혁이 관계가 없습니까?
1: 그 얘기는 조금 뒤에
0: 네네네.
1: 저희가 약간 바꿔서 주제를
0: 그래서
1: 약간 턴을 하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0: 정청래는 검찰개혁 개혁만 했다. 민생을 외면했다. 그 말은 민생과 개혁에 대한 용어에 대한 혼돈에서 온 말입니다.
1: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얘기하셨으니까 하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0: 네네.
1: 를 골자로 하는 형수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잘된 일이죠.
1: 예, 민주당 당원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61-23으로
0: 네.
1: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고요.
0: 네.
1: 또 민변 같은 단체에서도 사실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이 낫다.
0: 네.
1: 물론 형수법 개정안에 일부 보안책이 들어가 있지만 그걸로는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러면
0: 네.
1: 사실은 검찰개혁이 민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0: 주 5일째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1: 예.
0: 대선 때 대국민 약속이고요. 약속이고요.
1: 예.
0: 그리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법 할 때 이미 공소청법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 예.
0: 그러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고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전면 수사권 전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그 흐름상 가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제를 강화한다.
1: 예.
0: 피해자 보호를 충

0: 충실하게 한다. 충실하게 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부분을 더 보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 긴급 보안수사 요구권 이것도 다시 추가했고요.
1: 예.
0: 그리고 경찰이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에 말을 듣지 않는다. 해태한다. 그런 경우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서류상만 보면 좀 이것이 헷갈리네 이럴 경우는 관계자들 수사관 가해자 피해자를 불러서 면담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면담 확인권을 다 넣었고요.
1: 예.
0: 그래서 우려하던 반은 많은 부분 보강해서 어제 일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는
0: 예.
1: 또 범죄자를 명확히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죄를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0: 네.
1: 그냥 검찰이 보안수사하면 되는데
0: 네.
1: 왜 없애고 복잡하게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느냐.
0: 자, 지금 우리는
1: 피해자를 위해서
0: 우리는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1: 네.
0: 경찰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을 개혁하자라는
1: 예.
0: 주장을 방송사 패널들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예.
0: 자, 하나만 놓고 봅시다. 경찰이 수사 사건을 암장한다. 접는다. 검사가 덮은 건 없습니까?
1: 예.
0: 자, 그래서 경찰이 수사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4,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검사는 뭐 한 2,000명, 2,500명 정도 되고요.
1: 경찰이 수사관은
0: 제가 행안이 할 때도 보면 예. 단순 숫자를 비교해서 경찰들이 잘못한 숫자가 이만큼이고
1: 예.
0: 검사가 숫자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많죠. 근데
1: 예.
0: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면 더 심하게 덮겠죠. 그래서
1: 예.
0: 경찰의 수사하는 부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놓고 경찰이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감시하자 이런 겁니다.
1: 그러니까 검사나 검찰이 잘못하는 거는 이걸 견제하는 기구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지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기구를 없애는 건 이건 좀 잘못된 처방 아니냐.
0: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예. 부분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하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보안수사.
0: 예예. 예. 그런데 말이 보안수사죠. 실제로는 추가수사, 재수사, 기획수사.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탄가스는 그
1: 예.
0: 구멍이 넓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작은 빈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은 대선
1: 예.
0: 때 약속인 만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는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거는 생각들이 대통령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 지금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0: 네.
1: 다만 보안 수사를 독립적인 수사로 안 보기 때문에
0: 네.
1: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왔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가지를 아까 제가 보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입장은 다 들은 네. 것 같으니까. 또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답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0: 네.
1: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수정하긴 했지만 워딩 자체는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가능합니까?
0: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1: 예.
0: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1: 예.
0: 이거 하나고요.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이다.
1: 예.
0: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대통령도 취임선수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에
1: 예.
0: 대통령의 임기 연장 뭐 중임이든 연임이든 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1: 예.
0: 이미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실에서도 추후에 국회의장이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1: 예.
0: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1: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시죠.
0: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의장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뭘 제가 또 낚인
0: 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1: 예.
0: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1: 예.
0: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좀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 아니, 말씀대로 이제 기자들 가짜뉴스 한다고 이게 또 언론계의
0: 가짜뉴스가 아니고요.
1: 제가 정확히 워딩으로 말씀드리면
0: 대통령 네.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이 부분은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비화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조정식 의장의 워딩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0: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 문제다.
1: 그러니까 그것은
0: 선직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1: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0: 국회의장이 능력 부족이라고.
1: 아니 능력 부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것은 탁 눈을 불을 켜고 탁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헌법 128조상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개입설.
1: 네.
0: 제가 이제 사실은 박선원 의원을 인터뷰할 때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다.
1: 네.
0: 그런데 수사도 있고 누군가 전당대회에 개입한다고 하니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맞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1: 자 결과적으로 예.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와 연관이 있으면 공개했겠죠.
0: 예.
1: 본인들이 선거에 유리할 테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기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0: 예.
1: 근거를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저는 사과하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해당 행위로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에서 빨리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중요한 해당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당연합니다.
0: 그러면 만약 당대표가 되면
1: 예.
0: 이거를 뭐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든지
1: 저는
0: 징계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까?
1: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보면 종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예.
1: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위헌정당이 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0: 예, 종교분리가
1: 그래서
0: 안 돼서.
1: 이것은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그런 위험 요소는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왜 이런 그 의혹 제기를 했는지 그것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예.
1: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발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 네. 김민석 후보는 어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경고하면 계엄 정당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고하면 내가 신천지냐. 그냥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1: 경고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아무 근거가 없는데 계속 경고만 하면 그게 당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0: 예.
1: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조심하자고 하면 방화냐 이렇게 하는데 이미 불을 질렀죠.
0: 아, 그것 자체가 불이다는
1: 말씀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당원들 한번 만나보세요. 당원들 가슴에 열이 나고 있어요. 불을 질러서.
0: 불을 질렀다.
1: 그래서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전략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가 있을 겁니다.
0: 좀 느껴지십니까?
1: 많이 느끼죠. 제가 어제도
0: 후보에게...
1: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0: 예.
1: 하여튼 엄청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0: 요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 나왔을 때 2019년에 정청래
1: 네.
0: 후보가 당시 이제 지역구 행사에서
1: 네.
0: 신천지 연루단체 행사에 갔다. 이 영상을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0: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잠깐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1: 법적
0: 같아요.
1: 법적 조치를 취했고요.
0: 예.
1: 지역구 행사에 참여했고요.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이 신천지라면 예.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신천지네요.
0: 같은 같군요.
1: 그분이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이었대요.
0: 예.
1: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마포구청장 경찰서장도 거기 갔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신천지네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0: 예.
1: 그리고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천지에 신자도 없었어요. 그 행사에.
0: 그 행사에.
1: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0: 예.
1: 그게 이제 저희 지역구 동교동이니까 그 연트럴파크에 그 노벨비 이런 것을 제막하는 행사였어요.
0: 예.
1: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0: 지역 행사고 김대중
1: 그렇습니다.
0: 전 대통령 행사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갔을 뿐이다.
1: 만약에 그것이 제가 신천지에 연루됐다 하면 저를 고발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그럼 제가 박구수하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예.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0: 예.
1: 그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예.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상대방 헐뜯지 않겠다, 이런 하나였고요. 예. 또 하나는

0: 부당한 돈 쓰지 않겠다. 합법적인 후원금 1억 5천만 원 내에서 쓰겠다. 그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캠프 사무실 저는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고요.
1: 캠프 사무실이 없습니까?
0: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1억 5천 후원금 걷어가지고요. 쓰고 남았습니다. 예. 2천 몇백만 원 중앙당에 반납했습니다.
1: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네. 스테이트 뉴스가 네. 의뢰해서 종원 CNA의 여론조사입니다. 네. 25일에서 27일간 사흘간 ALS 방식으로 했고요. 민주당과 무당층 이게 이제 여론조사 30%에 들어가는 네. 대상인데 1,142명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민석 후보가 36.5. 정청래 후보 34.4, 송영길 13.0입니다. 네. 이 수치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0: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1: 2주 전과 비교해서
0: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 간 격차가 11.8%였다. 예. 직전 조사에는. 이번 조사에는 김 후보가 3.4% 하락한 반면 정 후보는 6.1% 상승했다.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고 예. 호남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이 여론조사는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
1: 시간이 많이 지나서
0: 전체 여론조사는 예.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1: 추세는 많이 격차가 좁혀져 있고 그런데 네.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표를 만약 합친다면 이건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0: 1순위에서 50%가 넘으면 예. 2순위 표는 까지 않습니다. 아. 여기 이제 요 기사에 보면은요, 전남에서는 정 후보가 36.1%, 김 후보가 32%로 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방송할 때.
0: 한 가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 권리당원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것은 수도권이고요. 예. 경기도입니다. 호남만 계속 제가 처지는 것만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 제가 이제 호남도 앞서면 어디를 보여줄지 예. 궁금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특정 유튜브에도 자주 나가신다는 비판을 저도 했는데
0: 그렇지 않습니다.
1: 뉴스에도 자주 나와주세요.
0: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정하게 방송해 주십시오. 네.
1: 아니, 부정적이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0: 저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정청래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예.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 한겨레 김한 기자, CBS 조태임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저번에 김한 기자가 이제 네. 약간 아프셔가지고 컨디션 좀 못 나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이름이 정해졌어요. 브랜드가.
4: 아 브랜드 정했습니까? 예. 뭐 브랜드가 뭡니까?
1: 김태희로.
4: 아 김태희. 네.
1: 김태희 팀으로. 아,
4: 깜짝 놀랐네.
1: 예전에 성준이 됐을 때는 김한선이었잖아요. 아 이서희 반장이 온다고 또 김태희로 돼서. 예. 김환을 어떻게 껴넣냐.
4: 김태희. K 김태희.
3: 아 K 김태희.
1: 네. 그냥 김환과 김태희로.
4: 아니 김태희 좋습니다. 예.
1: 괜찮죠. 네. 김태희. 잠시만요. 이 씁쓸한 미소는 뭐죠?
4: 아 예. 그 김태희 좋습니다. 예.
1: 예. 김원과 김태희 네. 코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정청래 후보의 인터뷰를 쭉 대기실에서 들으셨잖아요.
3: 네.
1: 어떠셨습니까? 짧게. 기사거리가 있었습니까?
3: 저희끼리 이미 제목을 뽑았습니다.
1: 뽑았어요. 아. 네.
3: 정청래 조정식 디테일이 약하다.
1: 아. 디테일이 약하다.
5: 잘, 네. 잘하라고 하겠다.
1: 네. 잘하라고 하겠다.
6: 기자들한테 네. 낚였다. 아. 네. 이걸로 오늘 많이 아까 많이 장식될 것 같습니다.
5: 몇 번째 질문이었냐 저희가 체크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었다. 끝에서 세 번째 이거를 예. 확인해줘서. 네.
3: 대열을 낚은 기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1: 아니 근데 낚 그 정도 질문에 낚였다고 하면 낚인 게 잘못 아닌가요?
3: 아니, 그래서 대열을 낚은 기자가 누구냐 이런 식의 아. 이야기까지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 조정식 이제 의장이 거기에 낚였다라고 보기에는 아까도 영상을 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의 실수, 명백한 말실수 혹은 사과가 필요한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한번 본인 예.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지금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더 강도 높은 어떤 사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의장이 사퇴할 만큼의 심각한 말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1: 이것도 기사거리로 제목 나오네요.
3: 저는
1: 김은지 기자 이거는 조정식 의장 사퇴할 만한 일이다.
3: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개의 의견이고
1: 네. 대단해요. 후보는... 오늘 노란색 옷도 잘 입고 오셨는데.
3: 아, 네. 네. 감사합니다.
5: 네. 근데 이게 뭐 실수든 의도든 어쨌든 조정식 체제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이제 닫아버리는 발언, 수위의 발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갈 거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얘기를 현수막으로 전국에 도배를 했었었는데 조정식 의장이 거기에 딱 부합할 수 있는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그 총선 때까지 상당한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예. 어제 이제 의장실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예상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질문지도 준비했고 그 안에서 이제 이건 사실 이견이 없는 거라 뭐 크게 논란이 됐던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게 앞서 질문에서 저 개헌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질문이 뒤에 또 다시 나온 거예요. 예. 그때 되니까 좀 의장이 긴장이 풀리신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원래 하려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덧붙여야 됐던 거예요. 현직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을 빠뜨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정청대 그 후보가 디테일이 약하다 하는 거랑 그 어제 의장실 관계자 해명이랑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비춰지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이후에 이제 친명계나 친척계 쪽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친명계에서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친척계 쪽에 계신 분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데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신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전당대회까지 미치는 영향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친청계는 우리가 유리해졌다라고 보는군요.
7: 이게 앞서 왜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임 가능성을 얘기했었고 이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조정식 의장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정식 의장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당원들이나 이럴 때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5: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도 두 가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소취소랑 연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사람 우리 편 아니다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누구를 도와 의도가 있었다라면 누구를 돕는 꼴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아까 정청래 그 의원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내 발언이 부적절하다라는 좀 명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아, 그 하나만 좀 짚으면 유시민 작가는 이제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꿈꾸고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에서 예. 그럼 대통령을 왜 그렇게까지 이제 의심하느냐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밑에 해석이 이제 연임 개헌까지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들이 있었었고 이제 그러한 의심들이 사실 범 여권 안에서 저희도 의원들을 만나 보면 종종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젠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전당대회 당리당략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여튼 이제 대통령과 한 몸이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본인들의 시간이라는 거죠. 남은 2년 동안은 총선에 살기 위해서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뭐 공소취소나 연임개헌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말 본인이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럼 적절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 정청래 후보한테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고 앞서 이제 의장실에서도 이 질문 개헌 관련 질문은 좀 예상 질문으로 준비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에 대한 질문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이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현직 대통령 포함한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까?
6: 네, 당연히 예산 질문은 있었고 근데 오늘 어젯밤에 이제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였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당연히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0: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연임을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1: 예.
0: 사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1: 거죠. 예.
0: 예. 그러니까 명백한 말실수고.
1: 저는 사실 이게 실수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실수할 거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수라면 본인의 내심을 그냥 얘기했다 이걸 실수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내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속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 현재 대통령의 연임 기한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앞서 그래서 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0: 제가 말한 실수는 그 준비된 원고대로 하지 않았다. 예, 네, 그 실수를 말한 거고.
1: 예.
0: 근데 사실 그 전에 여권에서 뭐 사실 김민석 총리도 작년인가요? 그 요새 사람들이 5년 너무 짧다. 연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신다라고. 이건 사실 연임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1: 예.
0: 요즘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그 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주요 인사들이 이런 누적된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 정말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낳게 되는 거죠. 어쩔
1: 그렇죠.
0: 수 없이.
1: 이게 뭐 이 질문은 준비하지 않은 대답이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속마음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아 대통령이 너무 잘해. 연임했으면 좋겠어. 이거와 개헌을 통해서 사실은 연임 절차를 만들겠어. 이건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2: 다른, 문제죠.
1: 다른 얘기여서
2: 네.
1: 그래서 사실 비판을 듣는 비난을 듣는
2: 여러 가지 겁니다. 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모든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고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개헌을 실제 이제 실행해 보고 메이드해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번 하반기에서는 이게 사실상 어렵겠구나.
1: 예.
2: 이런 정책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조정식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이제 선호 투표 소개를 하면서 올려서 국회의장이 됐다 이런 정무특보 출신이다 뭐 이런 이제 꼬리표가 있는데 그거에 딱 이제 맞아 부합하는 행보를 첫 번째 행보로 함으로써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는가 야당의
1: 예.
2: 어떤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개헌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관위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일반 논의였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1: 예.
2: 사실상 이게 이제 추진할 동력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한 이제 이미 이제 훼손이 발생한 거죠.
1: 예. 어제 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으로 폭탄이 하나
0: 이제 네.
1: 민주당 전당대회 나와서 제가 그에 대한 뒷얘기를 역시 아주 뛰어난 민원 기자들이어서 뭐 주변 얘기부터 아주 속속들이 잘 들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캠프는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다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겼다고 할 테고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이서희 반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0: 지금 그 사실 수치가 드러난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비 경선 때도 그 통과자들만 발표가 됐지
1: 예.
0: 뭐 순위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토요일에 발표된 충청권 경선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1: 예.
0: 그 정청래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원래 전북이었던 그 금산 지금 현재 충남인 금산 출신이고 또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1: 예.
0: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는 53%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을. 그쪽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1: 예.
0: 우리는 가볍게 53% 정도로 시작하려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고
1: 그분이 원래 좀 뭔가 정확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말하시는
0: 그거는 이번 결과로 저도 판단을 해보려고
1: 예.
0: 그리고 그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충청도는 그래도 그 정청래 후보가 좀 강한 데기 때문에
1: 예.
0: 그 우리가 과반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첫 결과가 나오면은 그 밴드웨건이라고 하죠. 그
1: 예.
0: 1위에 대해서 편승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그래서 좀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은데 사실 두 쪽 다 저도 사실 나쁠 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대로 지겠는데? 라는 또 심리를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
0: 네, 네. 그 사실 1위를 하면은 우리 이기겠다라고 좀 느슨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과가 좀 그러니까 현재 판세를 볼 수 있는 수치는 되겠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이게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예. 사실은 투표율도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지난 예비 경선에서는 투표율이 37%로 상당히 낮았는데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은 50% 57%인가요? 좀 높기도 합니다.

0: 이게 제 투표율 중요하다고 한건 일단 정청래 후보 측 지지층이 좀 더 결집이 강한 거여서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유리하고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전통적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당대회 전체를 그냥 무난하게 분석하면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뒷받침론이 강한 상태에서 그 이제 말하자면 후광을 입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다.
0: 예.
1: 그래도 유리할 것이다. 우리 1인 1투표제가 결국엔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투표권만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투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인기가 좋냐.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0: 예.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내심 있어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무난한 분석일 텐데 요 최근 들어서 근데 정청래 오늘 이제 인터뷰 태도도 아까 다 봤지만 정청래 후보 측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 보이는 근거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0: 그건 앞서 이서희 반장 얘기한 대로 주변에 53% 얘기한 사람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1: 그렇죠. 그거가 만약에 충청에서 지금까지 무난한 분석으로 김민석 후보가 뭐 신승이든 뭐 어떤 국면이든 뭐 표 차이가 어떻게 되든 이길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청에서 만약에 깨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좀 다이나믹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조팀 기자는 앞서 이제 정청래 후보 인터뷰 전에 대기실에서 네. 잠깐 얘기를 좀 나누셨죠.
2: 네,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어제 친정계 뭐 이제 친명계 양쪽 캠프 다 전화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만약에 친명계 그러니까 친석 쪽 이제 그 캠프 관계자는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정청래 쪽 그 캠프 인사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예.
2: 거기서 약간 자신감의 온도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이서희 반장과 똑같이 50 정도 얘기 듣긴 했어요. 이번에 50 정도 나올 수 있다. 50, 5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특히나 이제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충청 그다음 부울경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충청 부울경 그 뒤에 이제 호남이 거의 예. 끝에서 한 두세 번째 있는데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세 아까 밴드 웨건도 얘기했지만 뭐 선거에서는 추세 기세 대세인데 추세 기세를 잡으면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0: 추세 기세 대세
2: 네 맞습니다. 네. 3세. 그래서 3세. 근데 지금 분위기가 추세 기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충청권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완전히 대세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청계에서는 분석을 해서 거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지금 호남 결국 이제 호남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세가 크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큰 격차를 벌일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경선만 하면 이제 노무현 때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초반에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민주당 경선은 사실 표밭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한 42% 되고요. 호남이 한 35% 돼요. 그러니까 예. 여기를 합치면 75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신승을 한들 서울 수도권과 호남에서 한 10% 격차로 이겨버리면 다 뒤집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0: 사실 권리당은 비중은 이전 걸로 보았을 때 충청 영남이 약 10%씩 10%, 예. 정도예요.
1: 그러니까 10% 뭐 8.5%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비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충청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면 아 우리가 분위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표와 서울 수도권 호남 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0: 예.
1: 사실 이제 이거 끝까지 가보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3: 근데 득표는 공개 안 하고 순위만 공개하지.
4: 득표 그 당대표는 득표율도 나온다고
3: 하네요.
4: 그러니까 1순위 표에 대한 득표율.
3: 거기에 대해서 그럼 딱 진짜 그분이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1: 8월 1일이면 네. 알 수 있어요. 네.
0: 사실 또 분위기로 많이 보는데 뭐 아침마다 분위기 훈련을 좀 하면 기자들이 올 때 우리가 너무 승리했던 표정을 좀 지어야 기세를 잡을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뭐 으쌰으쌰 뭐죠? 구호도 외치고.
3: 예. 네. 세게
0: 죄송합니다.
3: 기세를 잡아가겠다.
0: 예. 죄송합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예. 요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 기사에 이거 있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선수환이 심판을 결심했다. 요 얘기는 혹시 어떤 얘기인지 이서희 반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4: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원래 저 김어준 그 씨랑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 알려져 있었던 거고.
0: 예.
4: 근데 그 당대표 후보들 중에 김민석 후보를 가장 먼저 불렀었잖아요. 그 아침에 그 방송에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들을 연달아 불렀는데 오늘은 친명계 후보들이 나갔거든요.
0: 예.
4: 근데 어제랑 그저께 친명계 후보들 5명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이제 친명계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확실한 화해 제스처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래서

0: 지금 그 김어준 씨가 그 정청래 대표를 흔히 말해서 손절을 한 거냐,
1: 예.
0: 아니면은 좀 이번에 전대에서는 좀 그래도 중립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좀 친명 후보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밀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0: 정청래 대표랑 김어준 씨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손절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그 정청래 후보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언제든 지금은 사실 그 김어준 씨가 그렇게 나서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아, 정청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었고요. 국민의힘 얘기랑 또 중요한 이슈들 다룬 얘기는 유튜브에서 저희가 댓글쇼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 내부 말씀 듣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CBS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2: 함께
3: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5: 날씨와 생활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폭염특보가 점점 더 강화 확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남 창녕과 의령 양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3단계 행동 요령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고령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 대구와 진주 37도, 강릉 36, 청주와 전주 35, 서울과 춘천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핸드폰도 안 보고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커피만 마시는 사람, 운동할 때 노래 안 듣고 운동에만 몰두하는 사람, 주변이 소란스럽고 분위기가 어수선해도 자기 할 일 딱딱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섭도록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일 텐데요. 우리 주위에 이런 무서운 사람 찾아보면 꽤 많을 겁니다. 요즘처럼 덥고 지치기 쉬운 때도 꼬박꼬박 새벽 운동하는 사람, 계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밥 먹고 곧바로 치우는 사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브이로그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무서운 직장인의 대명사라던데, 이게 사실 이게 자기관리 철저하고 주변 정돈 확실하고 자신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이런 사람들, 무섭도록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입주 138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